0: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후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 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부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그때 아보가 허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허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다음 날 밤 소모는 술로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호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세 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세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세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세 명과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국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두 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건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두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2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보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체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건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건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건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건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도도와 소금이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 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도도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그날 경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고 마침내 매서까지 갑자기 큰 충격과 혼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던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도는 계속해서 소금이 너무 약하다고 탓하고 령자는 성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소금은 그저 이해한다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다. 도도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금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소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도는 속으로 소금의 너그러운 성격에 깊이 감탄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보통 밤 9시쯤이면 박매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령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그런 도도를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일은 너무 서두를 수 없으며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룡자가 박매를 소개해 주지 않았고 소금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도도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현명하고 너그러운 여성이었다. 소금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도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소금은 호생은 변호사이면서 도도의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하고 쾌적했다. 침대에 누워서 남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랑간이 보이고 근처에 자란 백양나무들이 보였다.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랑간이 이미 녹이 슬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에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다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초온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공농 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병에 대해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체계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는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의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쓸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밖끝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해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어 있는가 봐. 폐경락에 이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동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거리 아파납니다. 룩거리 아파나게 되면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정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소년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워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7층까지도 지금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0: 문의 전화하려고 하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우리 남편이 참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1: 예, 몇 년 전에 심장이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2: 예.
1: 몸이 충혈하려고 때문에 그 숨이 차서 있고, 또 주부들은 다 거기서 상세 나는 것 좀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예.
1: 병원에 가서 주사를 엿댔습니다.
2: 예.
1: 몇 년 또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하는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2: 예.
1: 그랬더니 제가 물어야 됐어요.
2: 아, 구급하는 거, 예, 예.
1: 그랬던 게, 이거 숨이 지금 주신하는 한 번 다 이물고, 예. 아,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던 게 일 없습니다.
2: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길이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래서 예.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됐고, 잠도 용 잘 잡니다.
2: 아, 그래.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1: 그리고 계속 입에서 냄새났어요. 내가 계속 칫솔 지내라고요. 계속해서 입에서 냄새난다.
2: 답답하죠. 예, 예.
1: 그래. 그런데 이 약선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다 썼단 말인데 예. 입안에서 냄새 안 납니다.
2: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1: 예, 그리고 예. 계속 이렇습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든다.
2: 아, 그렇죠. 예.
1: 선생님 이 약을 쓸까요?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2: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보온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1: 예. 김 선생님 또 대답보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2: 아,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관계를 좀 넘었었습니다.
2: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아니,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2: 예.
3: 저 1분에 어떻게든 그래도 200, 200 이렇게.
2: 아,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후두두 자꾸 떨깁니다.
2: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2: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2: 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물론도 잘 알고. 그런 게 이게 좀, 이, 정신환호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좀 뭔가 뭐, 이게 중약인데 좀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2: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다 전문가 뭐 이 심율이 빠르던 게 심율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2: 아 너무 이상적인 심율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2: 예.
3: 예. 그리고 어제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까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를 어제 그진 일 없습니까 이거.
2: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2개 료정,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2번 내지 1번 자기절로 자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는 문제가 예.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래 계속 먹겠습니다.
2: 아, 예.
3: 심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2: 예. 네.
3: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2: 시름 먹,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게 됩니다. 예.
3: 예,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도 좀, 9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2: 예, 그렇게 하셔. 9가구 3가구를 무료로 주게 되어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를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앉아있고 누구도 못 있었습니다.
2: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4: 예, 솔떡거리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앞가슴이 그랬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시각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 안에 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2: 예.
4: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그래 하나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2: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헷가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아이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2: 네. 그렇죠.
4: 그랬거나 활동 솔직히 예,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쓰고 이 약은 떨궜으면 될 것 같지 않나?
2: 그렇습니다. 이 제품 네.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의 근가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예. 예.
5: 나도 이거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2: 아, 그래요? 예, 예.
5: 예,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사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2: 아, 그래요?
5: 예. 진짜 좀 불쾌해서 예, 저기 저녁에 다음 또 숨이 차서 예, 저녁에 다음 몇 번씩 깨어났댔어요.
2: 아, 예.
5: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백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타이 됐어.
2: 아, 예.
5: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리쪽에는 저기 숨 차서 오르내리쪽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2: 아, 그래. 아, 저.
5: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각 사자고 그럼.
2: 예. 아홉각의 생각을 들이며 한계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감사합니다.
6: 네, 지금 저는 정치만을 먹고 있잖까.
2: 예.
6: 어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좀 저러니까 숨이 차 있습니다. 그지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저는 어떤 또 링거든 급진 가고 이랬어요.
2: 아, 예.
6: 근데 지금 내가 그 선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뭐 들어지고, 또 허리 아파서,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2: 예.
6: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뒷산들도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증상 다 없어졌습니다.
2: 예.
6: 그래서 뭔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하하, 그렇죠.
6: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째 입에서 옛날에 냄새 나는지 냄새 어떤 아이 나구나, 이런다.
2: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6: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계속만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2: 예.
6: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2: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 말 젖꺼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가 관련이 있습니다.
6: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도 살려고 그럽니다.
2: 그렇게 하세요.
6: 이 약화 좋아서.
2: 예.
6: 예.
2: 예.
6: 감사합니다.
0: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내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 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며 심장 功能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지요.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 감모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폐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0: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세요.
7: 야, 이 통통심하는 정말 썼었구만.
2: 아, 그래요? 예, 예.
7: 나는 이 통통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2: 예.
7: 그래던 게 통통심하는 예, 어서 내 두 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2: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7: 야, 지금은 숨이 안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2: 그렇게요. 예, 예.
7: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2: 예.
7: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2: 아, 예.
7: 그랬던 게 이거 벌써 왜 두 개로 또 야등빨라만 먹었었구만.
2: 아, 그래요. 예, 예.
7: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맥.
2: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7: 그랬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라도 먹을까 해, 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2: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7: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2: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7: 그래서 어떤 예. 숨이 덜 차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2: 예.
7: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필이면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2: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0: 네.
2: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7: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2: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시름 놓고 쓰시게 되면 백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제하세요.
7: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예?
7: 난 또 사길래서 참 옷대다 옷대 눌러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2: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7: 야, 선생님이 공약 소개돼 감사합니다.
2: 예, 건강 장수하세요.
7: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 3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제대로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에 의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뭐 때문에 숨이 찬가며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에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 혈액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일보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누워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률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률이 기본 심률이 얼마란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률은 60부터 100차 범위 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라 하지만 해도 120-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률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턱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을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률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지염처럼 뜸뜸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등 달아서 아파 나가나

0: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에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를 들인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네, 아침엔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는데 오후엔 좀 벗어야 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네,
0: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옷을 몇 벌 입어야 할지 몰라 또 아침 추워서 입은 옷이 오후엔 너무 덥고 뭐 기온차로 감기 걸렸다라는 분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이제 10도 이상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큰 기온차는 인체 면역력에 부담을 주어서 우리가 감기나 기관지염 또 알레르기 등 질병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옷차림을 잘못하면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0: 오늘은요 일상에서 맞지 않은 기온차에 맞는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자, 방송을 들으시면서 재미있는 기온차 옷차림 관련 퀴즈도 함께 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자신만의 옷차림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서 기온차에 안전하게 대응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기온차가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0: 아침 저녁 기온차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지 살짝 추웠다 더웠다는 건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우리 인체는 36.5에서 37.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작동하는데 이 기온차가 크면은 체온 조절 시스템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0: 아, 일단 그 시스템이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네요.
1: 그렇죠. 이 면역력 저하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이나 폐 순환기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면역 세포 활동을 감소시켜 감기, 독감,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기 쉽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당연히 뭐 관절하고 또 피부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1: 네, 이 둘째는 관절 근육 통증 악화가 좀 심각한데요. 기온이 낮아지면은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관절 주변에 유액 점도가 높아져 관절염 퇴행성 관절 질환 환자는 통증이 심해지고 건강한 사람도 근육 경직 육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피부 문제도 이제 발생하는데요. 기온차와 함께 습도도 변함으로 피부가 수분을 잃어 거칠어지고 건성 피부나 아토피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기온차에도 민감할까요? 네, 어린이와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체온 조절 시스템이 좀 미숙하지 않습니까? 노년층은 일단 신진대사가 딱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뭐 심장질환, 또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또 관절질환 환자는 기온차로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부와 면역력 저하인 분들 계신데요. 임신부는 체내 호르몬 변화로 체온 조절이 불안정하고 또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기온차로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1: 자, 그렇다면 기온차 대비를 해서 이 레이어 착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온차에 맞는 옷차림의 핵심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레이어드 착용법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정확히
0: 말이죠?
1: 예, 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온차의 가장 효과적인 옷차림 방법이 바로 레이어드 착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겹의 옷을 입어서 기온 변화에 맞춰 벗거나 입는 방식인데요. 핵심은 안감, 중간층, 겉옷 세 겹 구조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0: 근데 각 층마다 어떤 기능의 옷을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 첫째 안감 1층이지 않습니까? 네, 체온을 유지하고 땀을 배출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그 통기성, 배수성이 좋은 합성 섬유 예를 든다면 폴리에스터나 에스터나 아니면 나일론, 모달 이런 면과 합성 섬유가 혼합된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숙면은 땀을 그 머금고 건조가 느려 추울 때는 추위를 더하고 더울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바로년층은요 부드러운 소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층과 겉옷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이 중간층, 다시 말해서 그 두 겹으로 입을 때인데요. 보온 기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솜털 기능성 울 스웨터, 그리고 가디건, 얇은 점퍼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층은 기온이 낮을 때는 입고 오후 기온이 높아지면 벗어서 가방에 넣어두면 되므로 두께는 중간 정도로 가벼운 제품이 적절합니다.
0: 그리고 겉옷 3층인데 방풍, 방수, 차양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바람이 강하거나 비가 올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요. 가벼운 방풍 재킷 그리고 방수 코트, 트렌치 코트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뭐 2층도 필요에 따라서 벗을 수 있도록 가볍고 접을 수 있는 제품이 편리하겠죠?
1: 네. 자, 그렇다면은 레이어드 착용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옷을 너무 많이 입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0: 그렇겠죠.
1: 분들도 많은데요. 층수를 적절히 조절하고요. 기온차가 5도에서 10도면 두세 겹 10도 이상이면은 서너 겹으로 조절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겹을 입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기온이 높아졌을 때 벗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각층의 크기 조절, 안감에 딱 맞는 사이즈, 중간층과 겉옷은 살짝 넉넉한 사이즈를 선택해야 활동성이 좋고 공기층이 형성돼 보온 효과도 높습니다.
0: 그리고 다음은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너무 색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정신사납거든요. 그래서 뭐 베이지면 좋고 검정, 회색 등 베이직 색상을 기준으로 조합하는 것이 좋겠고, 또 다른 예쁜 색상 좋아하신다면 그 온몸에 세 가지 이상 색상 하지 말라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적힌 두 가지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면요, 일단 몸의 체온도 잘 보존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눈, 시각적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옷을 선택할 때 뭐 저희는 디자인 같은 거 그리고 보온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소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네, 소재만 잘 골라도 체감 온도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면입니다. 네, 100% 면은요, 낮에만 통풍이 잘 돼 시원하지만 그 저녁엔 좀 체온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이 좋다 어르신들 늘 그러잖아요.
1: 네.
0: 네, 면도 좋은 점도 있지만 밤에는 체온 유지가 어렵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울 캐시미어. 보온성은 좀 아주 강하고 최강자라 할 수 있겠는데 얇은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폴리에스터 나일론. 바람막이 최적이죠. 네, 생활 방수 기능까지 겸비한다면 비 온 날도 또 개인 날도

0: 늘 절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데님이란 재료인데 데님은 예쁘지만 무겁고 낮에 더우면 땀 배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튼, 혼방 소재 와이드 팬츠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메리놀 티셔츠를 하나만 장만해 두시면 환절기부터 초겨울까지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으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냄새도 덜 나고 관리도 쉬워서 여행 갈 때도 최고라고 하는데요.
0: 그리고 하의와 액세서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승부해보라고 합니다. 상의에만 신경 쓴다면 딱 절반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의와 작은 아이템이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바로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일교차는 늘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의는 기본 변화, 기온 변화를 무시한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의는 상의처럼 중간에 벗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이 넉넉한 코튼 팬츠나 뭐 그리고 너무 얇은 레깅스나 짧은 반바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춥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고 싶다면 레깅스 같은 거 많이 받쳐 입기도 좋고요. 또 겹치기 스타일도 요즘 대세입니다.
1: 저는 이제 여성분들의 그런 스타일이죠.
0: 저는 네. 요즘 자꾸 바지만 입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뭐 치마 입고 반바지 입고 하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 저는 그냥 통이 넓은 바지만 입습니다.
1: 예,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
0: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예.
1: 저 이제 레깅스나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의 패션이거든요.
0: 네, 20대.
1: 예, 20, 30대.
0: 근데 저희가 뭐 중년 여성들이 입으면 좀 살짝 그게 안 고울 수도 있습니다.
1: 안 고운 게 아니라 이제 입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0: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뭐
1: 그렇죠.
0: 날씬한 분들, 뭐 무용 예, 예. 선수 같은 그런 분들 괜찮지 않을까요?
1: 그래, 뭐 명우 씨 연령대는 이제 따뜻하면 최고거든요.
0: 아닙니다.
1: 아닙니까?
0: 저는 무난한 걸로.
1: 아, 그래도 무슨
0: 때가 잘 보이지 않지만 좀 고급져 보이는 거. 어려 보이는 거.
1: 어려 보이는 거.
0: 그렇죠.
1: 아직까지도 이제 무슨 버리지 않겠다.
0: 그렇 당연하죠.
1: 예.
0: 여성은요 80대 되어서까지 여성이어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작지만은 강한 액세서리 삼총사도 도움이 됩니다. 목도리 그리고 뭐 스카프, 예, 이 얇은 코트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목의 주요 혈관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낮에는 뭐 가방에 뭐 살짝 넣고 다니고
1: 예, 가방에 예. 넣어도 되고
0: 어떤 분은 가방에 또 메고 다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다가 또 목에 걸기도 하고 아 어느 땐 봤다 가방에 메고 오는 걸 봤는데 또 목에 걸려 있더라고요. 요즘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양말입니다. 양말도 우리가 뭐 조금 이제 목이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뭐 발목을 덮는 긴 양말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메리노 혼방 양말은 신는 순간 온도가 달라집니다.
0: 그리고 모자와 귀마개를 하라는데 생각보다 체온의 30% 이상이 머리와 목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얇은 핀이나 볼캡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시간대별 체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는 기온이 최저인데요. 이럴 때는 베이스 플러스 미들 플러스 이게 조금 이제 명칭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우터 같은 경우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우터는 방풍되는 걸로 입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기온이 최고기 때문에 뭐 이제 얇은 가디건 좋겠고 조끼는 팔 움직임 편한 걸로 입어야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1: 뭐 오후 5시부터 저녁 요 사이는 기온이 조금 이제 하락하지 않습니까? 낮아지기 때문에 뭐 이제 레이더의 단추나 지퍼를 모두 잠그고 스카프를 두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0: 네, 나는 왜 다 챙겼는데 왜 춥지? 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티 한 장을 딱 입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것입니다. 낮에는 패딩 못 벗어서 더워 날리고 또 짧은 면티가 다 빨아들여서 땀은 저녁에는 얼음 등반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조건 얇은 겹침이 중요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짧은 양말에 크롭 팬츠입니다.
0: 예, 이런 짧은 양말 같은 걸 신어도 되겠고 그리고 아침에 또 안 춥다고 얇게 하고 나가는 거 이것도
1: 맞아요.
0: 안 되겠습니다. 아침
1: 예.
0: 기온이 생각보다 좀 추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은 저녁의 기온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좀 몸이 찬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0: 오늘 공유해봤던 상식들 우리가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2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먼저 두 문제 내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자,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데에서 이 답이 좀 나왔거든요. 자, 기온차에 맞는 옷차림의 핵심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두꺼운 옷 하나만 입기, 2번 레이어드 착용법, 다시 말해서 여러 겹 입기, 3번 가벼운 옷 하나만 입기, 4번 상관이 없음.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온 차이 맞는 옷차림의 핵심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두꺼운 옷 하나만 입기, 2번 레이어드 착용법, 그러니까 여러 겹 입기, 3번 가벼운 옷 하나만 입기.

0: 없기, 4번 상관없음.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봄, 가을 기온차가 큰 계절에 가장 유용한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두꺼운 패딩, 2번 얇은 목도리, 3번 샌들, 4번 반팔티.
0: 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봄, 가을 기온차가 큰 계절에 가장 유용한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1번 두꺼운 패딩이 될까요? 2번 얇은 목도리가 될까요? 3번 샌들이 될까요? 4번 반팔티가 될까요?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다 고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거의 다 스타일이 하나로 뭐 통일된다는 생각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막 추워가지고 입는 방안도구였다면 요즘에는요 멋을 부리기 위한 아이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죠. 사실 뭐 옷 하나 대충 입고 나가면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사람은 또 이제 굉장히 또 미에 대해서 또 의상에 대해서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존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봄, 가을, 겨울 뭐 이제 사계절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를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고 그 유행에 맞는 옷을 또 선택하는 것도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은데요.
0: 네, 기온 차이 맞는 옷차림의 핵심 방법, 두꺼운 옷 하나만 입기, 레이어드 착용법. 아직 저희가 하는 이 코너가 살짝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적응을 못해가지고 네, 퀴즈를 참여 못한 줄 알고 있는데 오늘도 퀴즈 참여 가능하고요. 그 가벼운 옷 하나만 입기 상관없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답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봄, 가을 기온차가 가장 큰 계절에 유용한 아이템 무엇일까요? 1번 두꺼운 패딩, 2번 얇은 목도리, 3번 샌들, 4번 반팔티. 윤일 씨 옷차림을 보면 좀 새치사다. 우리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우리 조선말 그 연변 사투리에 좀 새치사게 입고 다닌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1: 좀 이제 또 자기만의 또 의상 선택하는 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람마다 저는 좀 이제 몸매가 이제 뭐 다른 남자들 비해서 체구가 이제 뭐 덩치도 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마른 편이거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옷 선택도 조금 이제 좀 뭐 젊은 그런 어떤 의상을 선택하면은
0: 네.
1: 아, 보기도 좋고
0: 근데 분이 예. 어울리는 사람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윤일 씨처럼 입는다고 해서 다들 보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잠시만요.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0: 네,
1: 예,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2: 아, 어째 선생님들 말씀 잘 안 들린다.
0: 잘 안 들리실 안 들리십니까?
1: 저희는 잘 들리는데요.
2: 형이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문제 맞춰볼게요.
2: 퀴즈 예, 맞춰봅시다.
0: 예.
1: 예.
2: 1번에는 개도스께 입긴다.
1: 아,
0: 여러 겹 입기.
1: 여러 겹 입기, 예.
0: 그리고 2번 문제는요?
2: 예. 2번에는 얇은 목도리.
1: 얇은 목도리.
0: 알겠습니다.
1: 예.
0: 정답 계속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저희 코너에 또 슬슬 여러분도 적응되고 하는 중이에요.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퀴즈를
0: 맞추는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1: 예.
0: 이제 참여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신다면 아, 이날도 참여 가능하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보세요. 윤일 씨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려면 저는 일단 몸매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 네, 뭐 자랑이 아니라
0: 튼튼한 분이 또 이렇게 입는다고 해서 딱 효과가 안 나고
1: 제 자랑이 아니라
0: 예.
1: 저는 이제 어떤 옷을 입어도
0: 네, 옷걸이가 좋아서
1: 많은 분들이 다 잘 어울린다라는 아, 얘기 듣고 있는데
0: 칭찬할 예. 땐 좀 겸손도
1: 가만히
0: 안 하고
1: 있어야 되는데
0: 대충
1: 아, 근데 또 이제 제 칭찬을 하니까
0: 네.
1: 나름대로 뭐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제 자랑도 좀 하려고
0: 몸매가
1: 예 몸매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0: 네.
1: 하나는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겠고
0: 하나는 관리 하나는,
1: 예 관리라기보다 제가 좀 적게 먹거든요.
0: 적게 드세요? 적게 드나요?
1: 예, 군의 식당에서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
0: 네, 집에가 적게 먹고
1: 예, 집에가 적게 먹고 예.
0: 근데 윤일 씨 보니까 제가 한 번은 너 몸무게가 얼마 되냐 했다가 엄청 제가 저한테 화를 많이 냈잖아요. 제가 윤일 씨 보고 50kg가 되냐는 윤일 씨가 노발 대발해가지고
1: 뭐 남자한테
0: 50kg이 뭐냐고 막 예. 난리 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무서웠거든요.
1: 제가 지금 58이거든요. 예, 120 정도 됩니다. 예. 58.5.
0: 그 50kg가 그람이 안 된다는 물음이 좀 살짝 기분 나쁘게
1: 했어요.
0: 58이랑 예. 50은 다르거든요.
1: 아유, 완전히 다르죠.
0: 예.
1: 예. 그 키로를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0: 씨가 지금 58kg이라고 하니까 지금 뜨끄면이 여성분들 인근이 있을 겁니다. 어, 나는 저거 넘는데? 아, 어떡하지?
1: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0: 저거 넘, 그렇게 여성분들은 자꾸 이제 낮춥니다. 그냥 뭐 100근, 만약 59kg이라 그러면 100근 좀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넘는 것이 5kg가 넘는지 6kg가 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1: 여성분들 0.5kg에도 굉장히 민감해 하더라고요. 네, 한
0: 예. 근데 밖에 나가 말할 때 사사 어입이 없고 사사. 다 그냥 떼버립니다.
1: 아, 떼버리고.
0: 어쩜 이건 다 떼어버려요.
1: 그냥 뭐 나는 45 아니면은 아, 45라고도 얘기하는 40
0: 아니요. 59kg이면 50이 좀 넘는다.
1: 50이 좀 넘는다. 어, 예. 야, 너무 많이 삭제하는데.
0: 네, 10, 10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가는데 1자리 예. 숫자는 그냥 그대로 없애버립니다.
1: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0: 저도 그냥 50kg 정도예요.
1: 참 정도. 솔직하시네요.
0: 50kg 정도예요. 상사 상하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1: 50 상합니까? 아니면은 53입니까?
0: 우로. 사람은 우로 바라봐요.
1: 아, 우로.
0: 한상.
1: 뭐 명신 낼렁대는 괜찮아요.
0: 괜찮죠?
1: 네, 괜찮아요.
0: 자, 문제 두 문제 내어드렸었고요. 아까 전화 오신 분께서 1번은 2번, 그리고 2번은 아까 어느 것이라고 했죠? 얇은 목소리라고
1: 설명하셨습니다. 얇은 목소리, 예.
0: 자, 저희가 하나하나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2번 여러 겹 입기입니다. 이 여러 겹 옷을 입어서 기온 변화에 맞춰서 벗거나 입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또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옷 하나만 입으면 기온이 높아졌을 때 불편하고 또 가벼운 옷 하나만 입으면 추워서 감기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러 겹.
0: 네. 예. 여름에도 좋겠지만 이건 봄, 가을에도 적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2번 문제였습니다. 봄, 가을 기온차가 큰 계절에 가장 유용한 아이템은 선택 문제 4개 내어드렸습니다. 두꺼운 베딩, 얇은 목도리, 샌들, 반팔티. 정답은 바로 얇은 목도리입니다. 얇은 목도리는 목을 보호하고요.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고 또 오후 더울 때는 손목에 감거나 가방에 넣어두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패딩은 너무 무겁고 샌들 반팔티는 추운 아침 저녁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저녁 기온차 옷차림 건강 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기온차의 건강 영향 또 레이어드 착용법 계절법 옷차림 팁 추천까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아침 저녁 기온차는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환경 변화이지만 올바른 옷차림으로 대응하면 감기나 관절 통증 등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드 착용법으로 자신의 몸 상태와 계절소에 맞는 옷차림을 견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앞으로 기온차가 큰 날에는 올바른 옷차림으로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1: 자, 건강한 삶은 과도한 욕망보다 절제와 균형에서 나오는데요. 먹는 것, 일하는 것, 노는 건 모두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몸과 마음의 한계를 존중하는 삶이 진정한 건강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또 함께하는 나는 정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1: 저희는 네. 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가 특수한 기회라 하겠다며 우대정책이 다른 때 없었던 특수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마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원액 한 가게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80각이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60각에 80각을 그러니까 30% 또 무료로 더 많이 평소보다 더 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접수하기 허란 이런 가격으로 그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이지만 해도 10각에 보통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각 더 얹어 드리라는 것은 1200원에치도 평소보다 더 무료로 주게 되었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1200원을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각에 12각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눈병치료약품 그리고 사지원액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눈에 불편하거나 혹은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고 삶 걱정을 해결하는 데 좋은 사지원액과 명서방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되 501-7766번 이용하시겠다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액을 쓰는데 오전에 반년 썼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혈압 파도가 너무 심해서 늘 어림짓을 하고 미스겁고 영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이거 반년 쓰니까 기본상 정상,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는 거에 여러 면에서 쉬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아, 그래요. 예.
2: 몸이 편안합니다. 이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고 이 소화 그렇게 아이 되더니 지금 소화 잘 돼. 밥 잘 먹고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래 왜 특히 이 사지원의 특징이 소변이 내 밤이 자주 못했습니다. 들락날락함이. 그런데 지금 어제는 한 번만 누지 않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던 게 어제는 완전 이롭지 않을까?
1: 예, 그렇죠. 콤파치 든든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노경이 5배 효과니까 노경은 콤파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노경은 콤파치 관리합니다. 예, 예.
2: 그리고 명서방 우리 언니 쓰는데 우리 언니의 그런 병원에 가볼까 이 수술 백내자에서 수술하라는 건 수술하지 않고 내 이 약 썼는데 지금 한 달 썼는데 좀 효과나는 게 알긴다. 조약에 눈이 부어 눈물이 바람 부면 눈물이 자꾸 나고 이 눈이 침침하고 영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눈약 쓰던 중간에 제일 좋다 됩니까? 영 좋답니다. 그래 오늘이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두 분 이렇게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아무튼 사지원의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긍정적인 효과로서 여러분들한테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사지원에 그 녹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아, 이 약이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남은 일 때 없죠.
3: 생각밖에 이 약을 먹은 게 내 위축성 위험이 돼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게 생각밖에 밥이 영 맛있습니다.
1: 아,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네.
3: 예, 소화 예. 잘 될까? 이게 숟가락 넣기 딱 싫은 게 살이 너무이나 올랐습니다.
1: 아, 너네는 살이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 이게 그게 좋습니다.
3: 그래 그것도 좋고 또 예, 나는 혈압 조절이 너무 많이 돼서 연대병원에 가서 예. 또 그 단자 문진 배우 소리 또 약 다른 거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려 했는데 이번에 이 사지원에 하고 먹었는데 예, 혈압이 그냥 그도 120 초과였습니다. 높은 게.
1: 예.
3: 그리고 그 대혈압은 그도 75나 이렇게 정상이 될까에 아, 영 좋습니다.
1: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3: 높은 게 이게 혈압이 확 높았다가 언제 중풍이 올까봐 무섭던 게 이런 근심이 싸지 원액 먹은 다음엔 다 없어졌어요.
1: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3: 네, 그리고 예. 이 골이 정신하고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뿐하고 영 좋고 그리고 나는 콩팥이도 이사들이 보면 싫어하단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 자주를 보던 게 어떤 게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1: 예.
3: 그러니까 얘 얼마에 돈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이게 선생님 말씀하셨다나 얘 인삼로 경미 다섯 배라 말이 옳습니다.
1: 바로 그렇죠.
3: 이게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나는 또 얘 인삼이나 홍삼이나 그런 거 못 먹는.
1: 직접 드시기는 힘든데.
3: 얘기는 예. 딱 맞습니다.
1: 예.
3: 그리고 우리 언니 민서방 쓰는데 우리 언니는 원래 이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다시 갈까 얘 머리도 색하야 지진에 늙어 보일까 얘 로문했다고 아이 해주더란다. 위험하다고.
1: 예.
3: 그러네 여기 민서방이 영 좋다고 수술 아예 해도 된다고.
1: 그런 분들한테 맞습니다.
3: 우리 잡쌌는데 우련이래지 뭐 얘 잡쓸 때 내가 저 텔레비 마사를 봐도 좋겠다 했는데 아이 이거 잡쓴 다음에 우선 텔레비를 봐서 살 것 같단다.
1: 예.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영 좋아한다. 예. 이게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며 수술하기보다도 얼마 편리하고 좋습니까? 수술하자면 일루거리래야 5천원이야 이거 뭐니까.
1: 그렇죠.
3: 또 임차 1년 있다 재발하지. 그래서 예, 나도 이거에 싸지번에고 배달받고 우리 언니는 이민 서방 배달받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겐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 선택에는 기본적으로서 다른 후회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선택이다 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너무 현명한 선택이다 되어 있어서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을 겁니다. 건강 교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네, 저도 지금 이 사지 원예하고 명서방 이 두 부부가 지금 같이 지금 두 다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이게 처음에는 내가 쓰고 싸지만 쓰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거든. 그래서 눈도 또 있으니까 방향만 더 바르고 이래서 둘 다 똑같은 병이니까 썼는데 확실히 써보면서 내가 써보니까니 아예 항상 머리가 혈압 높으면 어림지 나고 이러면 흐리멍텅하고 그 다음에 위도 소화해야 되고 관절도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면 소변나 이게 다 신체가 노화가 되니까
1: 아, 그럼요.
4: 예. 이러니까 둘 다 나의 비슷한 게 어쨌든 몸의 표현은 똑같다만 내 증세가 이래서 내가 쓰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지금 많이 효과 좋다만
1: 예.
4: 눈도 댄스도 못 보고 옛날에 그 사람들 발 가리지 못하고 막상만 듣고서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상당히 써보니까 벌써 어제는 1일 거의 된다 말면서 봐야나.
1: 아, 예, 예.
4: 이러니까 둘이서 쓴 게가 약이 항상 지금 좋으니까 그 둘이서 똑같이 쓰자면 떨어지지 말아야나 말.
1: 아, 예. 그렇죠.
4: 표현이 마치 예. 이러니까 이거 없애야 정말 헐치하다만 지금 약들이. 이래서 이 좋은 약이 이제 배달을 받다가.
1: 예, 사지원외과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에 공개하는 이상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 본실에 신심 있습니다. 써보신 예.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다각도로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다른 예. 큰 뭐 돈을 팔아서 뭐 한 번 1차적으로 해결하는 가치만 해도 뒤를 공고히 하기는 오히려 이 제품 자체가 길게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잘 선택했으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예. 안녕.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사지원외고 쓰는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썼는데 예, 전에 뭡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은 428가지 영양제 들어 있다.
1: 영양활성소가 아이고 잘 기억하셨네요. 그렇죠.
5: 예, 예.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또 이거는 정말 식물이 이때까지 이 남았으면 이것이 막 얼마나 그 식물이 강하다고 우리 알 수 있겠구먼.
1: 장수 식물이 열매에 속하니까 장수 그 비결로 바로 여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 잘리하고 아, 계십니다. 예.
5: 예. 그리고 또 국제대에서도 세계대에서도 이렇게 싸지대회가 열렸다가 이 약은 어쨌든 사람 몸이 좋고 사람 몸이 어떠한 치료하는 비밀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썼는데
1: 현명합니다.
5: 확실히 싸지원래. 예.

0: 이렇습니다. 첫째, 내년은 오빠 감기하용다, 선생님.
1: 그렇죠. 인삼독액이 예. 다섯여섯 배니까.
0: 예, 그러니까 420년까지 그 영양제 몸을 보충할까, 우리가 거기서 채소나 과일 먹어 그런 영양제 보충하면.
1: 모자라지요. 절대 안 되죠.
0: 모자, 예. 많이 모자라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하고 그렇게 420년까지 이 영양제를 보충할까, 감기 첫째 걸로 면역력이 높아서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얼마 이러면 난소화됐고.
1: 아, 그렇죠. 예.
0: 야, 정말 기차지 않자고 뭡니까? 지네. 그렇죠. 돈 와서 기차지 않고 무슨 딱 갖고 어디 손도 씻고 딱 조용해야지고 어디 조용한 곳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 숙이자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눈도 밝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 어렵지 않은 게 낫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맥이 납니다. 첫째 맥이 났다, 그 다음에 산짝을 걸어도, 예, 좀 막 걸어도 걸은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내려올 땐 또 내려막니까, 헐프, 예. 다시 또 올라가기 싶어, 다시 올라갈 때도 또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내 저를 생각이 아, 이수
1: 자신감이 있다는 걸 말하지. 예.
0: 예, 이수 아주 원래 정말 좋습니다. 이, 예. 이하고, 예, 이 젊은이들도 이거, 예, 한 30, 40대도 먹어도 되고.
1: 다 됩니다. 애들도 예. 다 됩니다. 예, 앓고 예, 일어난 애들도 예. 다 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부작용이 없지. 먹어도 예, 무슨,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면 예. 몸, 사람 몸을 처세우네.
1: 그렇죠.
0: 피부도 또 엄청 좋아지고, 젊어지고. 선생님.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젊어진다. 얼굴이 예. 용이, 윤기 나고, 예, 벌써 이렇게. 죽을 살 없어진다.
1: 그렇죠.
0: 방금 잡는 것도 없어지고, 예.
1: 그렇죠.
0: 선생님.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우리 학교가 나 좀 먼저 싼데, 내 동생 또 한국에 갔다 와서 또 매겹다. 되게 매겸된 이야기 치고다. 니 알아라. 이랬거나. 걔 뭐, 언니, 언니 걔 뭐 얘기해보라면. 그래, 좀, 조금 이래 좀 싸다. 그랬다.
1: 예, 여기 밤 돼서.
0: 먹어보겠다. 예, 여기. 조금 싸서 먹어봐.
1: 아, 되죠. 예, 얼마나도 되죠. 이번에 뭐 우대성책도 좋게 나가니까.
0: 예.
1: 30각 싸면 30각 주니까 한 가게 뭐 한 5, 6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0: 좋습니까? 예.
1: 그렇죠. 예,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제사지대에서 인정을 하고 중앙 그 10% 과학기술 그 프로에서도 이 절목이 나간 걸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범 프로에서도 한 번 나가는 거 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사지라 하게 되면 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고 모세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세근이 많은 그 식물 가운데서는 인삼 같은 게 모세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의 모든 영양을 자기 몸에다 올리 흡수해서 과일에다 전도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사지원에게 속하는데 사라는 건 모래사자, 지라는 건 가시나무,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린 열매인데 2억 3천만 전의 고로한 시, 제일 지구에서 고로한 식물이랍니다.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분이 아주 뭐 넓은 범위에서 깊게 리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인삼녹용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우리 나이가 들면 혈관성 노화로 인해가지고, 심장의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제일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이라는 게인데, 18가지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 내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8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억이 잘 되고 훌로버스가 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미량원소가 36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너무 아쉽죠. 대자연의 인류를 당신을 돌봐주는데 나는 싫다고 되돌아간다면 너무 기회를 놓치는 걸로 아쉬운 기회인데 이래서 이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 노년기에 들어가서 인시치료하고 음이하고 기가 약한 이러면 그러니까 인시치료 음이하고 기가 약하다는 것은 많게는 맥이 떨어지고 뭐 잔다면 너무 자고 못 잔다면 뭐 너무 못 자고 도둑담이 나고 그리고 쉽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손바닥하고 발바닥 중간이 뜨거워나거나 이런 걸 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벌써 상초 중초의 그 열이 당신 몸에 감아든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 사지원액은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쓰시게 되면 당신의 건강장소는 사지원액 내가 책임진다.

0: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사가 좋은 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일단 우리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옵니다. 증상도 물론 물체가 두 개를 배운다든지 쉽게 피가 눈에 피가 진다든지 혹은 물체가 뭐 그 쌍광이 생긴다든지 가렵고 이런 증상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황막 색소변성 같은 무선 안과 질병을 풀어주는 데는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명서방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검철입니다. 길구에서 우리는 세상의 넓음을 배우고 마음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의 아침, 끝없이 펼쳐진 바다 파도, 산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평소 놓치는 평온과 소소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정 원하는 삶을 천천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떠나는 여행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골목골목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며 자연과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세상은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은 살아가는 데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가 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아,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상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광동성의 연애도시 주해입니다. 연길에서 주해까지는 총 3,500공리인데요. 향강과 오문과 맞닿은 지리적 위치, 맑고 푸른 바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세련된 현대 건축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주해는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언제 찾아와도 즐거움을 주는 최고의 휴양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와 함께 주해의 자연 풍경, 대표 관광 명소, 로맨틱 데이트 코스, 그리고 현지 특색 미식을 소개해 드릴 테뇨. 여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수해는 백도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46개의 크고 작은 섬이 바다 위에 펼쳐져 푸른 물결과 어우러진 풍경이 절경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휑금성, 대만산섬 등은 이 원시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돼서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기후입니다. 남아열대 해양성 기후 특성상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1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를 유지합니다. 추위가 군림하는 11월에도 반팔을 입고 시원한 해변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서양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떠나는 듯한 특별한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주해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해는 원명 신원은 중국 건축사의 대형 프로젝트로 청대 최고의 미학을 자랑했던 북경 원명원을 완벽하게 재현한 관광 명소입니다. 주해의 특별한 문화체험 공간, 바로 로시니 시계박물관입니다. 시간의 예술을 만끽하는 공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시계 역사와 정밀공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명소입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16세기 유럽의 고전 태엽 시계부터 최신 현대 스마트 시계까지 총 천여 점의 시계 유물이 전시돼서 한 공간에서 수백 년에 걸친 시계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 제작 황금 장식 시계는 압권입니다. 직접 시계 제작 과정을 보며 스위스급 정밀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주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해의 최고 자연섬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주해 146개 섬 중 가장 매력적인 동호섬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비밀스러운 휴양섬으로 광동성 최고 청정해역으로 공식 인증받은 명소입니다. 원시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섬, 동호섬의 자연환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5.7km에 달하는 긴 백사장, 8m 이상의 맑은 해수 투명도, 그리고 섬 전체 면적의 82%가 무공해 천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사만 해수욕장은 광동성 10대 최고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명소입니다. 산호 가루가 섞인 은빛 모래는 밟으면 부드러운 발 마사지 효과를 주고 파도가 잔잔합니다. 동호섬은 연인과 커플 여행객에게 최적화된 로맨틱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트 모양의 해변 산책길이 있는 허니문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커플들의 성지 구자샘, 그리고 1314m에 달하는 커플 산책로까지 마련됐습니다. 1314는 중국어로 일생일세를 의미하며 평생 함께할 사랑을 상징합니다. 섬 전체가 사랑과 로맨스를 테마로 설계돼서 커플 여행, 신혼 여행으로 정말 완벽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이 찾으면 좋을 이곳, 섬 전체가 사랑의 지도를 그리며 설계됐다고 합니다. 주해 연인들의 필수 코스이자 대표 명소, 주해 대표 관광으로 연인로가 있습니다. 연인로의 중간 지점에는 주해의 상징적인 조형물 주해 언효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8.7m의 아름다운 언효상은 주해의 대표 랜드마크인데요. 룡왕의 딸이 인간과 사랑에 빠진 후 바위로 변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해질녘 노을이 지는 시간에 언효상 주변을 산책하면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우아한 언효상이 어우러진 로맨틱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물보라 풍경은 정말 장관을 이루며 언제 봐도 감동을 주는 주해 최고의 명경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아한 자세를 취한 언효상. 그 주위로는 파도가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주해 시내 동쪽 해안에 자리한 해변 수영장은 모래 사정과 다양한 워터 스포츠 시설을 갖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러브 우체국과 등대가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멀리 향항 주해 오문다리도 보입니다. 하얀 모래와 푸른 물결, 그 우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의 실루엣이 현대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연애 도시 광동성 주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주해 풍경을 둘러봤으니 여행의 진정한 묘미, 미식 여행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문과 가까운 광동성 핵심 도시 주해는 신선한 해산물과 전통 광동 요리의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미식의 고장입니다. 주해 대표 메뉴 중 하나 양강어항의 곱법 소 내장탕입니다. 오랜 전통 방식으로 천천히 푹 끓여낸 소 내장은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깊고 진한 육향이 일품입니다.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대표 로컬 음식으로 든든하고 따뜻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화기채관의 항아리 오리조림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특제 소스가 오리고기에 완벽하게 배어들어서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 인기 메뉴니 주해를 갔다면 꼭 드셔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표 간식, 전통 새우만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해 오봉촌에서 탄생한 이 새우만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수공의 음식입니다. 투명하고 얇은 만두피 안에 통통한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신선한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주해 여행 마무리 디저트로 최적입니다. 연해 도시니 당연히 해산물 요리도 빠질 수 없겠죠. 이 신선 해물 구이찜은 청정해역에서 건진 각종 어류, 조개, 새우 등을 단단히 굽거나 쪄서 먹는 요리로 재료 본연의 신선하고 달콤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해는 광동성에 속해서 전통 광동 딤섬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만두 롤 등은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주해의 매력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유적지, 천혜의 자연섬,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그리고 맛있는 현지 미식까지 자연과 역사, 현대와 로맨스가 모두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주해는 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 들은 여행 코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주해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끊임없는 여행입니다. 매일의 걸음이 여행의 한 조각이 되고 모든 만남과 경험이 삶의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인생길의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죠.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최뢰용,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대상 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 건설로 하나의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옛 노래 하나하나에는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병강에 어울리는 옛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타향의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문득 고향집 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은은한 달빛과 그 달빛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달빛 아래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기를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기 되죠. 그럼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신고 본신호는 모든 약재마다 몽땅 건드릴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천약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매 약재마다 다 매 그람씩 들어가죠. 근데 꼬방이라는 건 틀립니다. 첨약의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달아가지고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래 다를수록 약의 유효 성분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오래 다리면 그 약량이가 적게 되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량을 많이 거둬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드릴 들어가고 모든 약재는 다 농축해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과기는 8과기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한 1년 잡술 수 있습니다. 15과기는 15과기 더 드리는데 15과기부터는 우대 활동에 더 드리는 이외에 또 침구 12번 해드립니다.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예, 계속 잘로 또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서 우리 로엠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또 엄청 좋죠. 네, 예,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집문 앞에서 딱 타면 됩니다. 차를 예, 이래서 열과

산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답분 특급 응답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1680원짜리 한곽을 더 드립니다. 이 응답분은 한곽이 30병 살 드리는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진단이 틀리지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효과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예, 심장 질환 요새도 제가 이 시간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설명 자꾸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진구역류라는 약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의학대학에서 다 이거 떼야 됩니다. 다 배워야 되죠. 거기면서 심장질환을 모두 8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째 알아둬야 될 것은 심장부受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심장은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다 아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심장에 문제 있다 할 때는 보통 병원에 가서 신덴트람 해서 나타날 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알아드릴 것은 우리 그 진구역류에 뭐 썼는가? 신통처배, 배통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처라는 건 뭔가 토우한다고 뜻입니다. 막 꿰뚫고 들어간다 이 뜻이죠. 심장이 아픈 것이가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반면에 뒷잔든 것이 막 이렇게 아파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뒷잔등이 아파나면서 또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 그 자글로 아파난다 이런 게죠. 그러면 이 질병을 진단할 때 우리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장지한이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이가 몽땅 한끼 들어찼다 그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기란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간단하게 한기 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기라는 거는 무슨가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면 우리 여름철에는 물이 잘 흐르죠. 겨울철 돼보세요. 물이 흐릅니까? 몽땅 얼음 돼버리죠. 정지 상태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오장이 몽땅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심장 그짝에 문제 생기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 이외에 자꾸 거기면서 벌레게 생기는 것처럼 아파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습기, 몸에 습기가 많다 할 때 잠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랑무리가 겨울철이면 얼어든다. 그러면 습기가 많다 할 때는 이 한기를 인해 가지고서 그 습을 얼고버립니다. 그러면 이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거라는 게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그짝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이렇게 간 상처죠. 가슴 앞에 막이 하나 있고 중거라는 게 前중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 그 다음에 뒷잔등 그 척추 그짝에서 또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허우중거. 여김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면 이 막이 습기가 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할 때 우리 딱 심장만 치료했을 때 없습니다. 이 오장의 한기를 몽땅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방면에는 이런 습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한기가 들어왔다 해도 이 습이 없기 때문에 뭐 얼굴 깨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그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기를 몰아낸다. 이게 영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이 풍습방하고 이 근신고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풍습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가 따뜻한 이런 곳에서 자기절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영 중요하죠.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심장질환이. 중의는 간단하게 뭐 관심병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기본상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뭐 관심병도 좋고 신저통도 좋고 뭐 방찬 조보도 좋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원인을 아예 말했습니다. 예, 관심병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관상동맥이 경화가 와서 그런가? 그럼 관상동맥 경화라는 게 어째서 생겼는가? 예, 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꼭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0: 두 번째는 심바오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거치 막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중피, 피란 게 뭔가 뚱뚱한 게 뭐 안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래가지고 신쉔통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쉔통이라는 게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원인인가? 기질은 담습, 가래하고 습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심장이 양기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깨면 심장의 혈이란 건 심장의 양기가 충족해야 사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아놓게 되면 사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발다리까지 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손발이라면 차가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서 어째 되는가? 이 김에 관한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서 링에 그 김에 낀 그 담습 이것을 빨리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예, 저는 예. 20년 전에 당뇨 환자로 있었습니다.
0: 네.
2: 예. 이도수도 그냥 이래 맞았고, 하루에 몇 번씩, 서너 번씩 맞는데, 혈당이, 예, 공대 아이 돼가지고,
0: 네.
2: 악동증은 점점 이래 더 심해졌습니다.
0: 네.
2: 예. 관심병하고 고혈압이 다 이래 예, 다리가 붓기고 시력도 점점 이래 못해지면서 예,
0: 네.
2: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0: 네. 예.
2: 그래가지고 저기 혈압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은 예, 걷기조차 힘들고 그마 이래 하늘이 정말 빙빙 도는 것 같고
0: 네.
2: 손톱이 되고 예, 예,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0: 네.
2: 한번 갈아봐서 한번 손을 댄 다음에 이 온몸 요도 지금 그래서 살이 막 떨어질 정도까지 계속 이래 굽고
0: 네.
2: 그런 현상이 있었댔습니다. 그래서 네. 약도 먹고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서 뭐 또 세 번 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다 해서 예.
0: 네.
2: 주사도 맞아봤댔습니다.
0: 네.
2: 근데 요새 그때 당시 뿌이고 예. 한 열흘이 또 지나면은 그냥 또 그 도레밀로 계속 이래 몸이 가랍고 예.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0: 네.
2: 예. 그걸로 인하면서 이래 척추뼈가 막 저기 끊어지고 병원에 정말 열령 불러서 병원에 여러 번 간 적도 있고 그랬댔습니다.
0: 네.
2: 예. 그러던 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이래 건신고에 이거 구슬이 거기다가 또 침구까지 결합해서 한다 하니까네
0: 네.
2: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에, 내 몸에서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어지러운 중도 안 나고 다리 붓겼어 그래서 예. 좀 막 그 붓긴 거기가 이렇게 꾹 누르면 좀 막 구멍이 펑펑 날 이런 정도로 그렇게 붓게 됐습니다.
0: 네.
2: 근데 그 후에 이래 약을 먹고 나니까니 정말 그런 현상도 다 없어지고 예.
0: 네.
2: 내기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에 그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골밀도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골밀도 많이 좋아지고.
2: 예, 예, 예. 그리고, 변비도 해결돼서, 예, 하루에 딱딱 정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변을 보고.
0: 네, 그러니까, 변비 해결됩니다. 예.
2: 예, 예, 변비 해결이 되니까네, 얼마나, 매일마다 또, 예, 변비를 보니까네, 속이 항상 편안하고,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래던 것도 편안해지고 예.
0: 네.
2: 아 지금 땀이 잘 흐르던 것도 예 해결되고.
0: 네.
2: 피부도 그렇게 말라들 덜던 것도 예 촉촉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예 없어지고. 네. 예, 하루에 잠도 잘 자고.

0: 그랬습니다.
1: 네.
0: 이 정말 앵겨라 얘 약도 정말 맨발을 선택해서 먹으니까니 내가 얼마나 좋은도 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네.
0: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또 큰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1: 네.
0: 계속 참석해서 약을 계속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1: 예, 네. 열광 이상부터의 우리 사는 네. 분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네. 뭐 특급 응답분 1680원짜리 요것도 한 과걸 더 드립니다. 예. 예.
0: 네.
1: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권신고하고 혈배강 풍습관 지화제 다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몸이 이게 많이 좋아져서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네, 이 지화제 약을 쓰기 전에는 허리, 다리, 장남이 다 아프고 입이 쓰고 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허리하고 이 장남은 어제는 이런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이 림파, 갑상, 림파도 있고, 갑상선이 인후염이 다 있었습니다.
1: 예, 예.
3: 이렇게 목에 병이 많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위도 나쁘거나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변비는 어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그렇지. 예.
3: 이 약 순간부터는 목이 아예 아프니까 매운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3: 목 안에 양쪽이 림파 불어난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예.
3: 인후염이 있어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매운 음식도 다 먹어도 목이 아예 아픈다.
1: 네.
3: 목이 우선 안이 벌거벌던 게 다 물었습니다.
1: 네. 기승 인후염이라면 다 폐가 관계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우리 여기 맥정우탕 그 처방은 폐콤파치 처방으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뭐 소변 무기 바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추워하거나 만성신염이라며 그 다음에 얼굴을 안 붓기거나 인후염이라며 있거나 예, 목난질이 불어나거나 이게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
3: 소변이 잤던 것도 어떤 의미네 이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번만 봅니다.
1: 아 그럼 좋아진 게죠. 예.
3: 예. 온몸이 다 좋아져서 허약하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체중도 올랐습니다.
1: 네.
3: 간염이 있던 것도 간도 좋아지고 얼굴 색이 미용한 사람처럼 피부도 비워져서 청순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1: 간염이 좋아집니다. 우리 여기면 강경화 처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샤세신탕이라고. 예예. 예.
3: 아,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처음입니다.
1: 예.
3: 속이 편안하고 음식도 먹어도 여기 흡수 인천되고 이 약이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 이거는 유일하게 거기다 그 설명서에다 썼습니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에이, 이런 약이 제일 좋습니다. 예.
3: 예,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께 새 생명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1: 예.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심바오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일단 우리 그 흉거 헝거모라는 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거모 이것을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해주는 원인이 뭐인가? 기실은 예, 목적은 우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병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자란 약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또한 전화기는.
2: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예.
1: 예, 네. 이야기하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예, 저는 저기 이 건신고를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같이 쓰는 환자분이. 예.
4: 예. 병원에서 예, 그 폐신병이라고 그런 진단 받았습니다.
1: 폐신병. 예.
4: 그래서 예, 옛날에는 예, 조금만 움직여도 예, 숨이 차서 헐떡하고 어떤.
1: 네.
4: 앉아있어도 예, 숨이 차서 정말 사람 참지 못하겠습니다.
1: 예.
4: 그리고 얘 무슨 전일이 있어도 얘 가슴이 막 뛰지, 심장이 네. 막 너무 뛰지, 어떨지 심장이 진짜 막 구멍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1: 어, 그렇습니다. 폐심병.
4: 그래야지. 네. 그 다음에 아랫다리는 붓긴다는 게, 붓기는 정도가 얘 손가락을 누르면 쏙쏙 들어간다.
1: 붓깁니다, 예.
4: 예.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가서 얘 그 병원에 가면 그 향을 이는 어디로 떼줍니다.
1: 어, 그렇습니다. 무릎 빼길래.
4: 그래, 자꾸 기침하니까 얘. 그 기침하면 왜 누르는 가래 같은 게 나오지?
1: 예, 예.
4: 이 술이 항상 새파랗다고서 얘 옆에서 모두 말하더란 말입니다.
1: 네.
4: 거기다가 이 그 단백뇨, 그 단백뇨라는 게 심하다고 그럽니다.
1: 예, 예.
4: 그래서 그게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예.
4: 병원에가 검사한 게 한도 커졌다 하니까.
1: 어.
4: 그러길래 항상 오른쪽 자꾸 교환하고.
1: 네.
4: 아마 저약은 너무 많이 먹어. 그렇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위도 쓰리고, 어제 똥 싸면 예, 그, 예. 새까만 게 나간다.
1: 아, 위출혈도 생겼습니다. 그래요.
4: 예. 결국 피도 토했습니다. 한 번.
1: 예, 예, 예.
4: 그러다가 예, 그, 누가 예, 소개를 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1: 예.
4: 그래, 왜 그, 혈배강, 혈배강하고 건심고라는 거에.
1: 네.
4: 이제 그런 목사 선생님들 내가 그때 찾아 선생님 나를 아낍니다. 가능하게.
1: 예, 합니다. 예.
4: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심호결핵에서 치료했는데, 아,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예.
4: 지금 예, 피는 어느, 이제는 왜, 그 뭐, 대수 달 됐는데.
1: 네.
4: 한 번도 안 터였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똥 싸서 정말 색깔이 되게 돌아왔고요.
1: 아, 예.
4: 예, 어, 좋아 죽겠습니다.
1: 예.
4: 병원에 가서 예,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도와줬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예. 사적 돌아다니면 치료를 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예, 예, 예.
4: 이런 게 다 내리니까, 예. 그리고 또 가슴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1: 그렇죠. 예.
4: 예. 우리 집이 6층입니다. 옛날 집이 돼서 6층인데.
1: 예.
4: 야, 한번 올라가서 정말 죽을 거리를 한 번씩 넘어가고.
1: 그렇죠. 예.
4: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별로 시재고 한숨이라 올라가도 예전처럼 그렇게 그거에 황소수 많이 내십니다. 그
1: 어, 대단한 효과 봤습니다. 예.
4: 예, 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거 건심고는 예, 피를 많이 그 보충해주고 혈배강은 모든 신경 그 세포로 구하해준다든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선생님이 그 친구에 야 진짜 예 그렇게 선생님 저 친구를 달라 친구 달라주는 선생은 아마 연배님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우리처럼 이렇게 폭무를 잘해주는 데 없습니다.
4: 예.
1: 잘로 다 모셔다 드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4: 그리고 예, 앉아서 전화 오면 나가서 앉아서 라고
1: 예.
4: 여기 와서 주사 맞고 오나 선생님들 고마워 죽겠습니다.
1: 예.
4: 선생님 아이였더라면 나는 아마 저 세상에 앉아있을 텐데.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4: 네, 선생님 정말 내 은인입니다.
1: 예.
4: 그 앞으로도 예, 그냥 이 혈배강하고 건심골이 우리 아이들은 예, 그냥 먹으란다 나보고.
1: 그래 자기네 좀 계속 잡숴야지.
4: 예, 죽을 때까지 예. 먹을 예사입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예.
4: 이번에는 예. 큰 활동한다니까
1: 예.
4: 좀 제일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또 동물도 예, 예. 잘해주고.
4: 진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저는 안개를 하루 종일 이거서 안개라고 또 서너 시간도 잘 안 하나 하고 예, 그렇게 됐지. 난 또 예, 눈이 계속 깔깔하고 침침하고 이게 어나 해서 그런가 안 해서 예, 그래 보면 또 예, 아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으로 아예 잠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난 매일 여름에도 있잖아 이전에 보면 그래서 계속 눈물이 그래서 예, 예, 흐르고 예, 이게 이 예, 위가 예,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좋았단 말인가 계속 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만 이런 말 모두 이제 막 미술을 갖고 예, 이래가서 약도 예,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약 먹고 이래 지나고 지나면 네. 얼마 아이가 다시 반복이 오고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어, 당뇨 우선은 이렇게 나이고 하니까 당뇨 이렇게 왔는데 약 먹어도 예, 이 조절이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건심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 또 혈배갖고 이제 뭐니까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1: 네.
5: 이제 먹고 나니까 이제가 위 그렇게 설마 아이 되고 아프고 그다음에 내 것도 털이 떨어지고 이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지. 그다음에 당뇨가 그렇게 뭐니까 온정되더란 말입니다.
1: 네.
5: 이놈 지금은 눈도 예, 그리 침침하고 꿀꿀하고 이랬던 게 지금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여러 말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던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얘기하네.

0: 어떻습니까? 이제 친구까지 받고 하니까는 이 친구가도 안개라에 뭐 이런 관계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이게 네, 관계 많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욕심 생기면 이래하고 어떻게 봐봐 뭐 구석에 또 선생님인데 한 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아이 든단 말입니다.
1: 그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 또 진단하고 또 침도 맞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글쎄, 예, 그래, 네. 뭐니까, 약은 이미, 뭐니까, 띵했습니다.
1: 아,
0: 예. 예, 그래서 구소위, 뭐니까, 그래서 목구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일단 여기는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우탕이라는 기실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인천의 모든 장기는 다 피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혈 처방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신보옌 여김에 관한 거는 우리 여김에 제일 중요한 약재가 지스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방에는 지스가 없죠. 그러면 제한테 와서 이래 진단받게 되면 어째서 온가. 진단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처방은 들어가되 모자라는 그 결과나 증상에 따라서 내 어떤 병의 그 증상에 따라서 모자라는 이런 약재는 또 가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까지 따라갔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란 겁니다. 서유에서 말하는 풍습성 심장병이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근신고하고 풍습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경우와 이제도 지금 어제 비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1: 네.
3: 예, 머리도 좀 이전에는 쇼 아팠는데 지금 머리도 안 아프고,
1: 네.
3: 가슴이 황하던 게 가슴도 예, 지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근신고로 저는 우선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비순환이 피활리 기소화 그런지
1: 네.
3: 예, 이렇게 어떨 때는 마음이 황해서 그러던 것도 그런 증상이도 없어지고
1: 네.
3: 예, 다리 이전에는 다리도 쇼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1: 네.
3: 그러던 끝에 근신고하고 빵 먹은 결과 지금 예, 그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걸음도 잘 걸습니다.
1: 네.
3: 예, 걸음도 잘 걸고 예, 허리도 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그리고 저 이전에는 그 그런 신마진이라 있어가지고 고통 받았습니다. 저는
1: 예.
3: 신마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제 풍습빵하고 근신고를 먹어 그런지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그게 없어집니다. 예.
3: 예, 없어졌습니다.
1: 응.
3: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기 다리가 막 발 손발이 작은 게 손발도 지금 그렇게 나고 예,
1: 네.
3: 비순환이 잘돼 그런지
1: 네.
3: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좋아지니까 저는 근신고하고 풍습빵 계속 먹겠습니다.
1: 좋죠. 예.
3: 예.
1: 예. 계속 여될 때면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처럼 일상에 스며드는 여유와 행복,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면서 김상곤 작사 량춘복 작곡의 저국의 백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려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푸른 산과 맑은 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가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고향 산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약속, 밝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일상의 행복, 고향의 그리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노래들로 마음이 행복해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애입니다. 훈촌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대여꾼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조항의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년 내 훈촌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재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서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서술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에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의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 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촌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 양식 중심, 만톤급 냉동 창고, 가공 작업장, 오수 처리 시스템 등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 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 양식 생존률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촌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 양식 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 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촌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 운송, 철도와 륙로, 조온 유통 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촌 림시 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출

0: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1: 군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촌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면적은 7만 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2: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의 정치성, 전반 국면성, 시범성을 깊이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국가 시험점 도시 요구와 두 당위 두 정부의 포치에 통일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체계적인 난관 공략과 전방위적인 질 제고를 위한 사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주의 변경 지역 지리적 우세와 여러 민족 융합 특성, 생태 문화 관광 자원 천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해 관광을 통해 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마음을 모으며 풍경으로 사람을 육성하며 실천으로 힘을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사업 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주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길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 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0: 주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근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계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 만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육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김춘섭 사업실

0: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서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공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조 쌍농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농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있게 하며 홍색 차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결 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조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교론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흥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통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 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 연결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 순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 순족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기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조 공공기구 에너지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조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합리하게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조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주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0: 02-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0: 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승착순위 10분에게는 사은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반복해드리지만은 우리 동충아 조바람잎은 이번 그 단오절 맞이 우대 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현금을 직접 우리 감에 드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동청아서 발효기분이 좋대서 내가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상에서 좀 고려해서 엄두를 내지 못한 분들, 이번에는 우리 새곽부터 우리 우대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처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새곽을 살 때 그 한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도 감해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에 참여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백세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만성병이라든가 왕관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0: 혈관을 통하게 하고 그냥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막혔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개가 기가 통하지 않거나 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침이랑 맞게 되는데 이런 침을 맞지 않고 복용하는 방법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는 동충하초의 우리 한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규모는 우리 생명통로, 우리 간, 신장이라든가 비장위, 혈관을 통하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고 음양을 조절해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근양이라지만은 우리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장 그리고 오장에 나타나는 배가지 증상 그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로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 주고 또 그리고 우리 하나는 세포가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세포 사망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 주고 손상된 세포를 수복해 주고 잠자고는 세포를 격활시켜서 신진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규모는 그 한 봉지가 우리 3g으로 되고 있는데 모두가 세폭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합니까?
0: 예.
2: 선생님, 나는 예 동충하초를 먹고 영 좋습니다.
0: 예.
2: 첫점 혈압이 정사에 됐지. 순간에 어떻단 말할까? 섰다 뛰고 섰다 뛰고 이랬답니다. 이사들이. 예. 그리고 이렇게 예. 그런 전문가 그런 혈압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에 끊었다 뗐다 끊었다 뗐다 하던 게 그게 다 없어졌어. 어전이 주르르 그냥 혈압이 그냥 고동적으로 나온다.
0: 그게
2: 오늘 품에도 될까 선생님. 1대 20에 80이지. 정상이.
0: 정상입니다. 예.
2: 그래 선생님 이게 이 동충하초가 미어지는 저 내 살이 다리나 어디나 뽀아뽀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우리 피부라는 게 예. 피부라는 네. 게 폐가 도와주는데 우리 지금 아. 그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미용이 되거나 이게 폐가 도와줍니다. 예.
2: 그래 그런데 예. 예, 그 선생님이 우리 지금 뚱뚱들 댕긴다. 그래 다리를 무슨 어때서 예, 거두라에서 듣고 어우 면치 있는데 살이 용 부드럽고 샘말갖고 샛뽀하다는 게지. 그러니까 다 동충하초 독이야 이거 뭡니까?
0: 맞죠. 예.
2: 나야 70 어둠 나도 오라되면 80이 되는데 이제 2회만 있으면 내 80이 되는데 살이 그렇게 될 일이 없지. 하도 내 동충하초를 먹었길래 청년 피부처럼 다리랑 그렇지.
0: 맞습니다.
2: 근데
0: 예.
2: 동충하초를 먹어 그렇지 뭐 딴 거나 아이 먹은디 이건 이제 무슨 한 달도 아이 된 게 피부 무슨 고바졌겠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옳다는 게지. 동충하초 됐던 것은 쟤도 좋다며 그러란 말인데.
0: 쟤네
2: 얼마나 사기나.
0: 맞죠.
2: 기분이 좋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말하고 다리도 절남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2: 그래 나는 선생님 활동마다 계속 내 선생님 말하지만 돈이 그냥 많지 못해 계속 3통씩 6통씩 이렇게 쌀려서
0: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2: 그래도 되지.
0: 맞습니다.
2: 장미를 많이 못 가지지 많이 타지 못할까나.
0: 그렇죠.
2: 그래도 이렇습니다. 나는 먹고 도움 되지 무슨 그 기타 주는 걸 상가에서 동충하초 중점이지.
0: 맞습니다.
2: 네. 그래 선생님 나는 이렇게 좋다는 거 말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예, 이라 하십시오.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예.
1: 말씀하세요.
3: 우리 집이 아저씨가 동충하초로 드시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반쯤 드셨습니다. 근데 저기 뭔가 가래 목에 계속 붙던 게 가래가 없어지고 예. 그리고 저기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소리 저기 잠을 못 자던 게 지금 잠을 영 잘 자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저기 뭔가 여러 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오늘은 우리 친구가 동순

0: 저를 저기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리 아저씨는 좋아졌다고 해서 이래니까 오늘은 10통 쌌답니다. 우리 친구가
1: 아까겠죠.
0: 예, 그러니까
1: 아,
0: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소리 예, 너무 좋다면서 예, 자기도 저기 동생도 그렇고 자기네도 형제는 계속 먹겠다고 소리 이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도 계속 동순하소로 잡수게 하겠습니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동청아 저 발현인분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안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병들, 그리고 우리 내시가 계시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래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지금 동청아 저 발현인분 나이가 들어대서 치료를 포기한다 하신다게 되면 인생이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를 포기한다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가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명령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지금 우리 뭐 이런 계절과도 관계가 없이 어떤 분들은 계속 감기를 하는 분들 우리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쓴 분들은 쓰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감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2: 네, 말씀하세요.
3: 이래서 지금 물건증에서 온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전화를 들고 있어라 이래.
1: 아, 어떤 병이 있습니까?
3: 제가요?
1: 예.
3: 네, 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생연이 있습니다. 아니, 이 뭐인가?
2: 네.
3: 이생연 옳지 뭐.
2: 네. 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기 때문에 약을 선택했겠죠, 예?
3: 예.
1: 예,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하강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적게 많게 또 우리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오장육부의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한 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는지 간에 그 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손님이 이번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했다면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게 된다면 나한테서 좀 중요했던 병, 좀 경하게 났던 병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됩니다. 예, 알았죠? 예.
3: 예, 그래. 예. 나도 이거 우리 친구가 이거 써볼까 좋다 해서 지금 오늘 이제 듣고 결정한 겁니다.
1: 예, 예.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꼭 좋아집니다. 예.
3: 무슨 말인가?
1: 예?
3: 물건 온다는데 지금 연결해서.
1: 아, 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갑니다.
3: 제 전화 놓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란까?
1: 아니, 네. 놓으십시오.
2: 네,
1: 놓으십시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냥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재 가운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권위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삼이랑 소개를 할 때가 되면 우리 그냥 그 인삼을 소개할 때 추수 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을 돌아오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우리 동청하초도 인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병에서 또 여러 가지 약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분들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는 중화 구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함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이 명들어 부르고 있고 다시 반복하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0: 입니다. 여보세요.
1: 예전합니까?
0: 네.
1: 네, 내 당차 하차로 먹고 있습니다. 당차 하차 먹은 게, 야, 정말 저, 그저에 하나하나 좀 좋아도 어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맨 처음에 밥 먹으면, 이게 왜 걱정되다. 밥 먹으면 맨치 끝에 얼굴한 게 니가 아이가면서 밥 먹을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상했는데,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먹은 게, 아, 이 간대 온데 없이 차이롭다니까, 어찌, 며칠 안 먹었는데.
2: 맞습니다.
1: 예, 오래 안 먹었는데 차이롭습니다. 그래서, 예, 입안이 자꾸 말라가지고서, 예, 말하기도 바쁘고, 입에 춤이 적고요, 이래서요. 요, 내 약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조금 며칠 후라도 또, 이제, 그렇고, 그렇고 하던 게, 이 당차 처먹은 게 이롭다니까.
2: 맞습니다.
1: 야, 정말 묘한 약입니다, 이 약이, 정말이. 그래고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저 잠들었다 깨나도 못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흐트분한 게 정말 그렇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잠은 영 잘 잡니다.
2: 맞지요.
1: 야 정말 어둠에 졌는지 이 약 먹은 다음에 당초 하차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 훌뚱 정신 납니다.
2: 맞지요.
1: 그래고 머리 헷갈아진 것 같고 눈이 더 이렇게 환해진 이런 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약이.
2: 맞습니다.
1: 야, 얼마 좋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지. 정말 부담이 없지. 그저 먹으면 먹을수록 어디나 고루고루 형 다 좋아진단 말입니다.
2: 맞지요.
1: 그래고 심장이 후두두 하면 어떨 땐 시야 문을 자꾸 잡아도 그러니까 제대로 왜 그런 무서운 그런 생각이 자꾸 나왔어요. 가서 어떨 땐 내 딸도 보고 문을 이렇게 밀어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간단데 없습니까?
2: 맞습니다.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섭다거나, 예? 우리 이런 거는 신장 콩팥자고 관계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음교문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기 때문에 심장이 치료가 될 때 신장 콩팥이도 함께 치료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
1: 아, 그리고 그 전에 그랬습니다. 야, 이게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높은 고온에서 정말 잘하는 약이 돼서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고 이렇게 좋은 모양이라고 내가 이번엔 정말 선 잘했다고. 내절로 내 그랬다.
2: 맞지요, 예.
1: 예, 그리고 예, 소변도 잦아가지고, 예, 정말, 실수할 때도, 그 소변 말았다 하면, 그, 아이가, 예,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아이, 그거 뛰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정말, 예, 내 이야기 보면,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네.
2: 예, 맞습니다, 예.
1: 근데 큰 뭐 이런 아프거나 누워지쳐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소소하게 이렇게 이럽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앞으로 이거 그래서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이번에 할도 좋지 않을까 얘 돈도 주지.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번에 있으니까 내가 자그마한 6가게라도 내 싸자 그랬다.
2: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예.
3: 저도 동사서를 쓰고 있습니다. 순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2: 예.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짓고도 잘 걸지 못했는데 아, 이제는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2: 맞죠.
3: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한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2: 맞습니다.
3: 예, 담배 중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아가지나 나고 혈당 조절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잘 보면 계속 증설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연락을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다.
2: 그러십시오. 우리 좀 오래 쓰시려는 분들은 예, 그 약을 많이 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도 더 많이 들고 예. 그다음 우리 283-0666번에다 연결하시고 예, 사신다게 되면 조금 무슨 더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
4: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위축소 위험이 있어 소화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때려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고 숨도 차고 이랬어요. 계속 주신한 가지고 당겼습니다. 예, 주신한 가지고 당기지 않습니다. 전 다 나사줘서.
2: 맞지요.
4: 그리고 예, 감기랑 감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약수는 지금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2: 맞죠.
4: 그리고 예, 서치에서 검사할 때에, 아, 식도를 한 번, 이 식도를 한 번, 예, 연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음식 먹을 때 뭐 걸리는 감이 나지 않은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는 물어 먹을 때에요. 겨우 넘어가는 감이 나고, 예, 식도 있는데 밥한 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꼭 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네, 검사하고, 예, 이 동사화서를 열심히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런 게 저는 물어는 게도 이렇고, 예, 밥과 가슴이 아예 아프까, 예, 아, 이, 연병원에 가서 그 당 검사해봤습니다. 근데 식도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2: 맞죠. 예, 맞습니다.
4: 어, 선생님, 그게 서치에서 또 금년에 검사했습니다. 이게 아무 말도 저는 아예 합니다.
2: 맞습니다. 예.
4: 그럼 있는데 나를 혼자 불러놓고 그렇게 말하더라 말입니다. 그 식도 문제 있다고. 근데 이 약 굳이 묻고 그런 게 저는 병원에 가서도 연병원에서도 이렇다고 서치에서도 아무 말 다 해가나. 아, 이 약 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2: 맞습니다.
4: 예. 그래, 예. 선생님께서는 또 이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지 않고 뭡니까? 예. 그리고 또 교수증 가지고 교수 선생님이니까 예. 믿음이 가서 믿고 쓰는지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예, 예 선생님 저는 예, 가슴 쌌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우리 딸과 사이도 쓰는데 무슨 변화 다 나서집니다.
2: 맞습니다.
4: 이 약은 예, 선생님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땀병이 속았던 병이 다 스무스스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어려운 것을 뼈에 다 떨어집니다.
2: 맞죠.
4: 그래 열려드가 사서 보내서다 좀 한국으로.
2: 그러십시오. 우리 열려드가 사시는 분들은 예, 이 83-0666번에 다시 한번 전화 치고 가십시오. 뭐 좀 더 들을 겁니다. 예.
4: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에 알파 분해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 우리 소화계통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비장위 예 그리고 소장 대장 간 담낭 이 다 소화계통의 장기들인데 이 장기에 나타나는 어떨 때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다 위와 나타나는데 위 문제라기 때문에 위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장기의 원인에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이 소화계통의 장기 원인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소화라는 것이 정상이 된다면 인체 혈지라든가 우리 담고춘 감유삼지가 개선됩니다. 우리 고혈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담고춘하고 감유삼지 이 수치 두 가지가 높게 될 때게 되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혈지가 높게 된다면 혈성도가 높아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병, 충풍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당뇨병이거나

0: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혈관병 모두에 좋은 아주 치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간하고 신장이 이런 생명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해독하거나 배독,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간이라는 것이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게 되고 또 우리 신장, 콩팥지가 그런 배독, 그리고 우리 배설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독하고 배독한 후에 배설 능력이 회복될 수가 있고 비장위, 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소화 능력이 정상이 된다면 약물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기로 지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맥이 없다는 분들 다 에너지기가 모자라는 걸 말하는데 그리고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기로 전화돼가지고 기와 혈이 충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맥이 없다는 분들 맥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가 충족한다면 혈액이 순환, 우리 기가 충족해야 피 흐름이 이것을 밀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을 조정해 줄 수가 있고 혈관 경맥이 통하게 하고 인체 생명 보충의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혈관이 장통된다면 전신 혈관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혈, 피 흐름이 잘 되게 될 수가 있고 빠르게 심근 조직이라든가 뇌신경 조직 그리고 안저 조직, 신장 조직에 대한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고 위축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변화되면서 심장병으로 견디는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중풍하고 또리풍으로 견디는 편탄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저에 시황막 병변을 갖다가 그러니까 눈이랑 잘 보이지 않던 분들 시력이 회복됩니다. 소변이 빈번하고 급하고 배뇨가 깨끗하지 못하던 전립선 문제거나 방광염, 신염 등이 증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절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의 시간이 있습니다. 벚꽃이 먼저 핀다고 해서 국화가 늦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올해의 삶도 같은 속도로 흘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의 리듬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다시 단단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 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옷과 꿈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마음이 함께 짜여 만들어낸 물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티셔츠 이야기입니다. 티셔츠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옷입니다.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편안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의상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티셔츠가 어느 날 거대한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장 하나를 가득 덮을 만큼 커다란 티셔츠가 바닥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더 이상 티셔츠라기보다 하나의 건축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느질 한 줄조차 사람 키보다 길고 소매는 마치 거대한 천막의 입구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상상은 실제로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로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는 세계 최대 티셔츠 제작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요. 로마니아의 비영리단체와 기업, 스포츠단체가 함께 참여해 완성한 이 티셔츠는 길이가 약 108.96m, 폭이 73.48m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쉽게 감이 오지 않지만 여러 대의 대형 버스가 나란히 놓인 길이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오른 세계 최대 티셔츠는 단순한 의류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작업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설계 단계부터 거대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티셔츠는 사람 몸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되지만 이 거대한 티셔츠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천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죠. 너무 얇으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너무 두꺼우면 재봉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기록 제작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험과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티셔츠는 30만 개가 넘는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활용한 섬유로 제작돼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지 크기만 큰 옷이 아니라 환경 메시지까지 담아낸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계속해서 오세권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긴 웨딩드레스 트레인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과 약속,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의상이기도 하죠. 특히 드레스 뒤로 길게 이어지는 장식, 이른바 트레인은 오랜 세월 품격과 화려함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들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웨딩드레스의 트레인은 과연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2017년 프랑스에서 놀라운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코드리에서 제작된 세계 최장 웨딩드레스 트레이는 무려 8,095.4m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높이에 거의 맞먹는 길이었는데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한 초대형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긴 천을 이어서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웨딩드레스의 형태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압도적인 길이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먼저 디자인과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천의 하중이 늘어나고 작은 주름이나 당김도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록 제작에는 약 두 달 동안 15명의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재봉사와 디자이너들은 마치 대형 무대 장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럼 작업했습니다. 천이 엉키지 않도록 구역을 나누고 레이스와 장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보호하며 연결했습니다. 완성된 드레스는 단순한 결혼식 의상을 넘어서 하나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드레인이 길게 펼쳐진 모습은 마치 하얀 강물이 흐르는 듯했고 사람들은 그 장관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양말입니다. 양말이라고 하면 대개 작고 사소한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네스 기록 속 양말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세계 최대 양말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길이가 약 9.93m, 폭이 6.86m, 높이가 2.49m에 이르는 초대형 양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거대한 실과 대형 편집 장비, 그리고 긴 시간의 작업 끝에 탄생한 이 양말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양말은 티셔츠와는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특성과 입체 구조 때문입니다. 발목과 발등, 발끝의 곡선을 유지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를 구현해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옷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멘탈이 강한 사람을 종종 부러워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멘탈이란 타고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멘탈은 특별한 재능이라기보다 조금씩 단련되는 마음의 근육에 가깝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 곳에서 나무가 깊게 뿌리내릴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여러 경험을 지나며 단단해집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이 틀어졌을 때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 붙여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해도 괜찮은 척, 화가 나도 웃어넘기는 모습을 강함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감정을 무조건 눌러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더 큰 피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지금 실망했구나. 인정받고 싶었는데 기대가 무너져서 속상하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감정이 막연할 때 우리를 휘두르지만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모든 일을 나 자신과 연결하지 않기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락이 늦게 오거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무뚝뚝했던 이유는 그 사람의 피곤함일 수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은 이유도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결과 하나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내 존재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이번 방법이 잘 맞지 않았구나 라는 경험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스스로를 필요 이상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균형을 잃었을 뿐이죠.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정말 나라는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에는 옷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듯 감정도 알아차리는 순간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는지, 그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아볼까요? 이런 작은 습관이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호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버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이때 아보가 호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호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어느 날 밤 소모는 술로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허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세 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세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세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세 명과 두 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국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두 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건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두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2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보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채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건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건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건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건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도도와 소금이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도도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그날 경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고 마침내 매석까지 갑자기 큰 충격과 혼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던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도는 계속해서

소금이 너무 약하다고 탓하고 룡자는 성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소금은 그저 이해한다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다. 도도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금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소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도는 속으로 소금의 너그러운 성격에 깊이 감탄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보통 밤 9시쯤이면 박매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룡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그런 도도를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일은 너무 서두를 수 없으며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룡자가 박매를 소개해 주지 않았고 소금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도도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현명하고 너그러운 여성이었다. 소금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도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소금은 호생은 변호사이면서 도도의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하고 쾌적했다. 침대에 누워서 남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랑간이 보이고 근처에 자란 백양나무들이 보였다.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랑간이 이미 녹이 쓸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해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무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 멋진이 나오는 대목을 다 배웠네요.
1: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목인데 네. 잘 배워내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 박자가 네. 정말 허락허락하지가 않거든요.
0: 그러게요.
1: 근데 잘 배워가신 것 같고 네. 아까도 또 이렇게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짚어서 네.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0: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십니다. 자, 오늘은 오늘 한 시간 복습을 하도록 할까요?
1: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 안일이 부분.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높이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목이 좋으신 분들은 키를 또 이렇게 높이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으로 잡아서 네. 너무 높게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요 춘향부터 자 한번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2: 그때요 춘향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2: 서준역장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날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을 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사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등을 살피러 한 번 나와 보는 뒤
1: 그렇죠
2: 춘향 모친이 나온다
1: 쉬고
2: 춘향

0: 왔어. 하나 둘. 한초상도 어려우니 세초상이 웬 말이냐.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성상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
1: 하나 둘.
0: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저

0: 좋고 나도 좋지야.
1: 그렇죠. 네. 잘 이해하시네요. 네. 아 박을 여기 조금
2: 정령한 이별이라고나 뒤에 그렇죠. 세 박자 없네요.
0: 정 네. 그렇죠.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둘 준 있어요?
1: 그렇죠.
2: 아까는 바로 들어가서
1: 다시 갈까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갈까요? 앞에 조금 더 앞에서 갈까요?
2: 귀를
1: 대 귀가 첫박이 되니까
0: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2: 하나
0: 저 하나 둘
1: 꽃이 그렇죠. 그렇죠. 다섯 박을 쉬는 거죠. 그렇죠. 다섯 박을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얼추가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그다음에 순양로진 기가 막힌가.
1: 방금은 그냥 두 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에.

0: 이것은 다섯 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 세 박이죠. 네. 네, 쉬는 부분이 세 박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훌륭은 가는데 조금 뭐랄까요? 우리 저희 그 판소리에 나오는 목들 그거를 조금 더 좀

0: 동사.
1: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밀어. 예,
0: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열에 눌렀다가 여기 다 쳤다가 예. 응? 응?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이런 리 리 이 이렇게
1: 그렇죠. 뚜벅이에요.
0: 그런데 이러고 나면 네.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 리 이러고 나면 이거 숨 눌렀다가 그렇죠. 여기 다쳤다가 응응
1: 그렇죠.
0: 꾹꾹 누르는
1: 쪼는복이니까 네. 네. 정말 새들이 정말 그 모이를 쪼아서 먹을 때처럼 띡쪽쪽 쭉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꾸 쪽쪽 쪽쪽 이래서 그거를 좀 잘 예,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령한 이력 리로구나 리로구나 딱 그 선에서 같은 선에서 가셔야 돼요. 리로구나 높지 않게 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리로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후회 되기가 이런 소리가 있죠. 후회 되할 때 에만 남는 거죠. 되에 몸 에만 남은 거를 에를 굵게 떨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후회 되해서 드에 되라는 드에 잡히셔서 에가 그렇게 굵게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라는 드를 되라는 잠들을 가볍게 부드럽게 내서 돼서 에만 남게 그 다음에 그 에를 손으로 해서 굵게 떨어지는 것이고 후에 돼가 아니라 돼기가 심극기에 된과 혼도 같은 거죠. 혼만 먹지 말고 여하여 물새 알려서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소리가 가는 길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쉽죠.
0: 예, 말이 쉽죠. 이건 그 막 먹지 말고와 여가 쭉 연결이 돼서 이어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있어갖고.
1: 네, 그것도. 제가 지금 거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점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면으로 가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쑥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네. 쑥대머리가 아니라 쑥대머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으로 가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먹지 말고 까진 지금 가세요. 먹지 말고 여하여 물새 알려서 풍부해지죠. 조금 더 그런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연습 많이 해야 돼요.
1: 그렇죠. 한 소리는 무조건 연습 네. 독공
0: 그러니까요.
1: 정말 독공을 하셔야 됩니다.
0: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래서 민요를 하시는 분이랑 네. 한 소리를 하시는 분의 한 60대 70대를 보시면 거의 10년 차이가 나실 정도로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몸이 좀 늙어 계세요. 그 정도로 혹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평생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그 굉장한 매력이 있지 않으면은
0: 그럼요.
1: 누구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정말 좋아서 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네. 좀 방금 쭉 지나가시긴 하셨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부분을 좀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렇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1: 예, 네. 얼마든지 좀 저희들이 좀 풀어갈까 합니다.
2: 이게 들어보니까 나 또 다 이게 다 이렇게 다시
1: 새로 오세요? 새로 오세요? 근데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거는 이제 또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저도 한 1년 전에 했던 거랑 네. 지금 했던 거랑 들으면 소리끼리 완전히 또 그렇게 가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명창은 없다라고 보면 되세요. 계속 해나가는 소리고 1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 소리 해석이랑 지금은 또 뭔가 그때 것도 당연하겠지만 조금 또 해석이 또 그렇게 필요하듯이 그때보다 조금 더 진보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0: 네.
1: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준이 양모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나들었을 때는 준이 양모진이 나온다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지금

0: 최모치 화가 안 났어요.
1: 네, 최모치니 지금 막 발을 막 걷으시면서 가는데 조금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막 궁금해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0: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배울 때 사실은 이렇게 한 달락씩 배웠잖아요.
1: 그렇죠.
0: 그 따라 배울 때는 다 알만 하거든요. 근데 쭉 이어서 가니까 헷갈려지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예. 헷갈려지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구절씩 하면 다 잘 되는데 예. 우리가 그냥 길게 하면은 그러면 길게 했더라면 또 이렇게 앞부분은 또 괜찮죠.
1: 그렇죠.
0: 예, 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좀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다 아시는데.
1: 무한 반복을 하시면서. 네. 너무 심각하세요.
2: 이거 느꼈습니다.
1: 예.
2: 나는 이분들도 오늘 말했지만 영 다 바쁘지 않고 뭔가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근데 나는 딱 이겁니다. 원래 월요일날 시간도 배우고
0: 그렇죠. 그
2: 월요일날 시간도 배웠는데 우선 그거 거두치 왔습니다. 요거 맞다.
0: 판소리로 예.
2: 죽도록 합니다. 정말.
0: 아, 그러니까 감성
2: 이게 아이디인데 어미란스 제 주머니 손이 아파서 이거 재방송 못 들었다 했지 그러니까 예. 네. 그건 뻔해나니까 애들 아르니까 나의 애들 아르니까 네. 이거 방송 못 들었는데 영 네. 잘하지 그러니까 이랬거나 이게 본인이 실력이라지 그러니까
1: 예.
2: 어미란
1: 예.
2: 선생님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복습 아이하우스를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계란처럼 동그라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주무 시간에 별로 예, 많은 칭찬받고 나가나 예, 내 설로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이거 내 집에서 배울 때도 내 이 말은 했지만 언제는 이거 주머니 이별시로 구나 이게 언니 아이들 자꾸 뭔가
1: 예.
2: 근데 선생님 두 분은 선생님은 판소리 배워주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당연한데 정말 그 말 우리 손녀를 내 자식은 어디서 거기서 모르겠는데 손녀를 얘네들 볼 때는 이렇게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그 다음 바로 하나 때 용 그래서 막 박수 나오죠 그러니까
1: 그렇죠.
2: 선생님 예. 배워주는 그 모습이 내 그 지금 상상한단 말인데 야 아. 이렇게 열심히 배워주시는구나.
1: 네.
2: 그래 또 어미란 선생님 역시 또 저 정말 박 선생님 발이 돼가지고 이 열정적으로 이 지름길 아이들은 또 밤도록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 빨리 배워주겠는가. 요건 내 한나 그 꽃향 별 때 이 방송에 와서 그 처음 배운 게 꽃향 배웠습니다.
1: 예.
2: 근데 그 삼절이 아이들 정말 이송이 저송이 다 꽃송이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송이 저송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 예.
2: 근데 선생님 전하게 오늘 생겨가지고 아침에 와서 요거 쪼개 해서 가나 이게 납득이 되더란 예. 말입니다. 이게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저분도 야 정말 고생한다
1: 예.
2: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언제는 포기하자다도 야 이렇게 좋은 선생님 모시고 배우는데 내 마음 열정 있으면 되겠는데 어째 못 배우겠는가 이래서 배우는 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아유, 저도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하나로 판소리로 가시네요.
1: 예, 어이, 아, 어떡하죠?
0: 아유, 그러니까
1: 예. 아, 그,
0: 사실은 저는 있잖아요. 예. 저도 이거 보시면은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게 시켜드릴까요? 이렇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전화번호 막 그 사무실에서 가끔 시간 있으면은
1: 예.
0: 오늘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1: 아~
0: 그 우리 또 여기 또 그 예. 복을 치시는 분이 학생분이 예. 또 선생님 것만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너무 새카매갖고요. 네.
1: 아~
0: 그래서 연습을 그래서 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연습해야죠.
1: 아,
0: 그럼요.
1: 네.
3: 계속 드러나네. 계속 들어도 그러니까 이 선율이
1: 예.
3: 네. 몸에서 탁 어지한다면 이거 미래가지 미래 미소 미미미 어떤 거 알겠는데 제가
1: 예.
3: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좀 더 배워서
1: 어 좋죠 저는 너무 언제든
3: 아직 선율이
1: 그냥
3: 처음부터 따라 처음부터
1: 따라 다시 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건 알.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빛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3: 예, 예.
1: 자, 춘향 모친이

0: 여보세요.
1: 키 좀 높았죠?
0: 나도 아주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럼 춘향뭐 진이 나온다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춘향 춘향 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춘향 아 춘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춘향 춘 우어로 해서 입으로 빠지는 공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춘향가 아니라 춘에서 했던 그 선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춘향 뭐 진이 나온다. 자
2: 춘향 그렇죠. 진이 나온다
0: 이 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 춘향에서 어떻게 됐죠? 코로 보내야 될 공기를 입으로 뱉기 때문에 공기가 저희 호흡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 보내겠다는 생각, 공기를. 춘향이 아니라 춘향 뭐 진이 나온다. 자,
2: 춘향
0: 그렇죠.
2: 진이 나온다.
0: 그대로 가실게요. 춘향 뭐 진이 나온다. 자,
2: 춘향 뭐 진이 나온다.
0: 그렇죠. 이렇게 가신 거죠. 허, 돈딜 빌쳐놓고. 자,
2: 허더니밀쳐놓고
0: 좋으신데 허더오로 또 쉬는 게 아니라 허더윤 받침으로 떠는 거죠. 허더가 아니라 허더니밀쳐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 허더니밀쳐놓고가
0: 아니라 던윤 받침을 빨리 들으셔야 돼요. 던 그렇죠 그렇죠. 자 허
2: 던니밀쳐놓고
0: 상초머리
2: 상초머리
0: 저보세요. 똑같은 건데 춘향 아까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것처럼 상처머리가 아니라 상초머리
2: 상초머리
0: 그렇죠. 그 손으로 가셔야 돼요. 행주지마
2: 행주지마
0: 모량이 없이 나온다
2: 모량이 없이 나온다.
0: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온다 하셨죠? 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흡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나온다 춘향보 춘향방으로 가셔. 제가 지금 방금 호흡을 안 했죠?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흡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 호흡을 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호흡점을 안 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나온다 춘향빵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호흡만 놓으시면 어떻게 하실 가능성이 있냐. 춘향 아 나온다 춘향빵 하고 다른 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꿀팁인데 나온다 춘향빵 다 나온다 춘향 다 춘향빵 그러면 거기 혼만 넣었을 뿐입니다. 나온다 춘향빵 영창 앞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하면 소리 선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모량이 없이 나온다. 자
2: 모량이 없이 나온다
0: 기억하세요. 춘향빵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2: 춘향빵 영창 앞에.
0: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춘향빵 영창 앞에가 아니라 춘향빵을 내기로 들으셔야 돼요. 춘향빵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2: 춘향빵 영창 앞에
0: 놓지 마시고 가만히 올라서. 자
2: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0: 좋으신데 조금 낮죠. 귀를 대고 들으니 할 때 지금은 귀를 대고 이렇게 하죠. 소리는 한계음이에요. 대가 대 한계음이죠. 그런데 넓게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귀를 대고 들으니 구강을 넓혀주는 거죠. 자, 귀를 대고 들으니 그렇죠. 정정한 이별이로구나.
1: 정정한 이별이로구나.
0: 정정한까지 좋으셨는데 한 이 놓지 마시고 정정한 안 이 안 이별이로구나. 그 손으로 갈 거예요. 자,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얼씨구나. 그게 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이별이로구나. 춘향 묻힌 기가 맥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호흡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호흡만 넣었을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 둘. 춘향 묻힌 기가 맥혀. 자, 하나, 둘.
1: 춘향 묻힌 기가 맥혀.
0: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죠. 네. 소리가 나는 길이. 그럼요. 그러나 춘향, 춘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을 주어서, 호흡을 줘서 춘향 묻힌 기가 맥혀. 자,
1: 춘향 묻힌 기가 맥혀.
0: 맥혀. 어간 마루. 야,
1: 어간 마루.
0: 보세요. 어라는 발음 입이 벌어지시죠. 호흡이 다 빠지죠. 입으로. 그게 아니라 어간인데 어가 되지 않게, 아래 턱이 떨어지지 않게. 어간 마루. 자,
1: 어간 마루.
0: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섭쭉 하고 귓받침을 버는 귀로 들으셔야 돼요. 섭쭉 아니고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그렇죠.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1: 두 손뼉 땅땅.
0: 자, 땅땅 하고 놓지 마세요. 어허. 계속 보낼게요.
1: 어허.
0: 너무 좋으셨는데. 땅땅 하셨으면은 어허. 저기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땅땅 오호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저분이랑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땅땅 어허 오호. 나한테 오지 않기. 소리가 내 앞에 있기. 소리가 앞에 있고 사람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허. 자, 보세요. 아까부터 좁혀지셨습니다. 어 해서 어 좋은데 조금 더 호흡을 주시면
1: 어허.
0: 맞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어허. 자,
1: 어허.
0: 놓지 마시고 거기서
1: 별일 났네.
0: 그렇죠. 한 조상도.
1: 한 조상도.
0: 그렇죠. 한 조상도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한 조상도.
1: 한 조상도.

0: 조상이 웬 말이냐? 자,
1: 새 조상이 웬 말이냐?
0: 새 조상이 올 잡아 잡아서 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굴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조상이냐 이 소리예요. 거기에 그냥 잠만 붙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새 조상 이렇게 풀리지 않게. 그럼 새 조상이 웬 말이냐? 자.
1: 세조상이
0: 그렇죠. 이렇게 못 나가는 거죠. 오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심각한가요?
2: 돼요. 예예. 대사했으니까.
0: 너무 그렇게 잘하시니까 네. 조금 더 깊게 제가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꼭 모니터를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네. 잘 들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3: 한번 해보기 시작해요.
0: 그럴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실까요?
2: 제 조상이 웬 말이냐. 네,
0: 제 조상이 웬 말이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춘향무진이 나온다. 자,
1: 춘향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무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0: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오, 너무 잘하십니다.
1: 이 부분까지는 넘어가신 거
0: 괜찮으실까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2: 오. 다시 복습하니까.
1: 다르죠?
0: 예. 네. 네.
1: 그렇습니다. 그쵸.
0: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를 다 적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정말 다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1: 네. 네.
0: 그 뒤로 이제 좀 가보실까요?
1: 예.
0: 네. 그리고 조상의 웬말이냐. 그렇죠. 하나 둘 쌍창문 번쩍 열고 자 하나 둘
3: 쌍창문 번쩍 열고
0: 지금 하는 소리 선이 다 맞으세요. 조금 변해지셨나요? 소리 선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쌍창문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시지 않기 때문에 쌍아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쌍 어 이렇게 벌어지는 소리가 없게 아포지오를 아포지오라는 거,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에 단전의 힘을 판단해 주시고 그 손을 지켜나가실 거예요. 쌍창문 번쩍 열고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방으로
3: 방으로
0: 새 나가지 않게 입으로 공기가 새 나가지 않게 방으로가 아니라 방으로
3: 방으로
0: 그렇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를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조금 더 막아주세요. 지금은 뛰어 이렇게 가시죠. 저는 띠가 나오기 전에 막고 있었다가 뛰어 들어가 먼저 힘 있으세요.
3: 뛰어
0: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 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야유년아 쓱 죽으라 네가 일상 말 허기를 자

0: 잘하시네요. 네. 근데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려오는 음정이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나는 먼저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야요년아 쑥 죽어라 가 아니라 야요년아 쑥 죽어라 내가 일상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나는 내려오셔야 돼요. 본인은 자 하, 이건 첫박입니다. 야요년아 자 야요년아 쑥 죽어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거예요.
1: 잘 돼요.
0: 너무 잘하십니다.
1: 네.
0: 아,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이 어려운 소리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2: 저번에는 모르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네. 조금 가사도 알고 이해되니까
0: 그렇죠.
2: 빨리 넘어가네.
0: 선생님 지금 네.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 그리고 이 수업을 혹시 또 아프시거나 또 예. 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 모니터 그냥 하시면서 배우시면
0: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충분히 잘하시거든요.
0: 예.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별일 났네도 나만 알고 먼저 내려오기 기다리지 않으시기 그렇죠? 그럼 그거랑 똑같게 야유년아

0: 자, 후, 대, 돼서 드는 버리고 애만 남겨서 돼기가
1: 돼기가
0: 식었기에
1: 식었기에
0: 핵과 혼맘자
1: 핵

0: 새 알려서 먹지 말고
1: 먹지 말고
0: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옷으로 근데 소화를 아쉽다고 걱정이야.
2: 팁 너무 많아서
0: 먹지 말고 앞에서 호흡을 주시면서 턱을 떨궈주세요. 같이 호흡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1: 먹지 말고 여여물 새 알려서 자 먹지 말고
0: 어, 잘하시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체.

0: 저세요 지금 인물도 너와 같은 게 아니라 인물도 너와 같은 돌아서 나오세요. 자
1: 인물은 저 너와 같은
0: 엉망 같은 짝을 지어 자
1: 엉망 같은 짝을 지어
0: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준형 벌어지셨죠. 봉황도 봉황에서 봉은 입을 작게 벌리는 발음인데 황에서 열어지죠. 그럴수록 오에서 가셨던 그대로 황을 이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봉황같 봉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봉황같은 짝을 지어자.

0: 좋지야?
1: 너도 좋고 나도 좋지야?
0: 아이씨고. 이렇게 되는 거죠?
2: 예. 야, 40분 동안 정말 열심히.
3: 그렇죠.
2: 따라 부르기 또. 우리가 정말 따라 부르기 많이 했죠.
3: 그렇습니다. 네. 연습원으로는 좀 제대로.
2: 그러니까요.
3: 해보신 것 같습니다.
2: 오늘 시간 제대로 다 여러분 또 소화해내시고 연습을 또 무한 반복으로 연습하기.
3: 또 연습하시다가 또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또 적어오세요.
2: 네.
3: 언제든지 적어오세요.
2: 자.
4: 오늘의 노래
2: 그러니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3: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또 권고히 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미란이었습니다.
0: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빨 한심 푸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숨절없이 가버렸으니 왔

발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원래

0: 나.
1: 오정 세월은 터덕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한 OTC 국약입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르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심장병 환자들이 심폐혈이 심하다 하게 되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학설이라 하게 되면 단순 뭐 어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 넣어놓고 말하게 되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심장병으로 이미 주자를 맺게 했거나 혹은 또 가족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은 단순 기관지에 유관되는 치료하게 되면 빨리 낫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재발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라 하게 되면 심폐를 동치해야 되는데요. 본 제품 초온 청심환 자체가 심폐를 동치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돌출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이미 진단이 나셨거나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보의 물이 찼단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에서의 혈전이 내올라가서 뇌혈전으로서 이미 쓰러진 적이 있거나 뇌출혈 환자들도 역시 심장에서의 죽상 경화를 형성한 혈액이 동맥을 따라서 내려올라가는 그동안에 동맥이 많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굳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뇌출혈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출혈 뇌혈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초원 청심환 씨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중간길로 그저 강진가 치료했지, 그저 가슴이 문하고, 거렁거렁하고, 설거래했는가 했는데, 이 중간기, 아이고, 이 심장 때문에 이런 거 몰랐단 말이야.
1: 시간 오래 갔죠.
2: 그래서 괜히 예. 강의하는 거 듣고 소리, 생각에 한 각 더 줍니다.
1: 아, 그렇죠.
2: 그게 예. 한 달 줍니다.
1: 예.
2: 그래, 그거 먹어보니까, 아이, 그런 저, 그러니까, 어림지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숨이 그저 헐떡헐떡 하던 것도 났고, 가랑가랑 그런 것도 이렇고, 예. 야, 내 이 좋은 정신만 먹고 정말 많이 나서 했습니다.
1: 그냥
2: 벌떡 그려 꼼짝 못 했습니다. 누구도 뭐 있고, 앉아도 뭐, 매삼질해 하고, 그리고 입안에 냄새란 게 어떻게 나는지, 아예 사탕 물어도 아야 되지, 껌 씹어도 아야 되고, 그런 또, 그러니까, 그런 거, 물고 있어도 아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입에 냄새가 해결되지 못한.
2: 아야 됩니다.
1: 예.
2: 그래도, 아, 누워서 그저 실만 가지고 있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한 달 쓴 게 뭐, 아이, 지금 하나 좋아지고, 웃으면 또 혈압 조절이 잘 될까, 밤잠 잘 재고, 예.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밥을 잘 먹고, 예, 몸이 부른다. 영약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이제, 예, 군이 다섯 군 불었습니다.
1: 너무.
2: 그래, 예, 정상입니다.
1: 예.
2: 예, 구름도 발도 다 뛰지 못해서, 그래서, 어서

0: 뭉거수분 그리던 게 그래놓고 얼마 줬습니다. 이래 저울찌개 심장 주자를 하라는 것도 못하고 하는데 이 약을 그래서 계속 다스릴 예상입니다. 그래.
1: 그렇게 하셔.
0: 아홉 달 배달 받아서 얘 계속 쓰려고 그래.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문득 타고 그 지방도 쌓이고 경동맥이 또 방파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좋은 정신을 선택했고 이제 선택했을까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3: 내일 전체 그 강의라는 그 보조 제품까지 지금 같이 쓰고.
1: 아 잘합니다. 예예.
3: 이제 물 사든 것들 지금 많이 났고 자꾸 예. 지방도 쌓이는 것도 많이 나서졌던다.
1: 예, 예. 예.
3: 이번에 또 한 배달마다 좀 더 쓰겠다고 더 싸다고 한다 이거.
1: 아 그렇게 해서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예 우리 집에 언니는 지금 연세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냥 기침하고 숨이 헐떡거리지 그냥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이 그냥 높고 그래서 야 병원가 검사하면 신장이 나쁘다 그리고 또 혈압도 그래 아이디어서 그냥 심률이 올라갔다 내가 밤 심률이 올라갈 때면 그저 1:20까지 올라간다.
1: 아 위험 심률에 속하는데
4: 숨이 세게 사다 우리 집에 삼성밖에 안 생겨서 올라올 때는 그래서 양성한 붓을 쥐고도 개거나 숨을 헐떡거리면 개 올라오고 일단 병도를 걸을 때는 그저에 숨이 차서 걸지 못합니다.
1: 예.
4: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러 관심병도 있고 심장이 신장은 최쇄고
1: 신체체쇄
4: 약간 있답니다.
1: 예.
4: 뭐.
1: 예. 예.
4: 빛나서 병원과 검사하면 아직까지 그런 주사를 할 때는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숨이 살 때는 병원과 검사해야 하고 관 놓고 했는데 야 정말 병원 빈고서 병원을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입원하고 그래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나는 병원에 서약을 추출해서 서약을 잡수고 소리 그래서 해도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자꾸 반복이 와서 그러더라만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고 소리 내일이지 뭐 야 우리 집에 온 거 이랬지 뭐 언니 그냥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아프고 또 기침을 세게 한다 기침을
1: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죠
4: 우리 기관지는 아빠 그런 게 아니라 기관지약을 그렇게 따집해서 아이들 기관지약은 여러 가지 다 먹어 기침 또 하고 먹을 때 보이지 또 하고
1: 아 그렇죠
4: 가래가 많지 집에서 그냥 냄새가 난다고 또 아들이 나시지
1: 예.
4: 그래서 병원 약을 안 먹어야 되니까 내 방송을 들어보고 이 좋은 정신말이 이 심장 여러 가지 심장 빼기 좋다는데 언니 한번 잡숴봐라 할까 처음에는 승인해 다른 약 우리 먹은데 무슨 되겠는가 잡숴라는 게 우리만 먹고 온거 하니까 그래서 먼저 세통 대사를 했는데 야 벌써 왜 두통도 안 잡숴는데 기침은 어찌 못더라 말이야
1: 아 그렇죠 예
4: 네, 기침이 덜하고 목에 가래가 가름가름하니 그 옆에서 가라앉아서 숨을 그리 아야 했고 요 바빠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타서 헐떡거리면서 걸렀는데 그랬던 게 숨이 덜 차지. 그 손에게는 숨을 타서 다른 사람이 누가 못 칩니다. 그래서 손에게 내 삶을 못 듣는 게 요즘엔 삶을 영탈 수 있으니까.
1: 예, 예, 예. 그러면
4: 다시 세통 다 잡수고 또 후에 또 세통도 쌌었던 게 기본상에서는 심장이 그리 바쁜 게 많이 그리고
1: 그런 거 안 남았죠.
4: 됩니다,
1: 예, 예, 그렇죠.
4: 그래서 애저서 거기서 이약 바깥부 세약을 세약은 너무 잡수고 마음이 위도 좋다고 안도 나쁘고 그랬던 게 요즘에는 혈압조절을 잘 되거나 그런 이 조심하는 목소리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고 우리 언니는 그럼 야 이 약에서 막 내 혈압은 올라간가 골이 아예 아프고 신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 좋아졌다는 소리 이번 활동은 좀 장가하겠는가 아 됐고 이번에는 소리 많이 사겠다 만수 안게 아홉 동이라 그래 아홉 동 두 개 열아들 통사겠답니다 이번에는.
1: 어, 예, 열아들 통사하면
4: 좋단다.
1: 예, 여섯 가구 물어주게 되었으니까, 예, 그 예, 정도겠다면.
4: 예, 몽고약이다 그런지 하여튼 효과가 다른 어느 약보다 효과가 좋으니까 맛있어서 계속 먹겠다면서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1: 예, 그래라 하셔.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견지만 하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다른 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기본 피해갈.

0: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천성 씨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침에 심하면서 예, 계속 불안한 게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숨이 차고 이러는데 이 약수는 지금 예, 불안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예, 영 기분이 좋은 게 좋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겨우 숨도 아예 찹니다.
0: 예.
3: 겨우 예류거리까지 자꾸 아픕니다. 그런 게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예.
3: 그러면 또 가슴에 그저에 바늘 쑤시는 거, 싹딱 쑤시는 거 때릴 때니, 딱 그저 신경털이 붙은 것 같습니다. 눈부 속에 깜짝 못하고 예, 그려 있었습니다.
0: 예.
3: 이게 근성성도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럼요.
3: 예. 겨우 또 혈압이 높던 게 또 정사이 됐고, 예, 잠을 못 잤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겨우 또 입안에서 냄새는 어찌 그러시긴 합니까?
0: 예. 심폐를 심해서
3: 그래서 기침 자꾸 하던 게 기침 나야 합니다.
0: 예.
3: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으로 예,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0: 예. 보온 제품 자체의 료성을 따라 견지하시겠다면 심장병 치료는 거의 믿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때 잘 파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 쓰는데 어떻게 이래서 쓰게 됩니까? 하여튼 선생님, 박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땀이 많더라는데
0: 아, 예.
4: 입에서도 이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입금에서도 피가 심장이 나쁠 때 피가 난다. 예, 그 다음에 정말 예, 이야기한 것도 내 몸과 저 땀이 연관되더라는
0: 겁니다. 아, 증상이 기본 예. 제 이야기하는 것과 잘 어울리더라.
4: 예.
0: 그렇죠.
4: 그 이야기 듣고서 내가 호기심 가지고 툭 썼는데 앵겨가 딱 내가 진다 딱 만나봐 진다.
0: 예, 그럼요.
4: 그래서 내 영어에 한 달 딱 써봤다고 합니다. 한 달 쓰고 조금 썼는데 벌써 아기더라는 겁니다. 예. 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쓰라고 입금이 벌써 출혈과 수마
0: 아, 예.
4: 심하던 게 그렇게 작심작심 나서는 게 아니다 그 두 달 쓰고 석 달 쓰고 여러 달까지 완전히 입금 피가 안 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4: 아, 요, 요렇구나. 야, 선생님 이야기 맞는다. 그 다음에 가을에도 또 그렇다면 돼. 작심작심 아기 남아야 벌써 싹 쌓는 게가
0: 예.
4: 그래서 이렇게 몸 벌써 지침 벌써 없으니까 벌써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란 게 아, 무섭다. 정말 이 이야기 이번엔 정말 선택했다. 이래서 내가 이거 쓰고서 효과가 지나서 집에서 또 썼다만 집에서 동생이 쓰고 이래서 다 이거 우리 유저이라만 이래서 예. 이게 예, 썼는데 야, 마 자주 쓴다.
0: 예.
4: 그래서 얼마 안 써도 다 났다만
0: 예.
4: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거 어제 이게 지금 정전에 이렇게 열이 이래니까 유저니까 이야기 한 번에 쌀 때문에 저기 아웃각 상대로 세가지고 또 이거면 예. 이 배달 받죠.
0: 아, 그러면 여섯 가구 예. 물어다 줍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0: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게 말씀을 한답니다.
0: 예.
5: 나는 심절래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예.
5: 광고약도 많이 쓰고 중일배우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서 이거 이 이야기 내게 맞겠다 하고
0: 아, 좋은 정신환을 선택했습니다. 예,
5: 예 좋은 정신환을 예.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저녁에 다만 심장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던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예. 심률이 저기 100이 높던 건데 심률도 정사에 80으로 정사에 되고
0: 예.
5: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5: 제가, 예, 숨이 찬 게 났으니까, 예, 저기, 계단 오르내리기도 영 좋고, 예.
0: 예.
5: 숨이 차됐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따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기본 효과는 느끼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5: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하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의 전형적인 특점을 놓고 말하게 되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죠.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반드시 누워서 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심혈이 또 정상으로 되지 않고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정상 범위는 1분에 60이 벗어져서 60부터 100차까지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이상 7, 80차 자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40몇차 1분에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정심하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머리가 아파나는 증상, 심장병으로 잠자기 힘들어지는 증상,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계속 어깨가 견점처럼 땜땜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있고 심장병으로 이렇습니다.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때때로는 치아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할 때 있는가 하면 하신이 뿌중이 생기고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픈 등 증상도 동반하는 것이 심장병 증상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주대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흥천에서는 지능형 소산물 림시 양식 기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연변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전국 모범 대여꾼인 김춘섭 사업실이 왕성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의 20기 사중전회에서 채택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전망기획 제정에 관한 중공총회 건의에서는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합작 공영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역 혁신 발전을 추동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근년래 훈춘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신선 해산물 특색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지능형 수산물 림시 양식 기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산업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국적인 고급 신선 해산물 집산지를 조성하는 데 힘써 변경 개방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킹크랩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바닷물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가운데 살아있는 개들이 림시 양식 수조에서 거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입무역위원회사 림시 사양장 책임자 당위입니다. 우리는 현지 다국 수산물 기업으로서 량질의 수산 자원과 성숙한 다국 통관 및 전국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화, 표준화된 림시 양식 기지를 전력으로 조성하고 설비와 자재 승격, 기술 혁신을 통해 개의 신선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지능형 림시 양식 수

0: 구조를 기반으로 해외 구매 통상구 통관 지능형 림시 양식 전국 유통 전 산업 서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림시 양식 기술 낙후, 보존 능력 부족 등 요인으로 현지 수산물 무역의 손실률이 높고 산업 서술이 짧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현재 1년에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가 준공돼 가동되면서 업계 발전 장벽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연변 핫산업 수출의 무역위원회사는 2023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해 윤덕 킹크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면적이 5,600평방미터인 지능형 림시 양식 기지를 완공했는데 수조 80개에 최대 200톤의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2024년 영업수입은 2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의 총투자 6억 6,300만 원 규모의 동부가 신선해산물 단지도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내에는 림시양식 중심, 만톤급 냉동창고, 가공작업장, 오수처리 시스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182개의 림시양식 수조는 바다 생태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해 킹크랩의 림시양식 생존률을 9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훈춘해양경제시범구 동부가 신선해산물 산업단지 림시양식 중심 책임자 류암송입니다. 각 수조에 킹크랩을 2.5톤 내지 3톤을 넣을 수 있으며 전체 림시 양식 규모는 약 500톤입니다. 림시 양식 수조는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주로 바닷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조에는 용존 산소, 염분, 수온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감축 시스템도 탑재했습니다. 지능형 통제 장비는 수산물 손실을 줄여주고 천연 바닷물을 사용해 양식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훈천의 수산물 유통망은 항공운송, 철도와 륙로, 조온유통체계, 물류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연동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훈춘 림시양식 중심에서 상해, 광주, 심수 등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항공으로 4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당일 또는 2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중국 철도 킹크랩 전용 열차는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훈촌에서 북경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동북 삼성 및 주변성을 대상으로 하는 륙로 운송은 점대점 직접 배송 봉사를 실현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수산물 산업의 발전 장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춘세관에서는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봉사를 시행하며 24시간 검사 업무를 운영해 킹크랩의 통관 소요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훈춘시 상무국 대외무역과 사업일꾼 황지혜입니다. 훈촌에서는 대러시아 무역 우세를 살리고 선진 지역의 발전 경험을 참고해 킹크랩 다국 수산물 산업을 특색 우세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전 산업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통관 보장 면에서 세관과 연계해 신선 수산물 전용 녹색 통로를 개통함으로써 다국 유통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재 훈촌시 전역에는 림시 양식 수조 915개, 관련 기업 19곳이 있습니다. 수조 총 면적은 77,400평방미터이고 림시 양식 수용 능력은 총 2,830톤이며 최장 3개월까지 림시 양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특색 해산물 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산업과 문화관광 소비를 깊이 융합해 림시 양식, 가공, 냉동 물류, 판매, 체험이 일체화된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경영 모식을 풍부히 하고 고급 신선 수산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특색 경제로 연변의 높은 수준 대외 개방과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1: 연변주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계획 시험점 도시 건설 협조 추진 회의가 11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건설은 시작에 나서 기틀을 잡던 단계를 지나 질과 효율 제고, 심화, 마무리 난관 공략 관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 각급

0: 결집하는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새 삽구도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연변 본보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주 한계 국면 사상을 견결히 수립해 사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위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부문이 협동하고 각 현시가 련동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전역 사업 구도를 구축해 시험점 건설 조직 보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와 고품질 발전,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 세장을 열어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민족사무위원회,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도나시, 훈춘시 방천 애국주의 교양기지 룡호각,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관련 책임자가 각기 경험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기지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연변주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사업 지침, 연변주 해설 내용 완선 행동 지침, 연변주 전시 진열 재고 행동 지침을 정식 발부했습니다.
1: 조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손잡고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그일 왕청현에서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에서 모범 퇴역군인의 이름을 딴 최초의 사업실로 현재에서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실물 교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에는 그가 수년간 수집한 열사들의 필사 원고, 사진, 역사 문헌, 영예 훈장 등 실물 전시품이 전시됐습니다. 2005년 이래 김춘섭은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홍색 교양기지 건설과 청소년 애국주의 선전 강연 활동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그는 루게로 열사 기념비와 혁명 유적 100여 곳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고 항일연군 사료와 홍색 교양 자료 100여만 자를 편찬했으며 애국주의 교양 근 100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기 시대 본보기 전국 모범 퇴역군인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춘섭 사업실 설립은 퇴역군인 사업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론서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신실의 퇴역군인 사상정치 사업을 전면 실시하며 쌍몽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연변조 퇴역군인 분야 특색 진지 건설의 공백을 메우고 연변조 홍색 문화 전파, 선진 전형 인솔, 기층 퇴역군인 봉사 보장에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습니다. 왕청현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명예주임 김춘섭입니다. 세일대 관심사업은 지금 공을 들여 후대를 이롭게 하는 일이며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세일대 관심사업에 종사해 덕지, 채, 미로가 전면 발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후계자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실은 향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방조 부축 봉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데 선진 전형의 시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연변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더욱 빛내고 전주 쌍몽 건설과 퇴역군인 봉사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 쌍몽 사업 책임자 장흠입니다. 다음 단계에 김춘섭 사업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홍색 교양을 심화하고 본보기 정신을 고양하겠습니다. 영웅 열사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퇴역군인 봉사를 실속 있게 하며 홍색 자원의 우세를 단결 분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전화해 홍색 유전자가 변강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13일 펼쳐지는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11일 오후 심양으로 향발했습니다. 11일 오후 연변 대표팀은 연결서역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고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전주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1라운드 경기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심양 대표팀과의 대결은 축구 실력 교론뿐만 아니라 길림성과 련흥성의 문화, 체육 교류로 두 지역은 축구를 연결고리로 동북 한 가족의 두 톤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및 수행

0: 인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따뜻한 봉사로 연변 대표팀의 순조로운 출정을 보장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조리공정사 홍혜영입니다. 연변 대표팀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검증, 안전검사, 검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선수들의 순조로운 출행을 확보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동국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의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지만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이번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서한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초안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2026년 6월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서신 등 방식으로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주소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공원로 2799호이고 우편 번호는 133-002입니다. 련계인 리정국 전화 281-1651 전자우편 zrdchwhfgw@163.com 주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2026년 6월 10일
0: 아래 2026년 연변주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 제의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와 광범한 간부 직원들에게 올해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이며 주제는 에너지 절약의 새 시작점 저탄소로 미래를 향해입니다. 6월 17일은 전국 저탄소의 날이며 주제는 친환경 전환 승격의 전민이 동행입니다. 공공기구는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마땅히 앞장서고 모범이 돼야 하는 바 전체 간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함량의 전기를 사용해 낭비를 줄입시다. 자연 채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낮에 빛이 충족할 때 가급적이면 조명등을 켜지 않거나 적게 켭시다. 퇴근하거나 긴 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제때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등 설비 전원을 꺼 대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에어컨은 여름철에는 섭씨 26도보다 낮지 않게 겨울철에는 섭씨 20도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고 사용기간에는 문과 창문을 잘 닫읍시다.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긴 시간 틀어놓는 현상을 두절합시다. 물을 사용한 후 제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급수시설이 파손됐거나 배관에서 물이 새는 상황을 발견하면 주동적으로 수리를 요청합시다. 병에 든 생수를 낭비하지 말고 다 마시지 못한 생수는 가져가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합시다. 친환경 사물을 지향하고 종이 사용을 줄입시다. 무종이 서류화 사물을 적극 보급하고 불필요한 인쇄, 복사를 하지 맙시다. 인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량면 인쇄를 하고 폐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합시다. 일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물컵과 식기를 지참합시다. 저탄소 출행을 선도하고 승강기 의존을 줄입시다. 3층 이하는 되도록 계단을 이용해 승강기 전력 소모를 줄입시다. 낮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높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승강기 사용을 양보합시다. 식량을 절약하고 접시 비우기 행동을 실천합시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만큼 음식을 담고 소량으로 여러 번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소인분, 반인분 요리 보급을 지지하고 낭비 행위를 자각적으로 배척합시다. 친환경 출행으로 출퇴근 탄소 배출량을 줄입시다. 출퇴근 시 135 출행 1km는 보행, 3km는 자전거 이용, 5km는 공공버스 이용을 실천합시다. 공무로 인한 출행 시 합승을 재창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합시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전조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힘을 기여합시다. 연변조 기관사무관리국 2026년 6월 12일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우기대학당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는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하는데 한 과기 가격이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9곽을 사신다 할 때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2,470원에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은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0: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아 13개월 하고도 오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죠. 예. 36곽 사자면은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초상에서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예, 이번에 36곽을 사시는 분들 아, 전화하시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리물세트를 드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아, 전화에 참가하거나 241-7979번으로 전화하신다면은 아, 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 궁궐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9곽을 사시는 분들 전화하시고 사시거나 아, 또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고 사실 때 또 백초 궁궐첩 3곽을 또 증송해드립니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을 우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 혹시 장약 심리방을 먹으면 뇌중풍이 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말을 어느 공무원한테서나 선생님한테서 전화로 오거나 혹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 오늘 이 생방송을 통해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재료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드셔도 뇌경색, 뇌출혈을 직접 유발하지 않습니다. 예. 약을 사가지고 배달 받고 보면은 저희가 꼭 전화를 해서 약을 어떻게 드시라고 지도를 합니다. 예. 만약 서약인 아스피린을 들고 드시고 있으면은 처음 한두 달 같이 드시다가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장약 심리방이 주도적 우세를 차지하면 꼭 아스피린을 끊으라고 권고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이 장약을 드시면서 드시고 있는 이런 분이라면은 같이 드셔도 되는 것은 같이 드시게 하고 약 성분이 중첩해가지고 이런 약이라면은 하루에 세 번씩 드시는 약이라 할 때 하루에 한 번만 드시게 하면서 지금 집에 가져다 놓은 약만 다 드시고 장약 심리방만 드셔도 된다고 지도를 해준다. 예. 약이 무슨 역작용을 일으키거나 효과 없는 약이라면은 지금 저희가 5년 2개월을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많은 그 환자분들이 지지와 그 신임 속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주 그 우리 이 장약 심리방 특수하다는 이런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 장약 쓰는 환자입니다. 심리방. 예.
0: 예.
2: 1년 석달 먹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예, 한 20여 년 된 고혈압 환자란 말입니다.
0: 예.
2: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영고성했습니다.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약을.
0: 예.
2: 예, 그래 신경 쓰다가 서리 방송 듣고 여러 날 듣고 장약이라니까 믿음 가가지고 서리는 저 시험 삼아 좀 써봤는데 효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 줄 지금 1년 석달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몇 달 되니까 예, 혈압이 다도 있던 게 혈압이 안정되더란 말입니다. 예.
0: 예.
2: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야득 달 정도 거의 되니까 선생님께다 문의했단 말입니다.
0: 예.
2: 선생님이 저 이 약 어떻게
0: 지도를 하십니까 저희가?
2: 예, 예, 지도를 받았단 예.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다세 일주일 이렇게 감량하라 해서 예, 그것도 무슨 다른 방법 하나 또 있지 궁합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도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저 이렇게 심리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아주 잘 되는 예. 이야기입니다, 원래.
2: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저기, 심자의 아이 뒀습니다. 심자의 아이 좋아가지고, 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가슴이, 아, 가슴이 아쏙쏙, 이런 것들 아프고, 잔대리도 캥기고, 예, 영 불편했습니다. 걸음에 숨이 차서, 예, 헐떡거리고, 숨율이또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그,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프고, 잔대리 캥기고 하는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예, 예. 가슴이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예.

0: 그 뭡니까 서약을 자꾸 먹다 나니까 위를 상했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서약이 예. 그렇습니다.
0: 예, 자기가 먹다 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 향파 한 맛이 없고 예, 소화 잘 안 되고 식음물이 올라오고 그 속이 쓰리고 그래서 배붓고 이랬는데 예, 위가 지금 편안해져가지고 이런 증상이 다 없어져가지고 예, 밥이 잘 먹습니다. 지금 소화 잘 되고 예, 그래서
1: 아, 예.
0: 예, 그래 사람이 영 부드럽습니다. 힘이 나고 좋습니다. 장다이.
1: 그렇지. 예.
0: 예. 그리고요, 실금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신호를 딱 하게 되면 벌써 예,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영 고사했습니다. 또 특히 외출할 때는, 예, 그 신경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영 불편했습니다.
1: 그냥 실금이 그렇습니다, 원래.
0: 영, 예. 예, 여자들이 그게 아, 영, 곤란합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그냥 실금이 없어져가지고, 저는 외출하고 어디 생기고 영 편안해졌으면 영 좋습니다. 실수라는 일이 없고.
1: 많은 분들이 그래. 그게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예, 그게 영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 예, 그, 뭐, 쌌습니다. 우리 아, 예.
1: 예.
0: 우리도 부부가 둘이 같이 있습니다.
1: 그래, 빨리 다
0: 원래 약도 좀, 예, 약도 좀 있는데, 계속 이번에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이런 할도에 또 어디 몇 번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1: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할도인데 이런 할도에 어디 있겠습니까?
0: 어디 있습니까? 처감이란
1: 예.
0: 말입니다.
1: 예.
0: 예. 예. 그리고 우리 내 사촌 언니의 심장이 좋지 않은 내 소개를 했댔습니다. 우리 사촌 언니의 심장이 내보다도 더 심하단 말입니다.
1: 예.
0: 숨이 올라온다 하기도 하면 가슴 막 붙잡고 예, 식은땀 그저 물처럼 흐립니다. 눈이
1: 아.
0: 막, 그 저기,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했단 말입니다.
1: 아.
0: 땀 물처럼 흐림에
1: 예.
0: 그런 게 이게 이거 잡수 부서리는 영 좋아진다 됨까 지금
1: 땀이 이게 심장액을 말합니다.
0: 예예. 예.
1: 예, 심장이 나쁜 예. 사람이 이렇게 땀 빨빨색이 흘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에 용색이 돋아가지고 쓰리 땀 흘리는 거는 이건 정상적입니다.
0: 예. 그런 게 아니라 말.
1: 예.
0: 예.
1: 예.
0: 예. 그래, 좋답니다. 그래, 좋아가지고, 예, 이번에 활동도 좋지 해서 또 싸겠답니다.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저녁에도 우리 배달 되니까, 예.
0: 예,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예, 241-7979, 예.
1: 맞습니다.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연히 시바밥 먹고 있습니다.
1: 지금. 예.
3: 예, 혈압 조절이 몇십 년 동안 안 돼서, 예, 정말 좋다는 약을 많이 써도 이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있다. 내 말을 정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당연히 시바밥 먹기 시작했는데, 야, 이 몇 달 먹어보니까 벌써 혈압이 조절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 지도를 더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에 한 번, 예, 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 이 혈압약 감량하면서 지금, 예, 당약 심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원래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난 이게 다 벌써 내 음색이 세 번 나오면서 이제 그냥 머리 얼빤하고 항상 힝하고 머리 무겁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던 게 이 증상이 해결되는가 정신이 바싹 나고 머리 맑아지니 야,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냥 관절이 좋지 않아서 예, 몇몇다도 먹고 거슬리 것을 쉬고 쉬고 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몇일 걸어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1: 아.
3: 예.
1: 예, 관절이 예. 그렇게 좋아집니다. 이게 풍한습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좋아지는 게입니다.
3: 예, 이 변비가 있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변비 한결 들어가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1: 아.
3: 예, 그래, 예. 우리는 남편과 들어가시 먹고서리 여름에 효과가 와서 또 이번에 우리 할증에 장관 약을 배달받았는데, 우리 신우이도 지금 우리 소개를 해서 이 약 먹기는데, 우리 신우는 이게 심장이 나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그냥 후들후들 떨리며 숨이 차고, 그래서, 아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약 먹고 지금 마음이 영 편안하게 심장이 좋아지니 영 좋답니다, 지금.
1: 어. 예.
3: 예. 제가 또 이게 여실금이 있어서 예. 사변이 급하다면 그래도 화장실 강사님 막 실수할 때 있어서 예. 나가 외출 댕기 외출하기 영거리 했는데 지금 이게 해결되려 저는 시름 놓고 예. 외출할 수 있어. 야 지내서 막 지금 좋다고 영리 하다입니다.
1: 아,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네, 겨우 기억력이 없어서 예, 깜빡깜빡 했는지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확실하게 지금 알린답니다.
1: 예. 확실하게 예. 알길 수 있습니다. 이 학습니다.
3: 예. 그래, 예, 이래 효과를 대지면 이번에 현금 두 곳이나 감해주지, 이런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다며, 오늘 지금 혈액 여수가 지금 배달받겠다는 그랬다.
1: 예, 이번에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거.

0: 세례도 엄청한 데서 서약 좀 한 몇 가지 시래 먹다가 이래 그러놓을까 야 간도 손상받고 위도 손상받아서 항상 위쓰리고 이래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해 이 심리방아 중위 각도에서 혈압 올라가는 다섯 가지 혈압이
1: 혈압 원인이 있습니다. 예? 중위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
0: 예. 예. 조절 잘 되는 처방이 약이 들어가고.
1: 예.
0: 방송 들은 게 환자들이 이약 쓰고 혈압 조절돼서 여기 기판,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이 약에는 그렇게 혈압 조절이 특별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나도 호기심에 이약 쓰고 나도 약을 딱 먹으니 혈압이 좀 안정되는 게 많이 알기입니다. 예.
1: 그렇죠. 예.
0: 아, 거기다, 그, 더구나,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매일 먹더냐, 왜, 아, 이틀에 한 번, 닷새, 일주일, 보름째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어도 좋고,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혈압이 안정되니까, 아,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항상 허리 뭉퇴한데 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들이.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도 나는 이게 경도음에 오른쪽 방콰이 있었는데, 아, 이 약 넉다 밤 만에 묵고 검사를 했는데, 방콰이 이게 딱 사라졌습니다.
1: 예.
0: 야, 정말 나는 이게 정말 방콰이 모두 이래서 그, 큰 거짓말 했는데, 정말 이게 사라지고 사람이, 예, 정말 이게 기분이 영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도 예, 난 또 특히, 아, 전례시험 심해서, 예, 밤소변이 자단지, 아이, 너든 내다 뻗어 화장실 때가 자지 못하네. 아침에 눈이 막 그대로 붓기지, 부어, 지 정신이 흐리뭉텅하는 게, 이 약 먹어부터 예, 한 번만 서변내게 많아지면 서변차도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약 먹으면 정말 이게, 나는 이 약 끊을 것 같다,
1: 예. 예.
0: 그래, 나는.
1: 계속 그거 잡수면서니, 그래서 연세 있으면은, 그거 잡수면 이 건강 찾아도 좋단 말입니다. 예? 유지량을 하면서도, 예, 그거 잡수면은, 이 약을 잡수면은, 그렇게 그, 이 건강해지는 게 알기입니다.
0: 예, 그, 나, 그, 우리 집사람 같이 먹길래, 야, 이번에 또, 대화도 합시다. 이 뱅금 해주는 막 감아주지.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좀. 우리 둘이 먹길래 배달 오늘 받자고 합니다. 또 36가구에.
1: 예, 배달 예 받으시려면은, 우리 저녁에도 배달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도 장약 신내방을 먹며 한답니다.
1: 예.
3: 저는 예,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왔어요.
1: 예.
3: 아, 이병이 발작한다면 1년 내거든 몇 번씩 입원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병이 발작할 땐 또 어지러증이 세게 나오고
1: 예.
3: 심장이 초세나고 또 뒷땅둥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얼마나 흘린지 모른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병원에 입원 아예 맞았다. 그래서 병원 요한링에 불러서 입원했는데 근데 지금 이건 이서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산약 신내방을 먹은 후보는 지금은 입원이라는 건 모르고 살고요.
1: 이 약을 드시면 입원 아예 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3: 영 편안하게 삽니다 지금.
1: 네.
3: 그리고 또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이 있으면 10년 된다. 고혈압 환자들 나서 고혈압 약을 그 서약을 한 30년간 먹고 소리에 이건데 장약 신내방을 먹은 후로는 예, 선생님이 지시대로, 예, 선생님이 지시를 좀 똑바로 해주더란 말인데, 이틀에 한번 먹으라지, 또 사흘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먹어요. 근데 혈압 조절이, 혈압 약은 예, 점점 간량해 먹었습니다.
1: 예, 그렇죠.
3: 선생님이
1: 예.
3: 또 예,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는 구절인데, 예. 야,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1: 예.
3: 그리고 아홉 달 만에 저 장약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너무너무 잘 된다.
1: 그렇습니다. 예.
3: 그래서 막 이 장약을 예, 먹으면서 정말 긍정하고 싶습니다. 이 정말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입니다. 긍정하고 싶습니다. 고무에는 장약만 먹으면 장약 신내방만 먹으면 건강하고 좋습니다.
1: 그래도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계속 배달받아다 계속 우리 두 분이 먹긴 해 받아서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1: 예. 맞아.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3: 그래.
1: 건강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에 이 심내방 쓰고 있는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1: 예.
4: 예, 그래. 그 중풍 환자가 중풍도만 너무 심하게 맞아서 많은 또 다른 약을 다 써도 예,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이 심내방 선생님 강의로 할 날을 딱 듣고 소리에

0: 이튿날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 서방약 조금 먹어보죠 이렇게 됐다 말이렇게 우리 들어보고 하도 전화에 그 내용이 좋으니까 나의 천연철 약재지 또 고산지구 약재지 또
1: 맞습니다.
0: 난 황금이 네 가지가 들어갔다가 야 이야기를 보니까 딱 중풍이 딱 제로된다 거기다 또 주치공이 딱 썼다 약간
1: 예 썼습니다. 딱 이하고는 거서 예, 중풍 치료 딱 된다고 거기 씌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예. 서장약이라는 게 이게 어느 말 강력한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그랬거나 이게 중풍 환자도 치료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오진간 약한 약을 갖고 치료하겠습니까? 못한다 원래.
0: 그렇죠. 예.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정말 이거는 중풍 치료한다, 동맥경을 치료한다, 고추치공에 딱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는 약을 딱 써야 별이 난다 소리. 아, 그 말이 어찌 가슴에 딱 베개 왔거든. 그 느낌이 암맥 이거 써야 되겠다. 쓴데 혈압약을 하루에 세 번씩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약이 예래도 아니라고 이랬거나 이 사람 살겠습니까? 제프 무조건 오죠. 이야기 이야기 딱 나서서 제프 방지했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0: 예. 그러니까 약은 이야기는 얼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연맹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약을 쓰고
1: 많이 씁니다. 어서는 우리 5년 2개월 강의 드리고 있는데 어느 마에 많은 사람들 쓴다고.
0: 예. 그러니까 심리혈관 질병으로 정말 암보다 정말 못지않은 이렇게 무서운 빚을
1: 네. 곁에 사람도 사망률이 2위입니다. 그 암 다음에 이깁니다.
0: 진짜로도 아이들 제품입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야기에 정말 아주 약이 정말 예. 정말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천연지 약재가나 이게 네 가지 난 한국말로 된 게 아이 그렇게 호공체라면 어떤 사람한테 이상적인 약이 들어갈까 그 다음에 그 약이 들어갈까나 그 다음에 이 병이 치료돼서 제품이 되지 않고요.
1: 예, 결국 약재가 또 다 고가 약재입니다. 우리 약재는 예, 그래놔서 항상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지입니까?
0: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정말 없습니다. 아무리 돈 떨어내고도 없습니다. 정말 연대는 이런 신명을 지병은 정말 이야기 정말 예,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1: 그렇죠.
0: 아주 예, 확실한 가격이죠. 그만입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생각된 그게 혈압도 조절되니 또 생각된 또 그 고가비에 어째 치료를 잘했겠다.
1: 예, 풍한습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이 치료되니까 자연히 그게 낫지 말래도 낫습니다.
0: 옳습니다. 예. 그건 생각했는데 발목약 손목 빼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게 나를 그럴 때 계속 아프고 그 물건 못 든다 말입니다. 굉장히 아니 그거 암살약세 싹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은행에 낳겠어. 30년 동안 된 글쎄 그 병비도 나섰었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아 그게 아, 그렇게 오래 하면 바쁜데 이야기, 원래. 예.
0: 예 이야기에 그 다음에 그 들어가서 그게 사용사경도 세게 하지 면역력도 크게 높인단 말입니다. 홍일체 들어가서.
1: 맞습니다. 예. 면역력도 높이지.
0: 기울부족으로 또,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약한 것도 보충하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병을 치료해야 되고, 청소말의 재배약제도 아니고, 천연적약제가, 고산중약제가 이게, 면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다 이런 분들이 정말 찬성할 수 있는데, 이런 약 썼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많은 약이 없대고, 뭡니까? 예, 이게, 전부는 우리 싸웠습니다, 선생님.
1: 예, 잘하셨습니다.
0: 우리, 예, 삼촌도
1: 싸웠이 기혈부족도 만병이원입니다, 이게. 기혈부족이 네, 있는 사람도.
0: 아주머니, 아니, 그저 놓고 두고 왔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아.
0: 이런 게 다 오른쪽에 나서 잘해서 이러면 나서 아바 일어나 봐봐는 게 아바쯤 모른다 또 한석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거나 이야기를 좋단 것은 아주 속자로 쓴 게 완을 좋다고 나으십니다, 선생님. 나한테 신선합니다, 완을.
1: 예, 그래서. 좀, 예.
0: 그래서 또 이번에 우대학생 일 두 가지를 또 이렇게 감면해 주세요. 그 뭡니까?
1: 예, 현금 이번에 이 찰로 현금 감해 주는 게기 때문에 아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그, 전화하십시오.
0: 한 번도 없었죠. 그 뭡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1: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정말 5년 2개월 가까이 쓰고 있는데 약은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3: 정말 다른 예. 약에 비할 수도 없이 좋은
1: 그런 이야기죠. 예.
3: 정말 이 심장 그런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중풍이 와서 정말 반신 잘못 쓰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꺼져오고 어느 당에 약이나 물 먹다 하면 태그 떨고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또 다른 데는 친척 친우들이 또 다른 데는 다 다니고 치료해도 얼마든 치료되고 치료 안 되니까 야 실망한 나머지 정말 마침 선생님 이게 소장약이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건 들었는데 써보지 못하니까 기회가 되지 못해서 못 써봤는데 실상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심장병에 이 모든 관상동맥경화에 그다음에 내동맥 경화에

0: 다 치료라는데.
1: 치료한다니까. 여유 없으면 내 딸 해탈될 것 같으더란 말입니다. 알게라, 이거, 그저 선생님 강의 끝이 나다. 그저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타틈타틈 도와지는 게 머리 말가지고, 타틈타틈 오지름둥상 도와지고, 뭐해나 이렇게 다리 가벼워지고 하면 도와지는 게 그저 지금은 내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아유, 모든 그, 도피고, 마비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도와서 제품을.
0: 아, 예.
1: 이만큼 돈 약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0: 맞습니다.
1: 선생님이 맞다나, 이게 목숨을 구하느냐면, 어디, 우리 연변에는 이 약이 안 나와갔어요.
0: 약은 훌륭한 약이죠, 원래.
1: 이 5년, 2개월 가까이 쓰고, 쓰겠습니까?
0: 예, 나쁘면은 도의 그게 어딥니까? 원래 나쁘면 못 쓰죠, 예.
1: 예, 약이 대원이가 원래 도 제품을.
0: 맞습니다.
1: 오염이 없는 이런 뭐니까 자연산 녹색 약 세지 천연약 세다 놓으니까나 약효가 강하지 그 뭐니까
0: 거기다 아예
1: 그 서당에서 그런 뭐니까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인데
0: 네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예.
1: 그게 어디니까
0: 예.
1: 거기 공중조치 딱 또 치료된다고 이렇게 아예 딱 박아 나온 약이 정말 중풍약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0: 그랬거나 이게 중풍이 그렇게 잘 치료되지요.
1: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혈압도 나다가도 기울보다고 이렇게 병리 난겐데 혈압도 온정되지. 지금 내 이 약 먹으면 심장도 두절하는 게 지금은 옛날처럼 거서 답답하면 딱 숨 막혀서 거서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그런 게 빠서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얼마 좋습니다.
1: 여름이 돌아와도 두려움이 없고 옛날에는 정말 이 여름이 들어오면 기울이 부서가지 비뇨리
0: 여름이 바쁩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원래
1: 정말 어지러워서 정말 얼마 힘들어서 다고 어디다 말하겠습니까?
0: 예.
1: 이 소가 약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오전 강의를 한지도 5년 2개월
0: 다 됩니다.
1: 이 약밖에 어디 내 방송 전만 나는 내 재미 중하고 이래놓고 할 날도 빼놓고 어느 방송이나 다 듣고 있는데 이 약처럼 오래 쓴
0: 오래 강의한 약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1: 예,
0: 예.
1: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약은 정말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내 소개는 모두 정말 도와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가스 중독을 예수로 돼서 대소변 받아내고 그래서 정말 물리는 것 같았는데 치료는 얼마쯤 받으라 해도 다리 못했댔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쓰고 흔히 삼아 써본 게 내 이렇게 좋으니까 써본 게 아예 좋아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 아들 데려가서 한국에 가서 어느 이 식당 일한 지 2년 넘는답니다.
0: 이게 신경이 이 뇌 신경 이 개변이가 이 제일 힘들다 말입니다.
1: 그런데
0: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예 그 신경 활성 효소 거기에 신경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뇌 신경을 일반적으로 그 수복해 주는 이 수복 시간이 120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 장약심 예방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 있잖습니까. 이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뇌신경세포를 개변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징수안이 또 이 아주 풍부하게 여기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 안에 들어갔잖습니까. 그 성분이.
1: 나는 그때 공농조치하고 예. 눌러주고 용해지고 그 통하게 하고 아예 그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이 신경활성효소 들어갔다 하니까 거기부터 한 마음이 끌려서 자식들을 반대하는 것도 그래서 고집 쓰고 이거 써대다 만
0: 잘했어.
1: 효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신을 다 다니고 정신 봐가지고 이것은 막 도와진 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그 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 어제 더 나온 게 우리 아들이 있다 어머니 그 철 그 가 이름이 뭐였죠. 철려 어머니 이거 지금도 계속 싸서 단기를 계속 쓰겠다 한다면서 이거
0: 예.
1: 지금 활동이 내
0: 얼마 줬습니까?
1: 이중 구매를 한다니까 나
0: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아예 우리 집에 배달해 주세요. 이 한국입니다. 내 부채소에
0: 아,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기죠. 예.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까. 예, 예, 우리 몸의 활혈이 잘 되게 하자면은,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야만, 그 혈이 잘 되게 할 수 있죠. 예, 잘 통하게.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해주고 또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 약을 쓰면은 피가 많이 보충될 수 있죠.

0: 예, 그러면서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게 된 우리 잘 시켜주게 됩니다. 예, 인체의 신진대사를 많이 활력시켜 가지고 체외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을 비상과 위 운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각 기관이 적시적으로 공급해주고 인체에 있는 노폐물하고 노폐물을 적시적으로 체외에 배출시켜줘 가지고 신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가 우리 지금 장약심리방입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나무를 깎아 이런저런 소품들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요, 정원 전문가인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이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집과 목각 인형들은 어느새 먼 길 떠나는 물고기 모양이 됐습니다. 얼마 전 그는 전시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자투리 나무로 만들기 시작한 모거가 어느새 천 마리 가까이 돼서 방생하는 심정으로 전시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주 느끼는 거지만 매일 하는 일은 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서툴고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전시회 같은 결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 또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남극 대륙 가장 외딴 곳에 숨겨진 생명의 경계를 다시 쓰게 만든 기적 같은 현상입니다. 바로 블러드 폴스라는 곳인데요. 하얀 빙하우로 흐르는 선율 같은 이 폭포는 지난 100년 동안 과학자들에게 경이로움과 동시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1911년 호주 지질학자 토모스 그리피스 킬러는 로버트 스콧 남극 탐험대 일원으로 맥모도 건조 계곡에 도착했답니다. 이곳은 남극에서도 가장 극한의 환경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거의 0에 가깝고 강풍이 끊이지 않아 지구에서 화성과 가장 닮은 곳으로도 불립니다. 네, 그런데 테일러는 눈앞의 테일러 빙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빙하 갈라진 틈에서 짙은 이 갈적색 액체가 뿜어져 나와 순백의 얼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색깔이 홍조류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답니다. 남극의 다른 지역에서도 수박눈이라 불리는 붉은 조류가 이 눈 위에 서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세기 넘게 이 현상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과학자들이 본격적인 지구화학 분석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답니다. 분석 결과 붉은색의 정체는 철의 산화물, 즉 녹이었습니다. 조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답은 더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빙하 아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철분이 함유된 염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영하 19도의 혹한 속에서 왜 이 물은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걸까요? 이 진정한 실마리는 21세기에 들어서야 발견됐다고 합니다. 2007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지질 미생물학자 질 미쿠키 박사팀이 블러드 폴스의 시료를 상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시료 속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지만 무려 17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암흑과 무산소 극한의 영분 속에서 무려 200만 년 가까이 살아온 것이었답니다. 이 미생물들은 화학합성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햇빛 대신 주변 암반에서 용출된 화산염과 철화합물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죠. 특히 이들은 불용성인 삼가철이온을 용해성인 이가철이온으로 환원시키는데 이 대사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가철이온이 빙하 밖으로 흘러나와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순식간에 산화되어 우리가 보는 붉은 녹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레이더 탐사 결과 테일러 빙하 아래 약 400m 깊이에 거대한 호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호수는 약 15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에 형성된 초염호로 영도가 바닷물의 3배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이 호수가 바로 미생물의 보금자리였고 블러드 폴스라는 그 물이 지표로 빠져나오는 출구였습니다.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2023년 존스 홉킨스 대학은 나노분석 기술로 철 원자가 산화되는 미시적 과정을 세계 최초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6년 2월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진은 블러드 폴스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분출하는 사실을 남극 과학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있습니다. 이 고대 호수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미생물들이 어떻게 이 극한 환경에 정착하게 됐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이 독특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블러드 폴스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한계를 다시 그려넣었습니다. 태양과 산소 없이도 수백만 년을 이어온 이 붉은 생명의 끈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엔켈라두스 같은 외계 얼음 세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과학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도 블러드 폴스는 남극의 찬 바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붉은 물줄기는 오래전 갇힌 시간과 생명의 편지를 읽어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는 얼마나 많은 극한의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과 수학의 아주 특별한 관계, 그리고 옛날 피아노의 건반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떠올리시죠? 네, 그만큼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피타고라스라는 이 만물은 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니 본인부터 자신을 수학자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피타고라스 이름은 수학사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이론의 역사에서도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의외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기록에 따르면 피타고라스가 음악에 대한 이론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이론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 이 대장간 옆을 지나가는데 듣기 좋은 이 어울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망치들의 무게를 알아보았더니 6대, 8대, 9대, 12의 정수비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특히 무게의 비가 2대1인 두 망치를 함께 치면 한 옥타브 차이의 소리가 났고 3대2인 경우 완전히 5도, 4대3인 경우 완전히 4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같은 비율의 망치를 만들어서 실험하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일화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망치 무게 대신 현의 길이로 바꾸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기타에서 현의 길이 비율이 2대1이므로 하면 개방현보다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는 식입니다. 네, 그러니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이 정수의 비율을 바탕으로 음계를 쌓아 올리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5도 간격을 계속 쌓아 올리면 7번 쌓은 후에야 한 옥타브 우에 도에 도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음과 순수한 2대1 비율의 음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지만 화음이 발달하면서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가와 수학자들은 오랜 세월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순정률이었지만 이 역시 특정 조에서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7세기 무렵 모든 조에서 비교적 깔끔하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펭귄률이 등장합니다. 펭귄률은 한 옥타브를 똑같은 간격의 12개의 반음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이때 사용되는 비율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2의 12평방근입니다. 바흐의 펭귄률 클라이비오 곡집이 이 새로운 조율법의 가능성을 널리 알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펭귄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건반 악기들은 지금과 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피아노의 조상인 하프시코드나 이 클라비코드는 조율 방식에 따라 건반의 배열이나 개수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 파와 내림 솔은 원래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 음을 모두 내리면 건반이 두 개 따로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옛 악기에는 지금의 검은 건반 사이에 추가로 건반이 쪼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쪼개진 건반 또는 분할 건반인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피아노 앞에 앉아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반듯하게 배열된 모습을 보는 것은 결국 수백 년간의 수학적 고민과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수 비율에서 시작된 음악의 수확은 완전한 조화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 끝에 무리수를 받아들이고 모든 조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다음에 피아노 연주를 들으실 때는 그 음악 속에 숨겨진 수학적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참 좋아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람만이 계속할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십시오. 그리고 큰 기대 없이 담담하게 계속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계속하는 사람만이 계속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희,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연길시 현대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병원이라 하면 예, 어떤 병들을 치료하는가, 예, 어디가나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 3급 종합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병 만성질환 치료에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예,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에 예, 같은 방법이 아닌 자체로 연구해낸 특색적인 치료,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의 요법을 병행해서 한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서 치료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질병 가운데 첫째는 모든 통증 치료에 통증이라는 것이 환자한테는 제일 어려운 문제. 근데 약간한 통증은 또 인증 스스로 해결될 수 있지만 좀 완고하고 제일 극심한 통증, 예, 여기는 대상포진 후유증의 통증, 또 3차 신경통, 예, 또 원인불명의 난치성, 예, 예, 통증도 어지럼증, 그 외에 편두통, 또 전신에, 예, 고정되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아픈 증상, 예, 그리고 말초신경염, 예, 또 정형외과 수술 받은 후에도 그냥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예, 또한 자율신경실조 중, 예, 예, 요추에 흔히 발생하는 협착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좌골신경통, 늑간신경통, 예, 예, 기침 하나 큰 숨 들이쉴 수가 없이 늘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예. 이제 나누어서 다 얘기 드리겠는데 하루에 30가지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3차 신경통을 말하자면 3차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그 12쌍의 신경 가운데 다섯 번째의 신경의 그 혈관에 의해서 압박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키는데 이게 하이 얼굴에서 주로 예, 감각을 담당하는 이 한쪽에 혹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 예, 세상에서 제일 극심한 통증이라고 알아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또 번개 치듯이 아주 극심한 발작성적인 통증. 예,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좀 없어지기는 한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얼굴뿐만 아니라 치아의 턱에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치아에 진짜 문제 있어서 치아통을 할 때에는 예, 치과에서 검사해보면 확실히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만 3차 신경통으로 인한 치아통증에서는 그 치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참기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자기솔로 이사와의 치아 빼기도 하는데 예, 이거 참 아까운 일입니다. 예, 3차 신경통 치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예, 치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극심하게 아픈 통증은 대상포진 후유증의 신경통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대상포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중년 노년에 앓게 되는데 이 질병은 소아 때 벌써 예, 수두를 앓았던 사람, 예,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예, 질환입니다.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최초로 감염돼서 급성으로 전신에 예, 퍼지는 것을 수두라고 하고 이 바이러스에 이미 잠복 감염되어 있던 사람 예,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몸의 신경절에 예, 숨어 있다가 예, 잠복되어 있다가 예, 이 사람이 연세가 들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예, 이때 피부 발진, 예, 예, 피부에 수포 같은 것도 생기고 통증을 발생하는 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예, 적지 않는데 인구의 한 20%는 살면서 한번 대상포진을 경험하게 되고 또 대상포진 환자의 한 20%는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질 때 없었을 때 시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만성통증
예.

0: 이거는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통이고 잠복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예, 이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조건의 중년 후에 예, 다시 증식과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참 참기 어려워서 병원 찾아가도 병원에서는 예, 마취 지통제 또는 염증이 생기면 항감염 치료 예, 이와 같이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할 뿐이고 또 일반 지통제로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예, 현대병원의 치료법은 지금 기존의 치료하고는 다른 치료입니다. 이게 무슨 치료인가? 면역 각성요법.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에 이런 면역계통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체에서의 특별히 혈관과 신경의 문제, 이것은 부강주사료법으로서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법.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척추협착증을 해서 두 번 치료 받았습니다.
0: 두 번, 예.
2: 예. 그런 게 지금 얼마나, 이게 어떤 내, 이게 척추협착증을 고생한 지 어느나 한 3년 됩니다, 이게.
0: 예.
2: 예. 아, 그래, 약도 많이 쓰고, 뭐, 도사적이고, 침도 많이 맞았는데, 예. 그렇게 가난한 발자하고 그래가지고서도, 이번에 현대병원에 가서 이 부강수사료 부탁한 게 지금 예, 영수 왔습니다.
0: 예. 다른 데 가서도 치료는 했지만 예, 효과를 못 보고 현대병원의 치료에서 확실히 효과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예.
2: 예. 예. 두 번 치료에 완전히 영 좋습니다. 지금 나가서 예, 막 원래는 이 축축대 올라다닐 때에도 영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그냥 부러지는 것 같고 막 어디 좀 댕기다가 앉아있다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 조금씩 예, 한 20분씩 걸어 댕기고 이게 다 댕기고 이렇습니다.
0: 예, 이전엔 많이 걸을 수가 없었지.
2: 예, 걸지도 못하고 조금 걸으면 통쇄나고 막 아파서 이래가지고 못 걸어댕겼습니다.
0: 예.
2: 완전히 예, 나가서 좀 한 20분씩 30분씩 걸어도 예, 뭐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나온지 그래 안 죽도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그랬죠.
0: 그렇습니다. 보통 세 번 치료. 예. 두 번의 효과는 잘 볼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치료하려면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2: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일은 쉬니까 오늘날 가야 되는데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가기 전에 또 하나마다 우리 저기 신청이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예, 또 치질 내서 너무 고생합니다.
0: 치질, 예.
2: 그 자꾸만 변을 벌칙에 싹 튀어나오고 피가
0: 나오고 예.
2: 예, 완전히 바빠. 앉지도 못합니다, 잘.
0: 예, 예, 그렇죠, 예.
2: 아,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어디가 수수다가다 수수다 많이 하지 말라고. 그 부강수사료법 가서 보통 중 한 번 두 번이고, 웬만하면 한 번이면 해결되는데 왜 그거 가서 그 수술하고 고생하겠느냐 돈도 많이 파게 그러니까 나 그냥 현대병원에 같이 가서 근데 월요일날로 예약하면 되죠.
0: 예, 예 맞습니다.
2: 예, 그래 뭐 예약 오늘은 전화해도 안 되죠.
0: 네 내일은 병 보지 않습니다.
2: 그럼 저도 월요일 전화.
0: 예 그렇게 하세요.
2: 원래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말씀하세요.
3: 나도 무릎 관절이 있으니까 앉았다 서기 용이 힘들단 말입니다.
0: 그렇지 뭐 짚어야 네. 일어나지요. 예.
3: 그 앉았다 이것도 솔직히 무릎도 딱딱 못해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 어디 가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래 내 지금 생각한 게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 안 해서 그런다.
0: 어, 뭐 이 방송 들으셨으면

0: 관절, 뭐 어깨나 허리 통증 치료 효과 좋다는 것 많이 들으셨겠는데 네. 그거 참아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해지기 때문에 예, 또 어디 큰 병원, 상급 병원에 찾아가도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이 없고 예, 통증이 심하면 지통제 예, 그래서도 안 되면 또 봉폐주사 예, 여러분들 주사 맞았다 하는 게 다 이게 봉폐주사입니다. 예. 그리고 격소란 뜻입니다. 격소 가지고 치료 못합니다. 그리고 뭐 염증이 생기면 소염제 아주 엄중할 때는 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강주사 한 세 번 치료받으면 예, 예, 기본상 다 낫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게 합니다. 지금 부강주사 이전에는 1300원이던 거 지금 680원으로 합니다.
1: 예예 예. 그래 원래를 알러 예약해 주세요.
0: 어, 그거는 본인이 265-20에다가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1: 어, 그러면 됩니까?
0: 예.
1: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말씀하시죠.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외숙모가 지금 얘 무릎이 관절이 심하다는데
0: 대형성 관절염.
3: 관절 찌그마다 예. 꾸득꾸득 소리 나고 그러고 펴지 못하고 예 그냥 앉아서 뭉갠다. 내 고통스러워서 농촌에 계시는 게 동네 전녁이 또 현대병원에 가 허리라며 다리라며 아픈 거 치료해봤답니다.
0: 예.
3: 그리고 집은 올라오신 게 아 그래 말하자니까 그러면 아이 그런 조카 전화 걸어서 그 말해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좀 전화해달래서 네 그래 전화해서 얘 원래 날이 모시고 갈래고 예. 예약해가지고
0: 그렇게 별로 활동 예 지금 아마
3: 어 집에 앉아서 뭉갠다
0: 예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통증을 느낀다
3: 예,
0: 예 이거는
3: 아파서 그래서 꼼짝 못해
0: 1급도 2급도 아니고 제 3단계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이럴 때 예, 큰 병원 찾아가면 예. 그건 꼭 수술하라
3: 할 수
0: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선뜻이 수술할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문제는 그렇죠. 수술보다 치료 효과 더 좋은 게 부강주사.
3: 예, 그것도 또 돈도 680원 되니까.
0: 예, 지금 절반 감소도.
3: 또 많이 내렸죠.
0: 예, 맞습니다.
3: 그래 농촌에서도 경기가 그래라. 680원씩 내렸다는데 그거 좀 가서 배우자고 그래서 예약하는 거
0: 예.
3: 월요일날 전화 주고 모시고 가자 그래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3: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지금 이 정맥 꼭자에 대해서
0: 예
4: 이미 지금 치료 받는데도 효과가 썩 그닥지 않아가지고 방송들이니까 현대병원에서 이거 좀 치료 잘한다는 것 같습니다.
0: 네.
4: 전화를 예약해 좀 배우자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야, 선생님이 매일 저녁에 이 현대병원에 그 부강주사료를 대해서 지금 강의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0: 선생님. 네.
5: 예, 그래서 요 못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정자에 나와서 지금 날이 아주 작아요. 노인 분들이 지금 예, 한 14명, 15명 매일 오후 나와서 예, 노래하고 있는데, 예. 그게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예, 두 분이.
5: 한 게 세 번, 한 분은 세 번 막 허리를.
0: 허리.
5: 선생님.
0: 예.
5: 예, 허리, 허리. 두 분 다 허리.
0: 예.
5: 한 분 세 번 맞고, 한 분은 네 번 주사 맞았단다.
0: 예.
5: 그 세 번 맞은 분은 무료를 할 때 하고 네 번 맞은 분은 세 번은 무료를 받고 한 번은 전문의 마수에 그분이 그 이관자 원장님이 네 번 맞으래서 한 번은 이렇게 1,300원 내고 또 내고 했다때 굉장히 회사에 좋은 게 부강수사료법이라 그러죠 그 뭡니까
0: 네 효과 아주 네, 잘 그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5: 네 그래 모두 허리에 나서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 무슨 마당에서 와는 춤추고 노래하고 부구도 지르고 막 밑에 해놓고 난 내리다 보면 그 이렇게 일 본다 말입니다. 막 문 앞에 그래서 그래 정자인데 그게 그 옆에 또 라인들이 라인들 반신 다 넘은 분들 허리 다

0: 울었다만.
1: 예.
0: 예, 그래, 갔다, 예. 한 번이 또 나섰단다. 어, 정말, 이 허리구멍이 어쩜 그렇게 이렇고, 허리 펴졌는가, 네. 걔, 자기도 가겠단다. 그래, 그럼. 한 분이, 그분은, 81세란다. 81세. 네. 우리 어서 구부렀습니다.
1: 아, 치료를 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0: 예.
1: 예, 그런 대로.
0: 한늘은 농민주를 했단다. 화려 어디서 한늘은 농민주로.
1: 그러니까
0: 아들 집에 와서, 여기 우리 집에 4층이라 말입니다. 그런 게, 이분은 허리 쎄이 구부러서, 내 평소에 그냥 말해서 이게 헤어져 죽을 때 된지 무슨 자꾸 이래서라만 하는데 굉장히 그 암에 두 분 한 거 보라고 얘기했거나 본 게 그 다음에 실속 있을까나
1: 예.
0: 아, 좀 어찌게 내가 와서 돈도 좀 많이 절약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절반 가격을 하지 그 암에 가겠다고 그래 오 그 암에 내 말했던 아이들 이게 어째 그 이 자식 분들 보
1: 그렇죠 치료 예, 한 분들이 봤다. 있으니까 눈으로 직접
0: 예,
1: 봤기 때문에
0: 예. 네 세게 말했으면
1: 예.
0: 암에 발시우신데 말좀 아이들 숙제다
1: 어디 가나 실제 치료해보니까 효과 없었기 때문에 예, 예. 믿지 않습니다 예.
0: 그래, 6월 달에 문에 그냥 이렇게 이 나와 오후 2시 반 그때만 나와서 예, 나다가서 11월 달까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와 그렇게 논다 말입니다 그런 게딱 보더만 그다음 믿으니까 나 하겠다고 그거는 물어봤지 뭐 좀 오늘 이렇게 전화 알았으니 이런 거 어, 내 하겠어 제 말은 내 아이들을 또 막 그 아면에 둘 한 거 보니까나 정말 어찌 이렇게 피해졌는가 그래 그 말하깐 오, 요 알았으니 각시 그렇게 얘기하던 게구나 하겠거나 그럼 가봐야 되겠다며 그래 가보겠다 내일 머리 올려달래 가보겠다
1: 지금. 예.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현대병원에서는 거기서 치료한다 하고 그 뭐 끝인 것이 아니라 치료를 그 효과까지 책임져 드리니까 가기만 하면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0: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전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1: 그렇죠.
0: 선생님께 고맙고 이갈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해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무릎이 진이 아파서 지금 지팽이 짚고도 다 걷지 못합니다.
1: 지팽이 짚고도 걷지 못합니까?
3: 예. 예 그러면 조금씩 걷긴 걸리는데 한, 그래서 돈 매달 나가지도 못합니다.
1: 예.
3: 그래, 그래서 집에서 예, 밖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있었는데, 아, 집에서 예, 방송 들으니까, 현대병원에서 이런 거에 주사제품을 치료 잘한다니까, 네, 가서, 오늘 두 번 했습니다.
1: 어, 두 번, 예.
3: 네. 그러니까 지금, 지팽이 짓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그, 밖에 나가지 못하던 게 밖에 나가서, 늦어들어 갔지.
1: 예.
3: 방귀도 놀고, 그래, 돌아오려고. 우리 집 7층인데, 이전에는 올라올 때 한 100번 셋다 올라왔습니다.
1: 예, 7층이면 진짜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예. 예.
3: 근데 지금은 단숨에 올라옵니다.
1: 예.
3: 지팽이 짓지 않고도.
1: 예.
3: 그래, 효과에서, 그래, 우리 동기들이, 눈에 어디 가서, 그래, 다리에 쩔러쩔러 하면 지팽이 짓고 다니더니, 어디가 치료하고, 이렇게 마음을 갈까? 아, 나 이 현대병원에 가서, 이거, 어, 구간 조사를 보고, 이 한계형 좋다고 그러니까, 내 동기들에 가서 맞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 친구는 무슨 문제 있습니까?
3: 그 놈으로 내 친구도 예, 내처럼 무릎이 아파서 지팽이 짓습니다. 짚으니까.
1: 그 정도로 지팽이 짚을 정도로 하면 그 좀 중합니다. 예.
3: 예, 그래 가서 치료를 내기를 지금 우선 돈을 받자 그러니까.
1: 돈 받는데 값이가 이전에 비하면 절반 감소됐습니다. 원래 1,300원이던 거에 한 번에 그랬던 거 지금은 680원입니다.
3: 아, 그래, 뭐, 이건 좀 대단히 좋습니다.
1: 그 뿐이 아니라 치료해서 그 효과까지 완전 책임져 드립니다.
3: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 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그 신입이 남편이가 그 한국에서 원래 이렇게 시술 두 번 하고 왔는데
1: 무슨 허리 그럽니까?
4: 허리로 그래서 예. 어머니 무료 치료할 때 두 번 받아
1: 이미 치료 두 번 했습니다
4: 예, 그래서 예. 많이 도와줘가지고 또 지금은 그 무료 치료도 끝이 나니까 나 지금 현금도 이렇게 절반
1: 예 절반 맞습니다 예.
4: 그래 그렇게 할 그래도 치료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예. 그래.
4: 두번 맞은 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1: 예. 두번 치료해서 효과 있으면 아무래도
4: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1: 예, 다 났을 때까지 또 그저 예. 현대병원은 치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져 드립니다.
4: 그래요. 그
1: 예, 믿음성 있는
4: 치료받고 지금 또 이제 그런 것도 치료받겠다 하더라고요. 다른 병이 또
1: 다른 병이 또 있어서 예. 예.
4: 그 어디는 그래 신임 가져가시고 예. 그런 그래서.
2: 여보세요.
4: 오늘 싸움까 예.
1: 그렇죠. 예.
4: 예. 예.
1: 값이
4: 그래서 월요일 날을 예약해 주세요.
1: 네. 265-2120에다가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옆에 할머니가 그런 뭐니까 요새 반 투추가 심하다 말입니다. 예, 허리 예. 아파서 허리 계속 좀 꼬부리는 상태가 그리 때를 피지 못합니다. 잘.
1: 예.
5: 그런데, 예, 그런데다 예, 이 무릎 관절이 풍수성 관절이 되니까 날이가 좀 춥고 비 오거나 이럴 때면 더 쏙쏙 쏘면서 아프게 예, 젊어서 치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 알겠더 합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로 현대병원이 잘한다 할까 그거 좀 나를 예약해달라고 그것도 뭐 절반값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예. 네, 말 것 같습니다. 값이 절반이고 이분은 여주간판 탈출이가 원래 협착이 있는 데다가 그 합쳐져서 예, 혼합형으로 허리가 많이 앞으로 구부러졌죠.
5: 예.
1: 예, 구부리고 많이 걷지 못하고 가다가 또 앉아시고 예, 이거 반복하게 되는 증상. 그게 척추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이 병은 절대 스스로 낫지 않고 점점 심해서 허리 점점 앞으로 더 구부러집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예, 마미 증후군이라고 대변, 소변, 배출까지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면 그거는 완전히 수술 적응증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피하려면 예, 지금 현대병원 치료 받는 게 좋겠습니다.
5: 예. 그 월요일 날에 예약하여 주겠습니까?
1: 아, 본인이 직접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되는데 저녁에는 4시 전까지 전화 받습니다.
5: 아, 265-2120.
1: 예.
5: 예.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6: 예, 우리 집에서 예, 여차한 협착도 있고, 이, 경성 관절이 있어서 현대병원 가서 치료 두 번 했습니다.
1: 예.
6: 그래서 예, 진행해, 그래서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예, 진행해와는 소변발라도 화장실 가기 바빴어요. 좋다고 누웠어요. 그래서 헤매침 이랬습니다.
1: 예.
6: 근데 두 번 치료해서 욕만이나 화장실 마음대로 혼자갑니다.
1: 예.
6: 예, 그래서 예, 이래 월요일날 또 가자는데 우리 옆집 와봐야도 내 절반 가기라가 가봐야도 또 가자던데 가봐야 또 경성관절이 있어 무릎이 아파
1: 무릎이 아파서 예.
6: 예. 이 둘이 내 예약하자 그런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6: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또 림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잘 해결되는 증상이라면 두통과 어지럼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두통, 예. 이 두통이란, 원인 모르는 1차성 두통, 또 어떤 특징적인 질환이 있어서 2차성적으로 나타나는 두통,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환자들이 림상 증상으로서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이듯이 아프다. 편두통이나 또 머리 한쪽으로 툭툭 뛰는 것처럼 박동성 주기성적 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자놀이 주변에 심한 발작성적인 두통. 예, 두통이 생기면 모두들 자기절로 병원에 가 약방에 가서 뭐 정통편 등의 이런 지통제를 예, 먹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될 때 CT나 MRI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면 예, 역시 현대병원 치료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 노혁명 근거지 고품질 발전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정강산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정강산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재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시대 조건과 결부하여 확고한 리상 추구를 견지하고 실사 구시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의 의지에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정강산 정신이 새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정신적 계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정강산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승되면서 여전히 전체 당원 간부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억만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의 행정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뚝 솟은 정강산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혁명의 땅을 밟으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턴 혁명의 조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는 나의 정강행위라는 몰입형 혁명 연구학습 활동을 조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2회의 실경 사상정치 수업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혁명 유전자가 깊이 뿌리내리고 싹텄습니다. 정강산은 혁명의 산이자 전투의 산이며 용의 산이자 영광의 산입니다. 혁명 선열들은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이곳에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올바른 혁명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불멸의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회로 습근평 총서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정강산 정신을 언급했고 정강산 정신을 고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조건과 결부에 정강산 정신이 신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의 붉은 땅에 자리한 강소성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로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데 앞장서고 중부 지역의 부상을 추진하는 데 용감하게 앞장서며 장강 경제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요구를 제기하고 정강산 정신의 인솔하에 실천 속에서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사구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가장 뚜렷한 시대적 특성입니다. 정강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산촌은 마을 주민들이 대를 이어 몇 평의 계단식 논과 수심무의 대나무 숲에만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인당 연간 소득은 3천 원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마을 당지부는 산촌의 실정에 맞춰 농가의 손에 분산되어 규모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던 소면적 농지를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황도와 차 재배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의 두 핵심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30여 개의 민박과 농가 맛집을 열었습니다. 현재 신산촌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성 5A급 농촌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은

0: 3만 6천 원에 달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 소비 토구였던 감주는 강서성 최남단의 4개 성 접경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산이 많고 땅이 적어 한때 표시된 로군거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10년 전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린접한 지리적 우시와 철도망 교차 중추의 우세를 바탕으로 감주는 실사구시적인 정신과 전망적인 결단력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강서성은 바다나 국경과 접하지 않는 강서성 남부인 이 옛 소베토구에 전국 로혁면 근거지 중 유일하게 개방된 내륙항구인 감주 국제 내륙항공을 세웠습니다. 새 내륙항 물류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의 20여 개 나라와 지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의 원목 가구 제조 기지인 남강구는 내륙의 오지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직접 매진하게 되었고 현지 가구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가 2,900억 원을 돌파하고 해외 주문이 매년 50억 원을 초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핵심 바탕색입니다. 전통산업이 강서성 공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개조와 승격이라는 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전성의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장강기슭에 위치한 고강석화는 한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단열 제품의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오래된 석유화학기업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병목으로 되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말 연간 150만 톤의 방향족 탄화수소 프로젝트가 완공돼 중부지역의 인류 친환경 스마트 석유 정제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서성 전성에는 1만 5천 개가 넘는 전통기업이 승격을 완료하여 새롭게 번뇌했고 전자정보와 비철금속산업이 차례로 조 단위 대리를 진입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강서성은 신흥산업들을 연쇄적으로 직격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튬전지, 고급, 태양광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활발히 발전하는 동시에 금속, 신소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분야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욕수합니다. 정신은 횃불처럼 먼 로정을 밝혀줍니다. 전체의 종화 아들, 딸들은 혁명 유전자를 계승해 진취적인 힘을 흡수하여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갈 것입니다.
1: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2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작년에 중국과 싱가포르가 소교 35주년을 공동으로 축하했다면서 습근평 주석과 로렌스 위잉 총리가 중요한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은 싱가포르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중국 싱가포르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방은 발전계획의 접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민 사이의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자협력을 긴밀히 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싱가포르 국회와 립법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립법 및 감독 등 경험의 상호학습을 심화해 중국 싱가포르 고품질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의원들이 전국인대가 주최

최강은 아시안 국가 의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또 중국의 15조 5개년 계획 요강에 관한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 세지엔핑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

0: 입법 등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유가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한종 국가부주석이 10일 북경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시지인핑을 접근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과 싱가포르는 서로 우호적인 요시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습금총 주석은 로렌스 윙 총리를 만나 다음 단계에 중국 싱가포르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협력을 확대하며 민심 소통을 촉진해 중국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 동반적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와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공동으로 재창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 지인핑 국회의장은 싱가포르와 중국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으로 협력 분야가 광범위하고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양국 동반자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쌍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기획 요강에서 난 깨끗하고 탄소가 적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에너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에너지 강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복근성과 운남성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근성은 신에너지 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 고려 반도에서는 복근성 친환경 수소 중간 시험 기지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기지는 또 해상풍력 발전, 수소에너지 차량 등 장비 제조 기업에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상하류 산업 체인의 직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복권성은 이중탄소 목표와 에너지 강성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신형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에너지, 핵기술, 응용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에 집중해 AI 플러스를 선두로 하고 새로운 분야를 육성했습니다. 운남성 요안현 대학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일 기초 타설, 지지대 설치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9월에 완공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6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및 110킬로볼트 승합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비화석 에너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도록 추진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여러 에너지의 병행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운남성에서는 10개 이상의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되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운남성은 친환경 전력 플러스 첨단 제조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에너지 우세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운남성은 기본적으로 국가급 신형 전력 체계 선행 시범구를 건설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6% 이상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철도국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시트립, 동성, 취나을, 비저, 미단, 지행기차표, 고속철관리자 등 7개 제3자 플랫폼 기업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대기표 대리신청 및 유료 좌석 선택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 더 긴 구간 승차 또는 더 짧은 구간 승차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사용하는 등 불규칙적인 경영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기차표 판매 경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철도 판매 시장의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0: 시장 감독관리총국은 교제와 집행 강도를 높일 것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월 13일은 문화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각지에서 난 무형 유산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무형 문화유산의 상시적 보호, 혁신적 전파 및 몰입형 체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합해 소비 활력을 촉진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현대생활에 녹여냈습니다. 문화자연유산의 날을 앞두고 하남성 상구시 민권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전시활동을 열고 새로 선정된 12명의 10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예등 추고와 예등 금서 등 전통 고개가 잇따라 공연돼 소박한 창법과 전통 반주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민 조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요해하고 우리의 본토 전통 문화를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현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이며 국장인 조세충은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전승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며 무형문화 요소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모두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며 스포츠, 패션 등 분야와 손잡고 혁신적 전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숙천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소축구리그와 결부했습니다. 사홍현에서는 종이오리기 문양과 낙화 등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주제 창작활동을 내놓았고 축구 요소를 전통기에 접목시켰습니다. 사홍현 반성진 신시대 문명실천소 문예지도원 왕미연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종이오리기라는 전통기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보물을 계승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강소 축구리그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 학하 의상 제작기술 전승인 최염연은 강남 학하 전통 의상에 대한 패션적 개량을 진행해 전통 문양을 지퍼, 드레스,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켰다면서 디자인품들은 국내외 패션 무대에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 제작을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하의 푸른 저고리에 있는 오래된 문양을 현대적인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켜 젊은이들의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며 몰입형 체험으로 무형문화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위성 이현은 영화 드라마 IP를 활용해 휘주 문화와 전통 휘주 먹 제작 기술을 몰입한 관광 프로젝트를 전환시켰습니다. 인기 드라마 가읍 촬영지의 장점을 활용해 현지에서는 실제 장소 방문 플러스 무형문화 체험 플러스 특산품 시식의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고풍 휘주 먹 제작 체험 공방을 개방해 영화, 드라마, 무형문화 유산, 문화관광이 깊이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 하흠연은 드라마 가읍을 본 후에 휘주의 지역 풍토와 휘파 건축 양식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며 휘주 먹 제작을 체험하면서 휘주 문화의 매력을 감수했다고 표했습니다.
0: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중동 이상의 요양필요 로인에게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양로 필요 로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기본 양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소성 진송에 살고 있는 오건강의 어머니는 자립 능력 상실로 인해 장기간 요양기관에 입주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는 매월 800원의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동 이상 자립 능력을 상실한 로인을 대상으로 한 로인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지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이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매월 소비 보조금을 사용해서 양로 봉사 비용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이의 돌봄을 받는 노인은 매월 양로 봉사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공제액은 80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이 총 603만 개 사용됐고 로족 사용 금액은 3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립 능력을 상실한 159만 4천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 165억 원의 양로 봉사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올해 장식이 간호보험제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장식이 간호보험제도가 일부 시범 운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호코 김홍혜였습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체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요한네스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25개 이상의 나라와 지구에서 온 400여 개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120여 개의 중국 기업이 건설기계, 배관수자원, 도로자재, 건축자재 및 철물, 스마트 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전동화 장비, 현지화 봉사 및 맞춤형 기획이 많은 중국 참가 기업들이 언급한 키워드로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지 시장이 제품 성능, 운영 비용 및 판매 후 봉사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면서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 봉사 및 해결 대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1그룹 전시 부스에서는 전기 중형 트럭, 전기 지게차 및 신축 암 지게차 등 장비들이 하이라이트로 됐습니다. 3.1그룹은 이번에 건축, 물류, 창고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3.1 해양중공업의 국제판매 경리인 관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과 운송체계가 비교적 성숙됐으며 시장 발전 잠재력이 크고 또 높은 현지 연료 비용도 전동화 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3.1그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단지와 센터 창고를 투자해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의 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지 봉사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현지 근로자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장비 신뢰성, 운영 비용,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봉사 체계 및 맞춤형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도 여러 인프라 지원 분야의 중국 민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전시회에 참가한 산서금표 광전기 과학기술유한회사의 김단단 총경리는 기자에게 회사는 전에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아프리카 시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0: 단순한 공급에서 맞춤형 주문 제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제품을 예로 들면 기업은 현지 시장의 와트수, 사용수명, 제품 품질 등 요구에 따라 제품과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품이 지역의 기후 환경, 전력 환경 및 사용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청 책임자 마미체 마세모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중국은 세계 선두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아프리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 됩니다. 김단단 총경이 등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 완전한 산업체인과 강력한 제조 능력의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로 진출해 더 나은 제품과 봉사를 해외 시장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

0: 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론화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신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신시대 인재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분평이 중앙인재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인재강국을 왜 건설하고 인재강국이란 무엇이며 인재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리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에 깊이 있게 해답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정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 담보입니다. 전추대업의 근본은 인재입니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당이 인재 강국 전략과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영도하고 인재 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지원하고 도우며 백방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며 인재를 가릴 줄 아는 혜안으로 인재를 아낄 줄 아는 성의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용기로 인재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으로 인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당내와 당외, 국내와 국외 재반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을 당과 인민이 진행하는 위대한 분투에 적극 결집시킴으로써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높은 인재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종 발전을 선도하는 데서의 인재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입니다. 인재는 가장 중요한 혁신자원이며 인재자원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량이자 뚜렷한 우위입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은 본질적으로 인재에 의한 발전이므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인재 자원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략적 인재 역량을 적극 건설하고 혁신적 발전의 인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종 세계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 등에 주목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범한 과학자와 과학기술 일꾼들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큰 흐름에 맞춰 인류 수준을 목표로 하며 국가 발전의 절실한 수요와 장기적 수요에 따라 과감히 새로운 리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경도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관건적 중대과학기술 성과를 보다 많이 이룩하고 숨통을 죄는 관건적 핵심 기술을 끊임없이

0: 생각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심도를 깊이 하며 이와 관련한 논문을 조국이라는 이 대지우에서 고안해내고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시종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의 중점 임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 양성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를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과 과학기술 인재 예비군을 양성해야 하며 인재를 잘 활용하고 청년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시야를 넓혀 인재를 선발하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3: 뉴스 추적.
2: 오늘은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세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발표된 자연지수 2026년 과학연구 리더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과학연구 성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과학연구 성과가 두 자릿수인 22.4%의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5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부터 최고 학술지까지 여러 순위와 분석은 중국 과학연구의 지속적인 도약 추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고품질 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과학연구 구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연구의 생산량과 기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초 첨단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응용과학, 지구 및 환경과학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문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기관은 응용과학 분야 상위 31위, 화학 분야 상위 14위에 올랐고 지구 및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위 중 9개가 중국 기관입니다. 화학을 예로 들면 네이처 잡지는 특별 분석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의 화학 분야 생산량이 거의 35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자연지수 화학의 전 세계 총 점유율이 53%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차지하는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자연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주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사회과학 분야에서

0: 중국의 청화대학교는 기관 전체 순위에서 세계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국과학원은 학술, 정부,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건강과학과 사회과학을 제외한 5개 학문 분야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0대 기관 중 중국은 9곳으로 작년보다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상위 100개 기관 순위에서 중국 기관의 수는 이전에 47개에서 51개로 증가했습니다. 네, 또한 기관 분류 순위에서 절강대학교는 학술기관 순위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제치고 하버드대학교가 2015년 이후 줄곧 차지해온 1위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제외한 상위 10개 학술기관 모두 중국 출신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자연지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출판기관인 슈프링거 네이처그룹 산하기관에서 작성 및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술기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조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17종의 응용과학 저널과 1종의 회의 논문집 및 15종의 사회과학 저널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점유율은 자연지수의 상징적인 지표로 논문 저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 및 지역이 연구 논문에 기여한 바를 계산합니다. 네, 고품질의 과학연구 산출은 글로벌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발표된 순위 결과에 대해 네이처 지수는 순위가 중국의 연구 성과 측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세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연구 역량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서방 기관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글로벌 연구기관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잡지의 총편집장 마그 달레나 스키퍼는 올해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그녀가 네이처 그룹의 막 편집자로 합류했을 때 네이처의 중국 연구 성과는 매우 적었지만 2025년에는 네이처가 발표한 통신 저자가 중국 연구자를 위한 논문이 이미 200편을 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논문은 양적으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질적으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 분야 중에서 중국에서 온 논문이 인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연지수가 보여주는 중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현저한 진보는 다른 국제평가와 보고서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전략정책연구소가 3월 말에 발표한 2026년 핵심기술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 선도가 이미 구조적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월 말에 발표한 2026년 세계지식재산보고서 기술이동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측면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심층과학기술 선도자의 반열에 올랐고 과학 분야의 국제 개방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과학 연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자연지수 발행 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열어둘면 202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한 양국의 자연과학 및 건강과학 저널에서의

공동 논문 산출이 약 50%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주요 연구 협력 관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이 올해 초 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학연구 발전은 글로벌 발전의 기회이며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분석과 설명 보내드리겠습니다.

0: 과학과 설명.
1: 오늘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6월 11일 새벽, 미국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습 등을 통해 이란 내 여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후 쿠웨이트, 바레인 등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목표를 조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군의 새로운 이란 공격은 타격 지역이나 화력 강도 면에서 전날보다 강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의 이란 미국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저강도 상호 공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양측은 충돌이 전면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큰 전투는 없지만 작은 전투가 계속되는 대립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습격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17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11일 0시 45분부터 이란 내 여러 목표에 대해 이른바 자위적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에는 49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공습이 포함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장 가까운 타격 목표가 이 도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격이 몇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표는 이란 내의 군사정찰, 통신시설 및 방공진지였고 미 해병대, 공군 및 해군 전투력이 목표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아바스 항구, 시리크 그리고 테헤란에서 멀지 않은 가즈윈, 카라지, 에슈타하드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인근의 나자르 아바드 지역에서 무인기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선전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부대가 당일 새벽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상호 공격 외에도 양측은 정보 여론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11일 새벽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대해 폐쇄되고 어떠한 위반 동행자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는 이란이 해협 근처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미국 군함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은 아파치 무장 헬리콥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이유로 이란 해안 연선에 위치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타격 작전은 이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무기 사용이나 지리적 범위 면에서 모두 승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0: 다양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네, 지금 미국 측의 좌절감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대이란 군사 공격의 도화선은 미군 헬기 추락 사고이지만 그 깊은 원인은 트럼프 본인이 미국 이란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게 종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이란과의 장기 휴전 협정을 통해 임무 완료를 선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에게 레바논 방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고 동시에 미국과 이란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호를 자주 보냈지만 합의는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공화당 내의 대이란 강경파와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미국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여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고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윌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원들은 이번 공격을 위협적인 외교로 규명하면서 이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기 위해 잡지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란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리 전 이란 특사는 이는 시도가 무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돌의 성격을 단판 조건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 압박이 이란의 입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끝없는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전면적인 충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이란은 제한된 대립과 정상적인 교착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충돌이 격화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윤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위기 정책을 추진하며 제한된 군사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전략적 결의를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양측의 목표는 여전히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낮은 강도의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빈번하고 낮은 강도의 충돌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국내 압력에 의해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충돌이 격화되는 라산식 상승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네디 치트리 노비치는 현재 미국과 이란 정세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상호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에 협정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스스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행동은 각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쉽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마이클 싱은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던 갈등이 고조되도록 내버려 두듯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선택은 겉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충돌은 끝없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선생님과 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을 보면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품이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일반 이 약국에서는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많은 약을 써도 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연변중내에서 또 감로장약 독점영업권까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장약을 안심하고 쓰실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거나 혹은 우리 덕길 장약방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는 또 새로운 약 눈약을 또 들여왔습니다. 우리 눈약은 민무스류의완입니다. 우리 민무스류의완은 눈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눈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한 이런 고작용을 본다 할 때에는 혈뇌를 제거하면서 시력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명목16환은 체내 혈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간의 혈로 인한 관련 눈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서 효과가 빨리 납니다. 그리고 주요한 치료 적응 범위라 할 때에는 간열로 인한 눈이 불편감을 완화시키고 간열로 인한 다양한 안질환, 특히 눈이 붉거나 가렵거나 이런 증상 외에도 눈물이 많이 나고 눈 주위가 붓고 발적 좀 벌겋게 되는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핵심 성분을 본다.

0: 할 때에는 동경초도 들어가고 고기자라든가 당귀, 홍화 등 이런 16가지 약재, 결명자라든가 방풍 등 이런 16가지 약재로 구성되고 간열로 인한 눈병을 치료하는 전문약입니다. 그리고 간열하고 혈뇌를 동시에 제거해서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라든가 녹내장, 사구체염하고 유리체 혼탁, 예, 결막염, 노안, 각막염, 예, 원발성 망막색소변증, 시신경 위축, 망막 정맥주위염, 정맥폐쇄, 당뇨병성 망막병변, 예, 그 외에도 바이러스성 각막염이 있거나 중심성 망막염을 치료하는 데서 또 효과가 빨리 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예, 원래 손이 좀 안 좋아서 예. 그 걸을 때도 허리 아프고 예. 그다음에 일어날 때도 허리 아프고 돌아 누울 때도 영 허리 아픕니다.
0: 예.
2: 그러면서 예, 소변이 영 자주 봅니다. 조금 조금 나가면 예, 지오는 감이 오고 예, 한 시간에 한 번씩이나 저녁에는 예, 한 시간 반 한 번씩이나 이래 네 번씩 일어나고 나면 예, 자지도 못하고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휑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때로는 예, 이 그 눈도 땡땡 붓기고 예, 혹시 장마다에나 나갈 때도 예, 영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선생님 말았다면 참지 못하고 예,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예, 런지망제하고 허전 리뇨완 이 약을 예, 우선 한 50일 먹었습니다.
0: 예.
2: 굉장히 영도한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예. 이 그렇게 허리 아픈 것도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돌아 누울 때는 예, 어제는 예, 영 좋습니다. 그 아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소변이 예, 다수가 예, 저녁에 예, 한 서너 시간씩은 꼬박 자합니다. 그리고 나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거뿐하고 예, 소변 보면 예, 시원한 감이 납니다. 이전에 소변 조금 조금 나가면 그것을 몸이 무지하고 봐도 본 것 같지 않고 영 그렇던 게 예, 영 소변이 잘 나간가 예, 정신 나고 예, 밥맛이 오고 예, 머리 흉 하던 것도 하나도 이렇고 영 좋습니다. 이 약이 진대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약을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이 허즐리뇨완은 그 증상이 없으면 아예 써도 됩니다. 그것도 지금 50일 썼다가니 60일까지 쓰셔. 그리고 이 런칭 망제하고 스류 르르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을 같이 쓰셔. 그러면은 이 망제하고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면은 신장을 보양하면서 지금 우리 소변이 문제 있거나 혹은 허리가 좀 시큰거리고 또 힘이 없거나 이런 증상을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합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이제 한 열흘 더 쓰고 그 다음에 장대표를 또 찾아가셔.
2: 예,
0: 예, 그래 될 수 있으면은 불필요한 약들은 오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 증상이 개선된다면 공고하게 하는 약을 그냥 계속해서 씁니다. 예, 그래 장대표한테 찾아가십시오. 예.
2: 예, 잘 들었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위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위 쓰리고 턱이 굴뚝하고 시큰물이 싸서 올라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또 다시와 망제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두 달 전 아이 되게 썼는데 이전에 위 아프지 않고 소화 잘 되고 있고 위 쓰리지 않고 예. 턱이 굴뚝하지 않고 시큰물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바로 영 맛이 있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선생님 우리 옆에 할머니 그것도 자꾸 예, 난 시큰물이 올라왔는데 입안에 냉증 같은 게 올라오면 자꾸 타고 아무것도 뭐 잡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뒤에 제가 아프고 이러면서 그게 내 약을 좀 썼습니다.
0: 예.
3: 그래서 잡은 게 지금 갖다가 타지 않고 예. 또 이제 며칠 영 오래 굶어놨어 중물을 누가 두고 영 잘 잡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그래. 그 빠릅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뭐, 야 어디서 이런 상황이야 가지 않을까 뭐 야단입니다. 제가 말했던 게 나는 배달 받은 게 아직 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 내일 배달 받아 더 쓰겠답니다.
0: 예, 그 할머니의 증상 보면은 당도에 독소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그 할머니 너 이제 두 가지 쓰면서 따탕화를 같이 쓰셔. 그러면은 아, 이 장도가 청소되면서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1: 예.
0: 예. 그 지금 증상 보면은 소화기 질환은 올해 한 부입니다.

0: 사실 그 단어를 잃었습니다.
1: 기름에 안한다. 예.
0: 나 썼다 말입니다.
1: 네.
0: 선생님 진짜 썼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정확히 개통해는.
0: 예, 내 이하고 지금 두 달 참 아이들이 먼저 병원에 가서 산게 두상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1: 예, 저도 다시 해서 없어집니다.
0: 예. 예. 어, 이야기서 하냐 합니다.
1: 그래서 그 할머니는 예. 따탕화로 꼭 쓰라 하죠. 예, 그 따탕화. 할머니 지금 창제를 쓰죠, 예?
0: 예. 아니, 망제, 내 약을 썼습니다.
1: 창제를 또 쓰라 하죠. 그렇게.
0: 예, 저도 다시 가서 예. 그 썼단 말입니다.
1: 예, 예, 그 정도로 또 엄중하면은 오장육부의 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창제가 또 그런 좀 중한 환자분들에겐 더 빠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그래, 한번 그 장 대표님 문의하라 하죠. 예.
0: 예.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는 예, 간이 나빠서.
1: 네.
3: 수감정량하고 망제를 씁니다.
1: 네.
3: 그래, 예, 그런데 예, 용도와도 됩니까?
1: 네.
3: 간이 척감이 아프게니, 예, 좋을 때는 자꾸 대변이 나갑니다.
1: 네.
3: 예, 다들 나가더란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던 게 예, 수감정량하고 수감정량도 어제는 석달을, 6달을 써서 깬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시기는 선생님 망제를 그냥 쓰라게 망제를 쓴 게 용소화도 됩니까? 대변도 얻어는 그저 하루에 한 번씩 누구 예, 아침에 일어난 누구 밥도 잘 먹지 그 다음에 얻어니 예, 단단한 음식이 혹시나 단단하대 그런 네. 것도 옛날에 막 먹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이 불구세미도 선생님 내 잘 못 먹었습니다.
1: 네.
3: 위굴해서 찬 거에 원래 들어가면 빈골 같은 건 그만 이전에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이 수간전에는 먹고 망제를 계속 먹으니 빈골도 한 낚시도 먹고 옥시도 어떨 때는 한 낚시 먹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이 몸이 다 이렇게 개변식이 선생님이 정말 좋냐고 소개를 해서 우리 환자들은 정말 좋습니다.
1: 근데 그 음식 관리는 그냥 하셔. 예. 개구 치료된 것도 그 찬 음식을 잡수고 땅땅한 음식.
3: 아니 없지. 혼이 없지. 뭐 선생님하고도 하도 내 도와서 얘기하고 그렇지. 정말 맹심하지.
1: 예. 그전 약수고 지금 다 나섰는데 음식은 이 위장도 질병 간은 생활습관과 관계 많기 때문에 생활습관은 좋은 생활습관은 그냥 견지하셔.
3: 예. 예. 그래서 예, 찬 음식은 못 먹고 그냥 그저 더운 거 먹습니다.
1: 예. 그 불기름에 그 달걀과 같이 슬쩍 닦아서 잡수면 소화 잘 되고 용 좋습니다.
3: 아 불고?
1: 예.
3: 어 그렇게도 먹습니까?
1: 툭툭툭 뜯어서 예, 달걀과 예. 같이 훑어.
3: 달걀과 같이 덜해서?
1: 예. 예. 그러면 소화 용 잘 됩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
3: 오늘도 한 가지 선생님이
1: 예.
3: 어쨌든 선생님이 좋은 거 잘 알게 해준다.
1: 예. 그래 예. 그렇게 해 잡수셔. 예.
3: 예.
1: 예.
3: 사는 몸도 좋겠습니다. 예.
1: 그렇죠. 호수 잘 됩니다.
3: 예. 그렇습니까?
1: 예.
3: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머리 아프고 어림증이 기색이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맥이 없고 혈압이 높습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의 지수의 전달과 훨씬 커피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한 달 썼는데 이제는 머리 아프지 않고 땀이 잘 오고 혈압을 정상을 했고 맥이 납니다.
1: 네.
4: 우선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을 받아서 쓰다고 그랬다.
1: 예, 그 두 가지 약을 결합하면 혈압, 혈지, 혈당 이게 다 조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좀 두통이 있거나 수면 장애 있거나 뇌경색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용 빠릅니다.
4: 예. 예.
1: 그래서 이 그 우리 화신커후에는 두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예. 두 달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장 대표하고 상담하십시오.
4: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어제 그냥 이렇게 맥이 없고 예, 그다음 또 몸도 무겁고 예, 선생님.
1: 예.
5: 아이 그다음에 또 뭔가 소화도 안 되고 예, 어쨌든 그래도 소변 보는 것도 예, 어떻게 뭐 방송을 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덜이고 아프고 잘 나가지고 소변 줄기 약하게 나가면 그럴 때는 아랫배 아픈다. 예, 그래서 내 선생님 강의 듣고 주로 굉장히 아픈데 맥이 없어 깜짝 못하겠어. 그래 다 삼아서 하니
1: 맞습니다.
5: 선생님

0: 미국에 매는 높은데는 제거라 했습니다.
1: 맥이 없는 데는 이게 제일 빠른다.
0: 야, 네, 어, 선생님, 숨나라스가 정말 진짜 맥이 없지. 나 저도 살았다고 감기 그 다음에 아이 온다. 이하고 먹은 게.
1: 맞습니다.
0: 예, 다섯 번 소리하는 그 다음에 그거 망대를 두 가지 거래서 그러면 묵고 그랬까나. 글쎄, 아, 제소리 숨나라스가 맥이 나오지. 그 다음 몸이 그 무거운 게 있지. 아침 일어날 때면 맥이 없는 데다가 몸이 무거워서 찌고 일어난다. 그래서 밥이 있다고 또 이렇게 누르고 또 어찌고 이래고 안도다면서 또 진행이 내려가는 게 몸이 무거워서.
1: 그게 심장과 신장이 생체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0: 아니하고?
1: 아예 심장하고 콤파치. 심장하고 콤파치가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화하고 수가. 예. 화하고 수가 이 화는 수로 덮여주고 수는 화를 꺼주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불균형이 되면은 그렇게 맥이 똑 떨어진다.
0: 예. 그다음에 몸이 무거워서.
1: 그렇죠. 몸이 무겁고, 예. 습지도 잘 나아가고, 더운 가투로 하기도 하고, 습한 가투로 하기도 하고, 예. 마음도 불안하고, 조급하고.
0: 마음이 불안하고.
1: 예. 화도 나고, 잠도 아예 오고, 꿈도 많고, 경력도 안 되고, 이게가, 예. 다 신신불교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절하는 게가
0: 몸이 무거워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예. 네. 저 따로 일어나 걷겠는데 또 자기가 다리 내 몸이 몸이라면 아이씨란다 나는.
1: 네.
0: 배다 해 나왔습니다.
1: 네.
0: 배꼽 것도 좀 부재고 이런데.
1: 네.
0: 근데 이 약을 먹게 선생님 숨나만에 먼저 맥이 납다. 그래서 맥이 난다.
1: 네.
0: 정말 맨이는 거 높이고 원기를 돕아준데 제일 최고 약이라도 나는 정말 선생님 말씀하고 숨나는 게 맥이 그래서 막 나니까 그 다음에 좋다. 그 다음에 이 뭔가 몸이 무거운 것도 같이 따라서 좀 헷갈아 집니다.
1: 맞습니다. 예.
0: 어, 이 파상마 소요약 이렇게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 한, 파상마 소요한 우리 중성약에서 지금 공진단은 제일 좋은 보약이라 하죠. 이 장약에서는 이 파상마 소요한이 제일 좋은 보약입니다. 보약이란 건 허약한 사람들이 몸을 빨리 처세운다. 어, 이 말이죠.
0: 마, 어, 그것도
1: 그리고 이 예,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은 습하고 열이가 만나는 때입니다. 그런데다 네. 지금 기온이 이상하면서 또 한기까지 같이 겹친다.
0: 예.
1: 그래서 몸이 허약한 분들이 용 바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심신불교로 해서 이 개선해 주면서 이 습열을 쳐줍니다. 예. 습열을 쳐주면 이 한기 같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0: 헷갈아지니까 뭐.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파상모 소유환을 쓰면은 이 몸이 빨리 낫습니다.
0: 네. 네, 한 50을 썼습니다. 굉장히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니 아직까지는 무겁긴 무겁지만 그래도 나이 나서가지고 때까지 일어나고 때까지 집에서 내리고 때까지 저쪽 가고 이랬다. 그것도 써서는 몸이 뭐 다리 내딛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1: 생체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약이가 우리 장약에서는 파상모 소유환하고 런칭 창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파상모 소유환을 쓰는 분들을 보면은, 예, 이 균형 이루어주는 데서 효과 빨리 나면서, 어, 이 만성질환들이 개선을 가져오는 데서 용 명확합니다. 이건 입맛도 떨어.
0: 예, 몸이 허약하고 맥인 사람들이 파상모 소유하다 어느 약을 두 가지 아무에.
1: 망제. 두 가지 쓰죠. 요즘에는 파상모 소유환 여섯 가지 망제를 그래서 다 폐해서 줍니다.
0: 아.
1: 예. 그러면 몸에 지금 우리 몸이 허약하다 하는 거는 독소와의 싸움에서 됐다. 내 몸에 지금 독소가 많다. 이긴다. 그래서 이 망제를 쓰면은 뭐 이 몸에 전체적으로 모든 독소, 이 망제는 이 만능 해독제고 천년 소염제라 한다. 그래서 이래 같이 쓰면은 해독이 되면서 보충이 된다.
0: 어쨌든 예. 두 가지 같이 써 그런지 어쨌든 몸이 가볍고
1: 예.
0: 맥이 나고 예. 그다음에 다리가 용 헷갈아진지 알겠습니다.
1: 그렇죠.
0: 궁금한 건지든지.
1: 예. 이 근거로 든든하게 해주는 거는 이 기혈을 조화롭게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 예. 그리고 간하고 신장을 동시에 보양해서 근거로 든든하게 한다.
0: 어쨌든 예. 약을 좋은 거 파상마 소유한 정말 맥이 나고 원기를 예. 돕는다. 이 예. 말이 딱 맞습니다.
1: 그냥. 맞습니다.
0: 그래, 나 이거 쓰고 예. 이제 더 쓰겠습니다.
1: 예.
0: 재미있어서.
1: 네. 예. 몸이 허약한 분들은 조금 예. 한 6개월 정도 쓰면 좋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내 예. 네. 그나 그렇게 예. 119 뭐 하여튼 119 이런 수다 기억합니다.
1: 예.
0: 수고하세요.
1: 예.
0: 소개 감사합니다.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관절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퇴행성 관절도 있고 요즘 반 투수도 있고.

0: 네.
1: 다리가 붓기고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절 뒤뒤가 자꾸 붓기면서 무릎 붓고 기 바쁘고 걷기 힘들고 이랬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장대편대 가서 류세완장구소대다
0: 네.
1: 그리고부터 견지 몰라 먼저 한 달 치마 때 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두 주에 먹었는데 제일 세게 알겠는데 지금 다리 무릎이 많이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1: 그러니까 무슨 게 좀 내리고 다리 꺾으면 많이 허래져 옛날에 무릎이 그 장대기 똑 받친 것으로 꺾으면 살아야 됐습니다.
0: 그 활막염이 좋아진 거 말한다. 활막염이.
1: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이 많이 무슨 것도 내리고 또 이게 걷기도 많이 허래지고 이래까지 지금 활동한다가 이 두 달치도 써서 한 석 달 먹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볼까 한 것은
0: 예, 이 리쉬와는이 몸을 처셔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정기를 보충해 준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쓰면서 이 보면은 이 몸도 같이 좋아지고 이 고관절병도 나사집니다.
1: 아, 예, 이 조금 이 몸이 그러니까 단맛도 좀 돌아서 좀 맥이 나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이 보혈작용, 전기를 보충하는 작용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어,
0: 예. 그래서 이 쓰면서 이 또 고관절병이란 거는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습니다. 신장과도 관계되고 간하고 콤파치하고는 무조건 또 관계되고 예. 그리고 또 이 고관절이라는 대부분 진행한 지 오란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있다면 심장질환도 있고 소화계통질환도 있고 이래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절에는 고관절을 치료하는 계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아 소화계통도 또 치료해주고 요 방안을 짜야 됩니다. 아, 요, 요즘은 이 고가 났은 다음에는 나 요 소화 딱 안 되는 거 치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심장이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날씨만 추우면 혈압이 온정 안 되는 거 치료하겠다. 요렇게 에, 계획을 세우고 치료하면 좋습니다.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도. 예. 장 대표님 수시로 찾아가시오.
1: 예. 예. 또,
0: 예.
1: 가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눈약이 새로운 눈약, 예, 민무스류의와는 우대활도 또 있습니다. 예, 한계료종을 석 달로 하고 한계료종 사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분을 또 더 들여서 넉 달을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홍화진강화를 또 이 열과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한 달 분위가 520원밖에 안 됩니다. 예, 왜서 이렇게 눈약을 크게 활동하는가 하면은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고 또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예, 이 눈이가 좀 열이 나거나 붓기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우리 눈질환이라 할 때에는 오장육부의 정기하고 관계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간하고 간열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 쓰면은 간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바로 간화, 예,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나쁜 혈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눈질환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홍화, 진간화로는, 예, 그 핵심적인 효능은 간기를 통하게 하고 간열을 내려주면서, 혈액 속의 독소를 해소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열로 인한 눈질환, 예를 들면은 증상으로는 눈이 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면서 또 발생하는 통증, 예, 어떤 분들은 눈이 터지는 것 같다고 이래는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이래면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하고 간하고 신장 손상으로 인한 예, 관련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효능을 설명드린다면 우리 중의학에서는 간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은 경락을 따라서 눈으로 올라가서 눈이 붉어지고 마르고 건조하고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간에 발생하는 이런 과도한 간열을 제거하면서 간화를 내려서 눈질환이 발생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 많아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에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된 여러 친구들을 따라 신기한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0: 오늘 주인공은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 주주와 그의 친구들인데요. 바로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이라는 동화예요.
1: 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의 신비로움도 알 수 있고 친구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0: 그럼 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함께

0: 신나는 여행 모험 떠나볼까요?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
1: 한 숲속의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는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요. 안녕, 내가 보여. 난 여기에 있어.
0: 장난감 인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한참을 찾아서야 회색빛을 띠는 작은 날다람쥐가 나뭇잎 뒤에 숨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 너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1: 인형이 묻자 날다람쥐는 가볍게 미끄러지듯 인형 앞으로 다가왔어요. 히히, 넌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널 잘 알지. 너는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잖아.
0: 어떻게 알았어? 인형이 다시 묻자 날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널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1: 우리? 그럼 다른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인형은 사방을 둘러보며 다른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때 큰 나무 뒤에서 로봇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흔들흔들거리며 걸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나도 있지. 얘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꾼이라고 해.
1: 로봇 강아지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날다람쥐는 바로 반박해 나섰어요. 아니야, 얘가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꾼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야.
2: 니들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0: 인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1: 네 이름은 뭐야? 쟁쟁이가 물었어요.
0: 인형은 한참 생각하다가 살짝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 나는 전에 꼬마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
1: 그래? 이름 짓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내가 이름 짓는 전문가거든. 이 주변에 있는 곳들 거의 다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 봐, 이건 영원한 시계, 이건 게으른 카봇, 그리고 저건 야밤의 비늘이라고 해.
3: 쟁쟁이는 멀지 않은 곳에 바람개비와 하늘의 구름송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깃털을 차례로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 그게 정말이야?
0: 조준은 그 이름들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1: 그래, 너에게도 예쁜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인형아.
2: 그런데 왜 꼭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야?
1: 세상 만물은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넌 주주라고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2: 주주라고?
0: 인형이 되물었어요.
2: 맞아, 넌 주인이 널 잃어버렸잖아. 이를 주, 그래서 주주.
0: 쟁쟁이야, 내 말이 맞지? 총군이 갑자기 한마디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말을 끊으며 제지했어요.
1: 총군아, 좀 나서지 마. 주주야, 이 이름은 내가 널 처음 본 순간 바로 떠올랐어. 어때? 마음에 들어?
2: 괜찮네.
0: 인형은 기뻐하며 웃었어요. 이제 인형은 주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세 친구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방 사이가 좋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 그때 쟁쟁이가 말했어요. 저기 머지않은 곳에 곡창이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살자.
0: 그러자 총군이 바로 반대에 나섰어요.
2: 곡창은 너무 지루해.
1: 하지만 거기엔 먹을 것이 끝없이 많아.
3: 쟁쟁이가 말했어요.
0: 그 말에 청권은 정말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2: 넌 왜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단 말이야.
3: 쟁쟁이는 청권의 말을 듣고 갑자기 철학적인 말을 뱉었어요.
2: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지만 사는 것은 꼭 먹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3: 주주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4: 얘들아, 우리 여행 갈까?
2: 여행? 여행이 뭐야?
0: 청권이 호기심 가득 차서 묻자 주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4: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들을 보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0: 사실 이 말은 주주의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었어요. 주주는 꼬마 주인이 부모님과 여행 갈 때 부주의로 잃어버린 장난감 인형이었어요.
2: 여행? 듣기만 해도 완전 신난다. 나도 완전 동의해.
0: 정권이 흥분해서 외치자 쟁쟁이도 같이 환호했어요.
4: 하지만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3: 주주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0: 그때 쟁쟁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 얘들아, 잠깐만. 내가 멋진 걸 보여줄게.
0: 쟁쟁이는 말하면서 큰 나무 뒤에 숨겨뒀던 커다란 활공기를 끌어냈어요.
4: 이건 예전에 내가 세계 일주 할 때 썼던 활공기야. 그때 이걸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 이제 너희들을 태워줄게. 주주야, 내 꼬마 주인은 자연을 좋아했어?
3: 쟁쟁이가 묻자 주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2: 오, 좋아했지. 꼬마 주인은 부모님하고 야외 캠핑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
4: 그럼 우리 먼저 초원으로 가자. 어쩌면 내 꼬마 주인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3: 총권이 말했어요.
2: 그럼 함께 초원으로 출발하자. 거기에 어떤 신나는 여행과 신기한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자.
3: 새 친구는 활공기에 올라타고 멀리 날아올랐어요. 이제 그들의 신기한 여행은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0: 활공기가 주주와 총권, 쟁쟁이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이 귓가에 스치고 아래로 펼쳐진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커다란 유리집 하나가 세 친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3: 그 집은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안쪽이 훤히 보였어요. 안엔 온통 푸른 식물로 가득 차 있어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큰 크리스탈 케이스에 담긴 숲처럼 신기했어요.
2: 우와, 저기 어디야? 빨리 내려가 보자.
0: 총권이 활공기 위에서 신나서 깡충깡충 뛰며 말했어요.
4: 좀 가만히 있어. 활공기가 부서지겠어.
3: 쟁쟁이가 급히 총권을 말렸어요. 옆에 있던 주주는 작은 손을 모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봐.
2: 좋아, 여기서 내리자.
0: 쟁쟁이는 활공기를 조종해 착륙 준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친구는 요리집 근처에 내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 집은 더욱 정교했고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량서류와 파충두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4: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정말 신기한 공원이다.
3: 새 친구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서둘러 입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다가서자 열려있던 유리문이 짠하고 갑자기 내리닫혔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확성기에서 안내 소리가 들려왔어요.
0: 관람객 여러분, 입장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3: 새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0: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충류가 무엇입니까?
3: 수준은 쟁쟁이를 바라보고 쟁...

0: 웅장이는 종군을 바라보고 종군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두 번째 질문이 흘러나왔어요.
1: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량서류가 무엇입니까?
0: 주조일행은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따라오세요 하는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에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1: 개구리는 깡충깡충 동물공원 옆으로 갔고 몇 번 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0: 새 친구가 뒤따라가 보니 거기에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칠판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표를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1: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어요. 이때 작은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3: 별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4: 돈을 안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를 사요?
0: 개구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3: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매일 문제를 마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 방금 아쉽게도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4: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0: 셋이 한 목소리로 묻자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3: 있어요. 내가 답을 직접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가로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 공유해야 해요.
4: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쟁쟁아, 넌 어떤 지식을 알아?
0: 종권이 충을 그리며 쟁쟁이에게 묻자 쟁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1: 조주가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우리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0: 그러자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가는 곳곳에 다 지식이 숨어 있어요.
1: 총군과 쟁쟁이는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주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조주는 잠시 생각한 뒤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전기 가오리는 해양 생물의 일종인데 아프리카 전기 가오리는 약 220볼트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어요.
1: 조주가 말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칠판의 글자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한 말이 지식으로 판정되어 글씨가 바뀐 것이에요.
0: 사실 이건 칠판 모양의 전자 영상판이었고 조주의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 화면이 반짝이면서 전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1: 지식이 입력됐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입장하셔도 됩니다. 개구리가 말했어요. 이제 쟁쟁이와 총권도 금방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지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살아가는 곳곳에 숨어있는 간단한 것인 거였어요. 쟁쟁이와 총권도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 하나씩 공유했고 전자음성이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며 관람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1: 양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문스러워했어요. 걸어 다니지 않은 공원에서의 신기한 모험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0: 친구들, 오늘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 다니지 않은 공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을 잃은 인형 주주가 쟁쟁이와 총권을 만나 이름을 얻게 되고 활공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도착하기까지의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1: 내 지식으로 입장하는 특별한 공원, 살아가는 곳곳에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배운 주주와 친구들의 모습도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대형 무늬뱀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새 친구는 공원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 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가지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 새 주목점을 육성하게 됩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인 리수옥, 부주장 윤조휘, 조정엽 부주석 권대걸,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이며 문화브랜드 평가측정기술 문화 및 관광부 종점실험실 부주임인 송양양 등 지도일꾼

군인들과 레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광진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전성문화관광발전의 선두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주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철 꽃구경, 여름철 피서, 가을철 자가용 관광, 겨울철 눈놀이를 중심으로 전역 사계절 관광 제품 체계를 구축하고 새 경영 방식, 새 전경, 새 체험을 부단히 만들어냈으며 일련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대상을 알심들에 조성해 관광객 접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성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문화관광 배치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연변이 특색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여러가지 경영 방식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현대산업체계를 완성해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로 빠르게 도약함으로써 전성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 대한 례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에 대한 열정적인 칭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변은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의 힘찬 동력을 가지고 질주한 데서 고품질 관광지들이 새롭게 승격되고 다채로운 문체 활동이 잇따라 선보여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적 내포가 깊으며 발전 동력이 넘치는 활기찬 연변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예 공연, 문화관광 육성 매력 연변, 선전활동,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 문화관광축제 가동식 등 4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고 연변 문화관광융합 발전에 풍성한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관광상품대회 25개 최종 진출 명단과 10곳의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선정 사례가 공개되고 다수의 여름철 우수 문화관광 로선을 선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지도일꾼들과 레빈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달래꽃에 생동의 물을 부어줬습니다. 진달래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며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주 문화관광축제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산지와 기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조선족 전통예의와 무형문화재 가물을 매개로 몰입형 무대 연출을 통해 현장 관중들이 연변 무형문화재의 살아있는 전승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전통 민속 복식을 핵심 문화 상징으로 전체 공연에 관통시키고 초나 초동 사계절을 시간 맥락으로 4개 장을 구성했습니다. 연결주민 정자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회감연과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를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선보인 여름철 정품 관광 로선도 매우 매력적이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예 공연에서는 비상하는 연변, 붉은의 변강 비춘의 등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가모의 고향,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 매력연변 선전 활동에서 연변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산수, 민속, 생태, 변경 등 우수 자원을 통합해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름 문화관광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영된 진달래꽃 활짝 문화관광 주제 선전 영상은 다차원, 전방위적으로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 관중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 공연으로 연결 주민과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주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문화를 구현하는 발전 초심을 시종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요구를 긴밀히 에워싸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경기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해 연변관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은 한창

0: 특색이 뚜렷한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강력한 문화 관광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1년에 특색 여름철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렵니다. 따라서 전주 여름철 문화관광 시장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고 연변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렵니다.
1: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2일에 개막된 가운데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조 상무국에서 함께 내온 연변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장터는 연변 특색 상품,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레저 봉사를 전면 전시해 전주 문화상업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총 44개 특색 전시 부스가 설치된 이번 장터는 문화관광상품, 풍경구자원, 상업무역봉사, 금융부대시설을 통합해 다원일체의 축제소비 새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33개 부스를 설치해 관광상품대회 수상작품 25점과 중점 풍경구자원 8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 품목은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민속식품, 특색 담배품 등을 포괄했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민속간식, 림하 귀중품, 생태음료 등 우수상품을 모아 연변의 특색 산물과 문화창의 혁신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 상무국에서는 특색 커피, 영상 오락, 특색 음식 등 경영 방식을 포함한 9개 상업무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품들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변 배향 커피 봉사 유한회사 총경리 루려입니다. 이번에 연변 특색 커피 제품과 커피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2026 중국 관광상품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도 있습니다. 인삼 커피와 인삼 커피 물광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 풍미를 경험하고 문화상업 관광 융합 가운데서 커피 산업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연변유래 장터는 축제를 통해 발전 동력을 모으고 전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자원 봉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유래 지역 브랜드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주 문화상업관광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위한 튼튼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0: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역 활동이 10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인기 가요를 부르며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결의 찬란한 여름밤을 밝혀 도시 문화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효월로반, 왕혁심, 자시도지, 서예등, 호양림, 서은 총 6명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운치는 국풍곡목과 서정적인 가곡, 지역특색이 짙은 장족풍 민요 등 다채로운 곡이 울려 퍼져 관중들의 청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청 주민 정천용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이 점점 활기차고 번화해지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0: 평면을 선사하고 연결 야간문화관광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영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은헌책 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근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연변대학, 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농업과학원 등 여러 단위 책임자와 업종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의식에서 현판 제막식과 기수 전달식을 시작으로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이 정식 설립됐으며 건은헌책사업실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간부처 처장 시의입니다. 전주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의 젊은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현지 실정에 맞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기층 일선에서 봉사하고 젊은 기술을 밭두렁에 접목시키며 참된 식견을 발전 결책과 융합해 진정으로 당외 인재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변진흥 발전 에너지를 부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 건은헌책사업실이 세워진 후 기층 무료진찰, 농업기술 지원,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일체로 한 통전봉사 새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당위 통전부에서는 인재봉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당외 인재자원을 통합하며 플랫폼에 의탁해 정밀화, 상시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우리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진흥, 의료위생 질적 향상 효율 증대에 통전에 새 동력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0: 육캔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 경기가 일전 연변대학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학조, 초중조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우수 청소년 배구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체육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품질 청소년 배구 경기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 육캔 배구 구락부팀이 소학조 우승을 차지하고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팀이 초중조 우승을 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깜짝 공연 주제 활동이 일전 개막됐습니다. 몰입식 민속 공연이 도시 야경을 밝히며 여름철 문화관광 분위기를 후끈 달궜습니다. 이번 깜짝 공연 활동은 상시와 공연 기재로 운영되며 공연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예 공연을 펼치는데 문예로 도시문화관광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야간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1: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의 전통 문화 활동 참여 열정을 더 고취하기 위해 도나시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도나시 북산 주변에서 단오 주제 장터를 열게 됩니다.
0: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간 화학요법 봉사를 최적화하며 진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연변대학 부속병원 종양과 주간 화학요법 중심은 원래의 외과 병동 103실에서 내과 병동 1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남통지훈팀과 올시즌 중국축구 갑구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율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99세 리량제 중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60세, 70세? 뇌절강성 자괴시 리량재 중인은 99세 고령에도 여전히 주 4일 진료하고 하루에 30여 명의 환자를 진찰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리량재 중인은 70여 년간 의술을 펼쳐왔습니다. 하나주머니는 37세부터 그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76세가 됐는데 몸에 불편함이 생기면 여전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환자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은발이 성한 그에게는 과연 어떤 장수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의 양생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침 7시 30분 리량재는 언제나 정확히 서류 가방을 들고 절강성 자괴시 관내 위진 보건원 총의관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하루 진료를 시작합니다. 진료 30분 전에 출근하는 이 습관을 그는 40여 년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1927년 생인 그는 올해 꼭 99세입니다. 1948년 상해 중약학원을 졸업한 그는 진료실에서 70여 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 4일 진료하고 하루에 30여 명의 환자를 변함없이 진찰합니다. 전진 상해 등지에 많은 환자들이 그의 명석을 듣고 찾아와 맥을 짚고 처방을 받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99세 고령인데도 정신이 왕성한 것은 분명 고급 보약이나 장수 비결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사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고가의 보약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지켜온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시간 지키기, 입 조심하기, 마음 다잡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지킴은 백세 건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뛰는 의사의 인자한 마음을 기원했습니다. 네, 리량재 로인의 하루를 살펴볼게요. 그의 생활은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와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태극골을 연마해서 몸이 약간 따뜻해지면 집으로 돌아가 식사합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7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해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오전 10시까지 합니다. 이때 잠시 휴식하며 우유 한 병을 마시고 체력을 보충합니다. 11시에 퇴근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식후 잠시 활동한 뒤 낮잠을 자며 몸을 충전합니다. 리량재로

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낮잠입니다. 그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뇌세포의 흥분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지속되다가 억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인체 생체 시계는 수면 리듬이 나타나 정신이 처지고 졸리게 됩니다. 이때 몸은 짧은 시간 조정하며 빠르게 충전해야 하는데 낮잠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퇴근 후 저녁 5시에서 6시에 저녁을 먹고 식후 가벼운 운동을 한 뒤 뉴스를 보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잡니다. 네,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갔습니다. 일상생활 규칙적이기는 그가 일생 지켜온 신조입니다. 그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 자연에 순응하고 고정된 생체 시계를 형성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은 현대인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다가가 본다면 고정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지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며 주말에도 차이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고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낮잠 시간입니다. 네, 낮에 2, 30분가량 눈을 붙이되 식후 바로 눕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는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서너 시간 전에 마치고 늦어도 저녁 7시를 넘기지 않으며 식후 20분간 천천히 걷는 것은 소화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 지키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네, 규칙 자체가 가장 소박하고 효과적인 양생법입니다. 리량제로 인해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든 음식은 먹되 과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리량제로 인해 식탁은 소박하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의 원칙은 딱 10글자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되 어느 것도 과하게 먹지 않는다. 네,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정신이 맑은 것은 이 절제 덕분입니다. 그는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리량제로 인해 동료인 보고는 중립과 부주임인 진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량제로 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식습관에 매우 주의하며 기름지고 짜게 한 음식 그리고 당이 높은 음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식사를 절제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인 좋은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먹지만 해산물, 달걀 등 영양 보충 음식은 조금씩 먹어 영양 균형을 맞춰주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리량제 로이는 영양죽을 직접 만들어서 주변 동료와 환자들에게 권하는데 팥, 백합, 련자, 검정이 버섯 등 다양한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이 죽은 변비 해소에 좋고 혈질을 낮추며 피부가 윤기나고 노화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탐욕과 편식을 삼가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몇 가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식기 식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바쁘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한가하다고 간식을 먹지 않으며 매 식사 7, 8보 정도로 과하게 먹지 않습니다. 둘째는 섭취하는 영양을 균형시킵니다. 조식,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모든 음식을 먹되 과식하지 않으며 한 주에 25가지 이상의 식재료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넷째는 기름과 당을 조절합니다. 기름 함량이 높고 염분 함량이 높으며 당도가 높은 가공식품을 적게 먹고 요리할 때는 찌기, 삶기, 푹 익히기를 주로 하고 볶기, 튀기기, 구이를 적게 하며 소금, 간장 대신에 파, 생강, 마늘, 후추, 레몬 등 천연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결코 박탈이 아닙니다. 매 식사마다 조금 더 정성을 다하면 위가 고마워하고 몸은 더 오랜 시간 보답할 것입니다. 네, 마음 다잡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초조하고 성급하지 않으며 마음에 신념이 있고 곁에는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량제로인의 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량제로인의 진료실 벽에는 감사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단순하며 취미는 바로 두 가지, 꽃 기르기와 환자 진료학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진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넘어져 쇄골이 골절됐을 때에도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 3개월 휴양해야 하지만 그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이 더 쉬라고 권하자 그는 손을 흔들며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서 누워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씨가 부드럽고 성급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지방에서는 환자들 모두 그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고령인데도 진료를 고집하냐는 질문에 리량제 로이는 소박하고 감동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몸이 허락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진료할 것입니다. 매일 정오 퇴근하면 아내가 꽃으로 가득한 작은 정원에서 기다려 함께 식사합니다. 오랜 세월 산 묵직한 예로 아니는 그가 환자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 줍니다.

마음에 신념이 있고 곁에 따뜻한 정이 깃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초조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 다잡기를 익히기 위해서 몇 가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취감을 주는 작은 일 찾기입니다. 업무의 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꽃 기르기, 요리하기, 글쓰기,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집중의 평온함을 느껴봅니다. 둘째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5초 쉬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세 번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이 5초가 불필요한 정서적 소모를 막아줍니다. 셋째는 따지지 않고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날씨가 좋은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가족이 무사한 것처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래 지속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넷째는 기쁨을 주는 취미 기르기입니다. 리량제 로인이 꽃을 기르듯이 정서를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정서적 공간을 마련합니다. 다섯째는 곁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리량제 로인과 아내처럼 묵묵한 동반자와 지지자를 만납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에게 묵묵히 지지해주면 기분이 침체될 때 버텨주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9세 고령에도 매주 4일에 진로를 견제하는 리량제 로인의 장수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젊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의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래 사람의 수명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유전인자와 환경인자입니다. 유전인자는 건강을 담보하며 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저항하고 내부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장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수 과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 문제에서 환경인자를 빼놓고 유전자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 내부 환경을 정신 상태로 안정시킴으로써 생존을 유지해 나갑니다. 만일 이 내부 환경이 파괴되면 병이 생기고 나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환경을 늘 정상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쳤지만 개체를 이루는 세포의 직접적인 환경은 역시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액입니다. 이 조직액의 성질이 변하면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고등생물의 체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과정은 내부 환경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내부 환경의 항상성인데요. 19세기 프랑스의 생리학자 베르나르는 체세포가 잠기는 조직액을 내부 환경이라 부르며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생리학자도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했는데요. 항상성에 관계하는 물리적 요인은 삼투압 온도, 수소 이온 농도, 화학적 요인은 영양소, 미네랄, 효소, 호르몬 등으로 이 요인들은 질적이나 량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식물성 신경 시스템과 내분비 시스템의 통일적인 지배 밑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들의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즉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가해질 때, 일정한 기간은 모두 예비력이 동원돼서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고갈되면 우리 몸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예비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적어집니다. 그러나 항상세를 조절하는 신경, 내분비 계통이 건전하면 불리한 주위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끝까지 항상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생리학자는 사람의 몸은 유전과 내부 환경의 합금과 같은 것으로 이 합금이 완전하면 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있습니다. 일기 조건과 자연지리적인 환경인자들도 수명에 일정한 영향을 줍니다. 몹시 무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추운 지방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지만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 매우 적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더운 지방에서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방목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점에서는 에스키모인과 비슷하지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세계 장소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지방에는 1907년 이후 140세 이상 생존한 노인들이 40명, 90세 이상은 100명이나 됩니다. 안데스 산물이라의 자리 잡고 있는 이 지방은 평균기온이 20도라고 합니다. 네, 세계 각지에서 장수촌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광서정족 자치구 바마의 첫째 가는 장수 비결은 량완 생활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마는 아열대 기후로서 사계절 항상 푸르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봄, 가을은 선선하고 여름에는 몹시 더운 날이 없으며 겨울에도 혹독하게 추운 날이 없습니다. 평균 기온은 18도에서 20섭씨도입니다. 100세 노인의 다수는 산과 강이 있는 곳에서 살기에 공기가 깨끗하고 오염이 없습니다. 량완 자연 생태 환경은 질병을 감수하고 로쇠를 늦추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생활 방식도 건강 장수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건강 장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 방식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주의해야 합니다. 바마의 장수 노인들은 평생 옥수수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신선한 옥수수 가루에 물을 넣어 만든 죽은 백세 노인들의 평생 먹는 음식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령 할머니는 130세 나는 가자스탄에서 태어난 도소바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우 명랑한 여성입니다. 그의 자롭고 온화한 성품은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장수 노인들은 평생 노동과 운동을 견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생사관을 정확하게 세우고 스스로 노력하며 전략상에서 질병을 멀리하고 전술상에서 치료를 중시하며 보양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건강 장수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인들 스마트폰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간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더 편리해지면서 많은 로인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건강 위험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은 로인들의 정보 습득과 사회적 교류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눈, 경추, 수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로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는 이제 모든 가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산동대학 제로병원 안과근시치료중심 장화보조임은 로인들은 청년들보다 눈의 피로를 견디는 능력이 약해서 장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볼 경우 각종 로인성 안구질환이 쉽게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인들이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응시하면 기존 질환이 서서히 악화돼서 시력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로인들이 옆으로 눕거나 반드시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더욱 해롭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양쪽 눈과 화면 사이 거리가 달라져서 눈의 초점 조절 부담을 높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해서 회복 불가능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인들은 원래 경추와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목, 허리 질환이 쉽게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 역시 심각한데요. 원래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노인들의 경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면역력 약화 등 연쇄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스마트폰, 특히 쇼폼 영상 콘텐츠에 쉽게 몰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들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인들의 온라인 활동은 주로 쇼폼 영상 시청, 소설 감상, 오디오북 청취, 감성 생방송 시청, 각종 리워드 활동 참여, 생방송 쇼핑 등입니다. 이런 현상은 로인들이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취미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및 사회적 교류가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손쉽고 저렴한 오락수단이자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도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로인들은 현실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온라인 활동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공허함이 큰 경우 청년층보다 인터넷 의존도가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로인들의 과도한 쇼폼 영상 시청은 오히려 불안, 긴장, 정보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고 가상정보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현실 속의 고독감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자녀와 가족은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야외활동, 사회구역 문화활동 참여, 독서, 서예운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현실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족이 스마트폰 설정을 도와서 불필요한 알림 기능을 줄이고 허위 정보나 요해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합니다. 넷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가급적 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20-20-20 법칙, 그러니까 20분 사용 후 20m 밖을 보고 20초간 보기를 해서 눈의 피로를 줄여야 합니다.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고 화면 밝기는 주변 조명과 맞춰야 합니다. 넷째는 스마트폰 사용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앉은 자세를 선택하고 목을 앞으로 빼거나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99세 리량제 로종리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석양 노을처럼 지는 해도 아름답듯이 노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고 행복한 장수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4시간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규옥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좋았던 과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요 쉽게 울적해지고,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자꾸 집착하면은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어차피 과거는요 우리 손을 떠났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요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는 거고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할 수 있다면요 과거와 미래 모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 네, 이렇게 단순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하게요. 그래요. 미련이랑 걷어두고 또 욕심이랑 넣어두고 우리 오늘에만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오늘이 모이는 오후.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생활의 발규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여름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입니다. 요즘은요,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요, 전기 밥솥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은 후에 보온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하는데요. 이 전기 밥솥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오래 켜둘 경우라면요,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도 하죠. 네, 밥은 한 번에 먹을 만큼 짓는 게 좋지만은 부득이하게 밥이 남았다면은요, 냉동 보관 후에 데워 드시는 것이 전기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조금씩 사요라가는 대기 설력을 잡는 것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 좋아요. 네, 전원을 켜면은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은 조금씩 전력을 대기 놓고 있습니다. 이 대기 전력도 쌓이면은 꽤 큰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은 가전제품은요 꼭 콘센트를 뽑아두고 수시로 쓰는 가전제품은요 전원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기를 차단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요, 간혹 소홀하기 쉬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체크합니다. 싼 값에 아무거나 구입했다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격보다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해줘야 합니다.

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별로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리죠. 네, 여름에는요, 필수로 틀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보다 실내 적정 온도를 25도에 맞춰놓고요, 계속 가동해주는 것이 전기료가 더욱 절약이 됩니다. 또 이 에어컨 가동 전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에어컨으로 식힐 경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것이 좋고요. 전기 코드만 빼도 30%의 전기 절약이 가능하며 에어컨 사용 시에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면 공기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까지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요,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이며,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요, 냉장고에 바로 넣을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탁기의 사용 빈도도 같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세탁기 에너지 소비는요, 세탁물 양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요,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찬물로 세탁을 하면 더운물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을 30%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세탁물을 80%가량 채워서 절약 모드로 짧게 세탁을 하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살림의 지혜로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집을 꾸미고 싶은데 가구 소품으로 하기는요 부담스러워질 때, 요즘은요 미니멀드짐이 대세기이기 때문에요 심플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지만은 나만의 개성을 우리 집에 담고 싶을 때요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남아도는 큰 벽을 활용을 하면은요 충분히 개성도 가득, 풍부한 감성이 가득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거실, 침실, 아이방, 주방,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 커다란 벽면이 존재를 하죠. 각 공간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므로 공간에 맞는 벽면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경우 집에서 대부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큰 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한 폭의 그림이나 포인트 벽지를 이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주방의 경우라면요,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과 동시에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추천해 드립니다. 침실은요,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더하는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 방의 경우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 꾸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공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생기는 꽃을 장식하는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꽃이 시들면 버렸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드라이플라워는요, 손수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요, 건조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래야 마른 후에 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꽃봉오리가 큰 것들은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을 수가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말릴 때는요, 한 곳에 뭉쳐 말리지 말고 여러 다발로 나누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후에 거꾸로 매달아서 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드라이플라워는 우리 집 곳곳 벽면에 자연스럽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선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요, 기본적으로 수납 기능을 가진 가구로 수납장이나 캐피 립과는 달리 오픈된 수납 형태로 오브제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수납하는 것이 그대로 로스터이 되는 단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피규어나 화분 액자와 같은 다양한 소품을 내서 멋대로 믹스 매치하여 캐주얼하는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그릇과 책으로 갤러리의 느낌을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정리와 수납이라는 장점과 하나의 미적 인테리어 요소로서 평면에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대리석 가구를 청소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왠지 시원한 인테리어, 시원한 느낌을 집안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곤 하죠.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소재 하나만으로 충분한 또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석이기 때문이죠. 대리석이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가구 관리 기본은요, 오염물을 바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와인, 커피, 과일, 주스 등 쏟아지면 바로 닦아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김치, 국물, 주스, 와인, 식초처럼 산성이나 식품은요, 반나절만 누워도 얼룩이 남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만일 액체가 쏟아졌다면요,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아래에서 찍어내듯이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만일 여러 방향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번짐은 물론 2차 오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에 대리석이 노출이 된다면요,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약한 인조 대리석의 경우 냄비가 노인 자리만 뿌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팔로군 여간부 이휘입니다. 1937년 이휘는 1.2 운동의 영향과 더불어 진보적 친척과 친구의 권유로 여러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 적들을 피해 피난 가던 길에 젊은 팔로군 전사들이 항일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본 그녀는 가슴이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혁명의 성지였던 연안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산서희생 구국 동맹회에 가입을 했고 1938년 8월 동맹회 활동 정식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맹회 활동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고 더 큰 일을 내고 싶었습니다. 일본군과 직접 맞서고 싶었던 그녀는 더 진보적인 곳이라 믿었던 연안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휘는 동맹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다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당이와 팔로군 총본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팔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치부 주임의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떠나기보다는 곧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 올 항일군정대학 제1분교에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휘는 여성부대에서 민원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내에서 공산당원의 신분은 비공개됐으며 오직 모범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신분을 공개하여 대중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휘는 몇 안 되는 공개 신분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두 달 남짓 학습을 이어가던 중에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의 빈번한 소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시 상황이 급박해서 현지 민원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여성 부대 민원 조장인 이휘도 수시로 업무에 차출이 됐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민병대와 함께 기습 출격을 감행을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계를 강화한 채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고 우리 군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빈번하게 출격을 하자 일본군은 이 지역에 상당수의 팔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너무 가까웠던 탓에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이휘가 있던 주둔지가 갑자기 일본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민병대가 즉시 전투를 조류를 했으나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민원조원들은 유일하게 뚫려있던 가파른 하천 계곡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이 눈앞에 놓인 건 무려 3층 아파트 높이의 절벽뿐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을 것이고 아래 계곡이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기에 절벽은 너무 높고 대원들은 초조했습니다. 이비와 민은조의 동료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락 후 그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뛰어내린 남군 선사가 업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비는 단호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근처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깨어난 이비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파내어 지니고 있던 수첩을 묻은 뒤 급히 죽은 척을 했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사방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골절됐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들을 데려와 구조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기다리던 중에 다행히 유격대장이 온통 피토성이가 된 이휘를 발견하고 동굴로 피신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그녀에게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깨끗이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휘는 자신의 업무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최전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1943년 초 그녀는 전방을 떠나 항일대학 제7분교로 이동을 하여 그곳의 여성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결혼이 집을 나서게 됐고 혁명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 그리고 인민을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모님의 깊은 고민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대개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잘합니다. 이들의 표정이 늘 밝고 웃음이 많다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준 행복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정성숙의 글입니다. 엄마의 마음. 어느새 딸애가 고중 1학년생이 되었다. 요즘 나에겐 딸애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는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려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드러났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다. 이런 나이기에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애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어떻게 사랑을 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부분을 딸애에게 제일 먼저 채워줘야겠다고 판단되었다. 어릴 적 나는 엄마가 내 딸아 사랑해,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고울까,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말해주기를, 아버지가 우리 딸 참 장하다, 세상에서 최고다 라고 칭찬해주기를 바랐다. 하여 나는 딸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줌으로써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딸애를 키우면서 관찰해보니 아이는 자기가 말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주면 좋아했다. 아이의 속마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때는 아이의 부름을 듣고도 그래 엄마가 이것만 마저 하고 갈게 좀만 기다려 라고 하기가 일쑤였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려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이유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딸의 웃음이 어느 때 가장 환했던지 더듬어 본다. 아마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였던 것 같다.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 담장을 넘는다. 내가 아이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뜸해 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카요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딸애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이 훈훈해 난다. 이에 나도 피를 들어 딸애한테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과 내가 태어난 후란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가면서 무르익는 것이었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을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다.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숙님의 엄마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춘기 딸을 키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에게 바랬던 그 구체적인 사랑, 칭찬 한마디, 포옹, 기다림의 눈빛,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닿게 할지는 우리 모두가 평생 공부해가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이 모든 부모님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께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촉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청심환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대에서도 충분하게 나타나는 바 심장병 치료는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0: 숨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 이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법안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지분은 여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지분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도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번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번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배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받게 되죠. 이 정도게 되면 역시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적인 특점으로 봐서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혹은 부채 보내거나 이래서 많이 지금 외국에 이 제품이 나가는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어서 18각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덟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소원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19년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1년이 되니까 또 다시 가슴이 기우고 숨을 찼는데 이 소원 청심환을 쓰니까 지금에 가슴이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예, 바로 그렇죠.
2: 그리고 잠을 잘다 받아낸 게 지금 잠을 잘 자고 있고 그리고 숨이 가슴 편안하게 빛납니다.
0: 예.
2: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2: 아, 효과도 오니까 오늘 배달 받아 또 쓰자고 그랬는데
0: 이미 주사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사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도 정치만 먹는 환갑니다.
0: 예.
1: 저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0: 예.
1: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0: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1: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요. 계속,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또 빨리 뛰고. 그래, 그저저래, 막, 그저 후두두 떨린다.
0: 아, 예, 예.
1: 예, 그래서 그 뭐, 심률 검사를 해보려니까나, 그게 뭐, 1분에 120.
0: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1: 대단히 빨리 뛴다며, 그랬대다가.
0: 예.
1: 그래, 약도 먹었는데, 이제 뭐,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정신만, 광고를 듣고서 먹은 게 효과 차차 알겠대다.
0: 예.
1: 예, 그래, 어제는 뭐, 넉 달 때 거의, 한 개로 좀 거의 먹는데, 어제 뭐, 확실히 좋아진 게 알긴다.
0: 아, 예.
1: 예, 후두두 떨리지도 않고, 예. 그, 아픈 것도, 신소통도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0: 예.
1: 그러니까, 예, 그, 저, 전화기 다 뭐, 좀 자자합니다.
0: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예, 불면증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문가, 뭘 줬는가 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래서 내 뭐, 이 종약 뭐, 더 싸먹으려고 합니다.
0: 예, 예.
1: 저 오늘 그, 저 뭔가 뭐.
0: 배달 전화번호, 예.
1: 예.
0: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9시부터 주문하려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1: 예, 수고하셔, 선생님.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3: 예.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예, 양화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염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염 치료다 하고 이전은 나갔지. 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영 효과가 좋다고, 예,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숨이 좀 차던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더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0: 아, 그렇죠. 예,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그 이제 숨이 차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지금 75입니다.
0: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3: 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 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심부에 적수가 생겨 지수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 가서 그거 주사기로서 물을 뽑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또 조금 그 주에 차고 한다면 이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자 벗어져서 7, 80자 자하면 됩니다. 벌써 90자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에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1분의 100, 20, 30차 위험 심률이죠. 그리고 1분의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에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르껄거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거 말하게 되어 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싱하고 이런 수술 큰 그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열심히 심장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중도로 중하게 이 정도까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분들이 혈액 가운데서 중단거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지가 높고 저밀도 지단백이 높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심장병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장병하고 너무 가까운데요. 보통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콤파치 콤파신전대요 신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부전증 콤파치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오목하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른,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개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 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부단에 고급하지 않으면

0: 사망하는 무슨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전이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그 예, 내 속에서 안도에서 예, 이 저기 손 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 노트 둘이 썼는데 많이 나타납니다.
0: 아, 예.
2: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거나 다르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리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걔 소변이 영 다 뜬 게 그 약 먹을까나 하루 전하고도 한 두 번 쓰는다는가.
0: 아, 예, 예.
2: 소변 보면 소변 볼 때 영 아프답니다.
0: 아, 예, 예.
2: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0: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2: 그래서 소염제 맞으면 됩니까?
0: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5알인데, 한복들 안에 20알이 들어있는데, 한복들이,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 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콤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되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록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알만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의 문제 같은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과 관련이 있고, 혀 바닥이 철개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혀 끝이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심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0: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례적인 강태림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그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졸이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그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곰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근 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로서 곰팥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곰팥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자지 못하던 게 조심만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0: 아, 예.
2: 예, 그 한 약통 또 배달해 주셔.
0: 어, 그렇게 하셔. 여기 전화번호 333-95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마나 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하는 환자를 하게 되면 쉽게 가서 치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 증상도 비슷하고 검사에서도 비슷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한 분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적으로 흔들던 게 제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3: 합니다.
0: 아,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3: 예, 예, 난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러세요?
3: 예. 나는 심장을 넣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약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다, 진짜 저녁에.
0: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3: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정이 캐오고
0: 예.
3: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3: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요. 다만 이거 쓰니까 처음 정신만 써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3: 앞으로 완전히 치워질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초원 정신만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란다.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심장에서 신경 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제때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

0: 타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해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성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호생은 아버와 함께 골목을 걷다가 소년 시절에 소모를 따라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의 골목은 낡은 집들을 철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소년 시대의 기억과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걷다가 아부는 저녁 신문 한 장을 샀다. 멀리 북서쪽에는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배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 멀리에는 기차역이 보였고 지나가는 배들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별빛 바다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듯 했다. 이때 아보가 호생에게 백평의 소식이 있냐고 물어봤다. 호생은 지난주 편지가 왔다고 말했다. 백평은 이미 새 신분을 얻었고 필리핀계 화교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호생이 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호생은 그래도 아직 양심은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혼자 외국에 가서 길가에 앉아 매일 자동차만 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를 내려와 남쪽으로 걷고 다리에 오르는 트럭을 피해 모간 산로의 오래된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어느 날 밤 소모는 술로 호생과 아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소모는 전화로 미리 설명했듯이 이 자리는 춘향의 소원을 갚아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호생은 그때 이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소모의 정성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호생과 아보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6명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가운데 둥근 식탁은 온갖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전기 냄비를 갖고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데울 준비를 마쳤고 생것과 익힌 것까지 구분된 상차림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소모는 갑자기 위통이 생겨서 가슴 부분에 담요를 두르고 식탁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시고 흰 식빵 한 조각을 조금 먹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다. 손님 자리에는 건국, 조제, 국분 등이 앉아 있었다. 소모는 젊은 여성 3명을 가리키며 그들은 자신의 새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새 여동생들은 서둘러 호생과 아보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다. 자연스럽게 3명과 2명이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근국은 웃으며 큰 소리로 옆에 미인 2명씩 붙어 앉으니 정말 멋지지 않느냐, 술자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세 여성은 매우 정성껏 차례로 술을 따르고 음식을 챙겨주며 매우 정중하고 배려 깊게 대했다. 근국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토목공사 소상주이며 백주를 2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소모는 다시 다른 두 여성을 소개했다. 그중 한 사람인 조제는 자신의 옛집 2층에 살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호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2층은 원래 은봉이 살던 곳이 아니었냐고 물었다. 아버가 급히 말을 가로막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재빨리 만류했다. 조제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남자들은 대체 무슨 사람들이냐며 모두 은봉까지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국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은 채 잔을 가볍게 들었다. 한 식탁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건국은 항상 소모가 호생과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며 오랜 친구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보는 옛날을 회상하며 배채의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부두로 찾아갔을 때 건국이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건국은 이 말을 듣고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말했다. 호생이 건국에게 아직 격투기를 하냐고 물어봤다. 건국은 벌써 수년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의 사람들은 술을 잘 권하지 않으니 자신이 혼자 세 잔 정도 마시겠다고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다. 호생도 잔을 들었지만 결국은 벌써 두 잔을 연속 마실 정도로 술을 정말 빨리 마시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도도와 소금이 사는 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랫동안 도도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현재 196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 4층에 방 한 칸 반을 얻어 살고 있었다. 비록 낡은 집이기는 하지만 연경로에 있던 간이 건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살림살이가 나아진 상태였다.

상태다. 소금은 여전히 옷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조문을 고용해서 가게를 보게 하고 자신은 상품 검수를 주로 했다. 고객을 만나거나 은행에 가는 일은 일주일에 몇 번 불규칙적으로 갈 뿐이었다. 평소에는 시장에 가 장을 보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연안로에서 살 때 쓰던 작은 탁자 하나만 옮겨와 벽에 거울을 걸고 여기서 장부를 쓰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도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옆에 소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작은 탁자 쪽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소금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비쳐 있었다. 도도는 깜짝 놀랐다며 한밤중에 무엇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저 마음속 생각을 적고 있을 뿐이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도도는 정상적인 여자는 그런 짓을 배우지 않는다고 농담을 던졌다. 소금은 웃으며 노트를 서랍 안에 놓고 잠궈버렸다. 두 사람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평온했다. 주말밤에는 둘이 함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야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도도는 오직 외지에 있는 고객, 즉 양식업자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지진원에서 열린 연애 이야기를 떠올려본다. 그날 경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버릇없이 굴었고 마침내 매석까지 갑자기 큰 충격과 혼란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던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도는 계속해서 소금이 너무 약하다고 탓하고 령자는 성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했다. 소금은 그저 이해한다고 조용히 답할 뿐이었다. 도도는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소금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소금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도는 속으로 소금의 너그러운 성격에 깊이 감탄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보통 밤 9시쯤이면 박매가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도도는 부드러운 말투로 박매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서로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매는 끝없이 욕을 퍼부으며 결국 도도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소금이 다가와서 도도를 위로해 주지만 도도는 속상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도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령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그런 도도를 보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았다. 모든 일은 너무 서두를 수 없으며 사람은 은혜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령자가 박매를 소개해 주지 않았고 소금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도도는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말 그대로 소금은 정말 현명하고 너그러운 여성이었다. 소금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니 도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침묵을 지켰다. 이어서 소금은 호생은 변호사이면서 도도의 오랜 친구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굳이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 하냐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금은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목도리를 두르는 것에 비유했다.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가위로 목도리를 찢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떠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도도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소금은 자신은 평생 미소를 짓고 화내지 않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했다. 도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으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소금은 단순히 도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울의 날씨는 기온이 적당하고 쾌적했다. 침대에 누워서 남향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랑간이 보이고 근처에 자란 백양나무들이 보였다. 소금은 백양나무들이 정말 높게 자랐다며 시골에는 이런 나무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비가 많이 와서 랑간이 이미 녹이 쓸었으니 집주인에게 페인트칠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년에 집을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소금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소금과 결혼하자고 고백했다. 31일 아침까지 모든 상황은 평온하고 정상적이었다. 도도가 외출을 할 때 소금이 문 앞까지 배웅에 나왔다. 소금은 도도에게 부드럽게 포옹을 해주었다. 도도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소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하자 소금은 낮은 목소리로 일찍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도도가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앞에는 계속 꽃처럼 예쁘게 웃는 소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공안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예, 나와서 후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홍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최홍련 시인은 예,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용정 고등을 졸업하고 연변 경찰학교를 또 졸업하고 8년간이 연길시 공안국에서 호적 관리 사업을 했고 후에 은성 폐성도 운영하고 또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 수석 문화협회 비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사랑은 눈꽃띠어가 매주 일가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얀 꿈은 또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건 예, 그 창시앙 연변 그 시합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란 그 노래는 예,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 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예, 이하수 작곡으로 또 된 노래 그리고 당신이 사랑 당신은 눈꽃띠 이런 등 노래들이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방송됐습니다.
0: 예.
1: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국이 봄을 따라 한국에 갔고 자식들을 잘 키워 아들은 캐나다에 갔으며 딸은 대련 러시문학원 졸업한 다음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현재 해외에 거주. 저는 신살부터 전반생이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왔지만 수석이라는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연변 강줄기 따라에 샅샅이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준다. 자아성찰을 하게 항상 지켜준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이다. 저는 현재 은성폐생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색이나 등산을 즐긴다. 탐색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한다. 여러 간행물에 수필시 등 80여 수를 발표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그동안의 문학 창작을 하면서 또 이 문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

0: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 보이고 동시를 접하면서는 또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으로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또 글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글쓰기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아도 순간을 적어 멈추게 하고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추어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직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색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저는 한 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자기를 만드는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최영년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허수아비입니다.
2: 허수아비 최홍련. 나는 허수아비 두 팔 벌려 허허벌판 바라본다. 눈부신 아침에 바라보며 은성우성 새벽별을 떠올린다. 무쇠를 품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를 바라보며 두 별의 희망을 풋바심해본다. 불타는 저녁 노을 바라보며 황금벌판 수확의 기쁨 만끽한다. 저녁달이 휘용청 밝으면 깜빡이는 은성 우성 푸른 별 꿈속에서 찾아 헤매인다. 새날이 밝아와도 차마 떨치지 못한 그리움 아름아름 쌓아놓는다. 깊은 상념은 날에 쳐 별을 향하고 불이 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 먼 바다 오륙도에서는 우성별 떠오르고 진주처럼 빛나는 진스탄에서는 은성별 찬란하다. 귀뚜라미 소리 깊어가는 가을 기억과 추억을 뒤적이면 해달이 같이 웃어주고 못단 사랑은 가슴을 허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파. 그래 은성별 우성별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의 엄마 그리고 지지리도 못난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이다.

예, 실로에 눈물 나게 하는 마음 짠한 시입니다. 지금 시인은이 엄마 각도에서 두 자식 우성과 은성이를 타국에 보내놓고 그 애들한테 다 짐싸 보내다 나니 허허불판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새벽까지 줄곧 눈앞에는 그 애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밥은 잘들 먹고 있는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등이. 그래서 각종 자식에 대한 착잡한 생각이 새벽

0: 끝까지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이름 자체부터 큰 희망을 쌓아는 은성 우성이란 그 별이 이름으로 지었다는 자체부터 엄마로서의 파워를 잘 말해주고 또 딸과 아들 자식 다의 대학 공부를 시켰어도 못다한 사랑으로 가슴을 허비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볼팔 수학의 계절을 만끽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들 딸 자식들을 대학생으로 키워 사회에 내놓은 의젓한 기쁨이겠죠. 여기서 또 19에서 깊은 상념은 아래채 별을 향하고 뿌리내린 고향은 잠 못 이룬다는 그 엄마로서의 고향에서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또 19에서 은성별 우성별이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두 별이 엄마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지지리도 못난 엄마라고 그러나 더없이 행복한 허수아비 엄마라고 또 자칭합니다. 마음 짠하십니다. 이 세상 엄마들이 마음을 대변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이기 하소서입니다.
2: 가을이기 하소서 최홍련 귀뚜라미 울음소리 절양에도 바람결이 스치게 하소서 코스모스 긴목 빼들어도 그리움에 흔들리게 하소서 소리게 푸른 하늘 나르면 꿈의 날에 펼치게 하소서 수확의 계절에 할 일은 많아도 억새 풀더러 그 은빛 갈기 자꾸 설레게 하소서

0: 이 시는 2017년 가을에 쓴 시인데 가을이 자연물을 통해 그리움과 꿈, 내밀한 감정의 움직임을 탄원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을 풍경을 매개로 한 그리움과 상념, 그리고 마음의 설렘을 쓰고 있습니다. 각 연에서의 귀뚜라미, 코스모스, 수리개, 억새풀 등 가을의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며 모두의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종결로 문장을 입관하여 소망과 기원의 어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시어의 철양해도 그리움, 꿈인 아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서정적이고 때로는 쓸쓸한 정서를 담아내는가 하면 스케치 흔들리게 펼치게 설레게 이런 또 시어들은 동작을 통해 정적인 가을 풍경이 동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투영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의 은빛 갈기 같은 그런 그 시각적 묘사로 또 가을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가을의 외부 풍경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 감정이 공명하고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란 들판에서입니다.
2: 노란 들판에서 최홍련. 이름 모를 노란 불꽃이 들판에서 하늘하늘 춤을 춘다. 단오절 나타난 불청객에 산주인 송아지들 우리를 반색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물이 녹음이 짙어가는 불숲을 꿰질러 비틀거리며 촐랑촐랑 흐른다. 맥주 냄새 저 먼저 취한 건가.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은 땡볕에 붉어진 내보를 식혀준다. 살며시 눈 감고 오직 코와 귀만 열어 오로라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조막손 애고사리는 꽃들이 부러워 풀린 곱슬머리 감추며 앙탈을 부린다. 고사리 한 움큼 돌미나리 한 움큼 꽃다발보다 더 소중한 추억덩이 태초의 자연에서 나는 숨쉬는 존재이다.

0: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란 들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자연의 물체들 속에서 자신이 두 아들, 딸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나름 생각합니다. 전반시가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 속에서 추억을 찾아내고 숨쉬는 나의 존재를 한껏 느낍니다. 자신 존재의 가치를 자연의 기타에 토로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 저 최홍련 시인의 시를 보면 그 대상물이 이 자연과만이 접촉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죠. 그 뭐
0: 예, 그렇죠.
1: 뭐 돌을 주우러 간다. 뭐 등산을 한다. 예. 이것은 모두 그 자연과 불가분리적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그 아주 그 경관을 보고 또 거기서 아주 또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물들에 대한 그런 것이 또 시 제목부터 그리고 또 전반 내용에서 이 대자연이 잘 표현되는데.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의 속심입니다.
1: 눈의 속심, 최홍련. 깨끗하고 순수한 눈, 내릴 때야 보기 좋지. 더러워지고 나면 강아지조차 밟기 싫어하지. 마침내 버림조차 받겠지. 그러면 눈물로 다시 깨끗이 씻어내려야겠지. 속죄하고 다시 태

0: 이혼해야겠지. 깨끗하고 순수한 눈, 세상 어지러움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1: 예, 이 시는 2020년의 문화시대 2기 발표한 작품인데, 시 조연의 영문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지상에 내려와서 녹고 어지러워지고, 하지만 눈은 자신이 결함을 참회하고 속죄하고 다시 증발해서 자신을 깨끗한 눈으로 지상에 날아내리게 함으로써 인간 수련과 끝없는 자반출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 세상 어지러움을 씻어내리기 위해 자꾸 이 세상에 오는 거겠지 라고 한 것은 눈의 자아수련이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오염 속에 인간도 더러 오염되지만 부단한 자아수련은 인간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은 바로 인간의 상관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아수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2: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한떨기 구름 뒤어 날고파입니다.
0: 한떨기 구름 되어 날고파, 최홍련. 늦갈 단풍은 갈릴만 남았는가. 이슬 젖은 알몸 차가운 땅에 뒹군다. 타오르는 석양은 단풍보다 더 붉고 부채살 구름은 노을보다 황홀하구나. 하늘 끝자락 걸어도 좋겠지. 하늘 끝자락 묻혀도 좋겠지. 세상 모든 추억과 기억들 배낭처럼 벗어놓고 구름이 되고파. 한떨기 꽃구름 되어 날고파.
1: 이 시는 2018년에 창작한 시인데, 시는 시에서 가을이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즉 다 내려놓고 더욱 붉고 더욱 아름답게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날고픈 그 절절한 갈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많은 걸 거둬줍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성숙기를 맞이하면 자연이 가을처럼 내려놓을 줄 알고 떨쳐버릴 줄도 알고 흔히 이 속세를 떠나 하늘 같은 자연에게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깨우침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고 흔연히 떠날 줄 알 때 인간은 새로운 달관의 경지와 승마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60고개를 바라보는 시인을 보면 두 손을 펼쳐 뭐나 다 꽉 틀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전반 생활을 살펴보면 산속에 있거나 강기슬에 있거나 단풍이나 꽃을 안고 오거나 혹은 나무를 뜯어 안고 오거나 아니면 돌을 메고 오거나 이 시에서 단풍이나 가을이나 석양이나 꽃구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은 시인의 그 생활과 함께 성숙과 익혀든 마음을 잘 말해주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다음 감상할 시 작품 역시 또 시인의 일상생활에 흥취가 아주 짙게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 제목은 탐석입니다.
0: 탐석, 최홍련. 돌밭에 가면 세상이 온통 돌천지이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을 바라고 흘러만 가는 강물은 상념을 싣고 흘러가서 좋다. 생각 속에서 생각을 쫓고 생각 속에서 생각을 잊고 갈래갈래 길들을 더 양보하고 돌밭으로만 향하는 길 돌의 숨결에 고스란히 취한다. 배낭 하나가 즐겁다. 세상은 담지 못해도 돌 하나 담은 배낭이 세월처럼 무늬져 온다.

0: 이 A씨는 2019년 가을에 쓴 시인데 수석인으로서 진짜 그 탐색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수석인이 수석밭에서 수석을 줍는 장면 묘사로부터 사색이 준번이를 풀어냅니다. 나중에는 이 수석 줍기에 빠진 나의 인생의 충실함을 도출해냅니다. 원래는 이 은성패선을 운영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가게가 돌가게로 변신했습니다.
1: 네.
0: 저도 한번 가봤는데 복장은 한쪽 켠에 조금 있고 온통 그저 수석 천지입니다. 눈이 뒤집힐 정도로 많은 수석들이 현란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빈다면 수석을 주실 때만큼은 모든 고생과 모든 그리움과 모든 고독들이 싹 다 잊혀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단다. 일단 수석에 빠져들면 수석과 대화하게 되고 수석과 울고 웃고 수석과 미래를 약속하고 수석과 교감하면서 인생이 다른 한 순수하고 순박한 면과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수석 한 덩이에서 자연이 많은 오묘한 리치를 터득하게 됩니다. 수석인의 인생 한 단면을 그려낸 조언시라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밤의 소나타입니다.
1: 달밤의 소나타 최홍련. 은수저 같은 반달이 사는 동 너머 푸른 반공 중에서 웃을 때면 구엉이는 사람 살인 가까이 가로등에 걸터앉아 먹잇감 노린다. 삼봉동을 뒤로하고 해란강에 이르면 어느새 종천이 오린 달이 하얗게 부서지고 별들도 잘디 잔 보석으로 한결 아름답다. 서너 마리 물놀이들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달을 꿰지른다. 도루미도 뒤질세라 하늘 날아오른다. 눈 감고 귀마저 반쯤 감고 흐르는 물소리에 정신을 맡겨버린다. 세상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콜라 한 모금과 달빛 소스를 바른 빵 한 조각 천하 별미인데 콜라에 젖은 빵 먹은 나는 잔디 위에 쓰러지고 독실한 수석 하나 먹은 배낭은 우뚝하니 일어선다. 우리의 순애보에 억새 풀들이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2: 예,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수석을 좋아하고 예, 자연을 꾀하는 이런 시인이 완전 자연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너희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속에 내가 있는 몰아일체의 감수를 지금 받아 왔습니다. 이 시에서의 달과 별과 흐르는 물과 수석과 물오리들과 그리고 그 등산 도중에 마이는 콜라와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은 이 수석에 어울려서 잘 지금 풀어 내려간 그런 시입니다. 한 폭이 아름다운 수채화를 방불케 하는 스케치.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게 무슨 대소리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분방하고 무아 독점의 경지를 파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시입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세월을 또 올릴 것 같으면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값지고 뜻있고 재미있게 예, 적당히 사는 것도 해볼 만한 인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시름시름 살기보다 자연 속에서 자연이 많은 것을 온몸에 감싸고 삶의 진가를 만끽하며 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이 늘 자연 속에 빠져 사는 작중 주인공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한양 푸른 하늘 아래로 흐르는 강의 기슭으로 수석이 살냄새를 풍기는 수석밭으로 자주 걸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단비가 기다려져입니다.
1: 단비가 기다려져 최홍련.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 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 해였던가. 삶은 조용히 비오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 져도 흔적 없는 것. 세상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내 삶 종착역은 어디일까. 충분히 아팠던 지난날도 괴로웠던 나날도 깨끗이 지워버리면 홀가분할 텐데. 구태여 기억이라는 시간 속에 내 삶이 구겨지고 멍들어버려 말라붙은 들판에도 비는 내린다지. 그래, 내 인생도 이젠 단비가 기다려져 파란 잎에 하얀 꽃으로 길 옆 민들레로 피고 싶어.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이 발표된 시인데 시 주요 포인트는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눈과 귀를 전부 내리고 산세월 얼마였던가 발걸음 멈추고 주위에 관심 끄는 게 몇해였던가 라고 썼는가 하면 삶은 조용히 피어나 살며시 잠드는 것, 어느 모퉁이에서 피고져도 흔적 없는 것 라고 썼는데 모두가 그 중심적 함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나 다에 가볍게 내려놓을 때 삶의 질감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학이 있고 삶이

0: 있지 해가 번뜩이고 깨우침이 풍겨남. 시기, 질투, 암투, 기울음, 헐뜯기 등등의 단어들은 이 시에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로자 도덕경의 그 무의 사상도 질펀이 깔리는 이 시는 결국 시인 자신이 깨친 후의 인생 자세와 삶이 철린 것 같습니다.
1: 여기서 이 최홍련 시인이 자주 그 수석 탐석을 하러 뭐 강변으로 뭐 이 아주 들판으로 다니는데 이 수석 자체에서 인간은 어떻게 그 인내성을 배우고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는 그런 도리를 또 터득해서 또 이런 시대를
0: 그렇죠. 네. 나이도 나이지만 또 이 수석과 상과 접촉하면서 또 더 많은 걸 더 빨리 터득하지
1: 않는. 뭐 본래는 어떤 뭐 모양이 없는 아주 그 뭐 그런 무형의 그런 돌인데 오랫동안 이 물 속에서 이 물과의 마찰 속에서 또 그러면서 또 홍수에 굴리고 뭐 닳고 하면서 그러다 나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 탐석가들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먼저도 이런 모양이 없고 그 이후에는 또 이런 모양이 지워지고
0: 그러니까 그렇죠.
1: 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수석가들은 와, 이 돌이 몇천 년을 이렇게 닳고 닳았으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올까 여기서 인지향을 터득하는 것이 아닌가.
0: 예. 예. 이분들의 그 전문 그 수석인 친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친 안에서 자기가 저 주워온 멋진 돌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술 세계 잡지에서도 가끔씩 이분들이 그 네, 도로 사진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배시를 또 달아 올리고 이래서 아주 그 뜻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연변에 이 미술 작품 전시와 더불어 또 이 수석 전시도 동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였던 그런 그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 참으로 그 아주 같은 그 문화적인 그 내함이 깊이 깔려 있는 그런 그 뭐 취미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최홍련 시인의 아름다운 자연 감수와 천리가 흐르는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보았던 풍경,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사랑이 머문 자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 스쳐간 그 자리에 남은 아련한 기억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옛 노래 하나하나에는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병강에 어울리는 옛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타향의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면 문득 고향집 마당에 내려앉던 그 달빛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고향의 달빛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고향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은은한 달빛과 그 달빛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달빛 아래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전해드립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최신의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평소보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전희 박사는 보통 14각에 16각을 준다는 이런 우대활동은 드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르는 천희 박사는 14각에 16각을 실어줍니다. 보통 14각에 14각을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 한 각에 거의 5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을 더 빼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최신리로 이 제품도 역시 이 제품은 한 각에 그다음에 원래 25회 복용하던 걸 이번에는 35회 복용하는 양으로서 한 각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드리는 것이 최고 우대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주니까 1,500원을 빼주는 셈이 되죠. 눈병 치료 약품에 있어서는 10각에 12각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10각에 10각인데 이번에 598원에 해당하는 걸 두 각을 더 얹어주고 12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뭐 1,200원에 치도 얹어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 천희 박사 그리고 최신이도 그의 명서방 이런 제품들은 단순 온올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프고 뭐 한두 달 치료하면 금방 낫는 이런 질병에 유관되는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뭐 40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범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은 서약으로는 뭐 금방 소가리하는 약을 금방 드시게 되면 소가리가 끊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종은 한 100날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날 쓰는 과정이게 되면 노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성공한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는가 하면 인류가 팔로 한통한다는 노화됐던 그 신체가 점차점차적으로 젊음을 찾는 각도 차원에서 청춘 미마의 발견이 바로 본 제품이 있다. 청춘은 바로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바로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중앙 그 10% 건강 강좌 그 시간에 이 그 청춘미마의 발견에 관한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가 보도된 걸 제가 두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제 명서방 눈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언전 한 일곱 달 정도 썼습니다.
1: 아, 예. 어떠세요?
2: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눈앞이 계속 부었댔단 말입니다.
1: 눈앞이. 아, 전형적인 백내장 증세이네요.
2: 예, 예. 백내장 증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람 맞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또 깔깔하고,
1: 눈 깔깔하고, 예.
2: 예, 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갈 때면 좀 이렇게 눈이 따갑고, 증상됐단 말입니다. 진짜.
1: 간열나 해서. 예.
2: 예. 그래서 예, 저 이 시병원의 연크에도 가보고 저 연대 위에 그 연크에도 가보고.
1: 아, 있습니다. 그래.
2: 예. 그래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2: 약을 많이 쓴데 그 때는 조금 이 괜찮은 것 같아 하다도 끊어서 한 두 달 되면 또 그렇더라 말입니다.
1: 그게 그 서약이 제일 그 문제점 거기 있죠. 그때는 괜찮다도 지나가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예.
2: 예, 하루에 그저 한 서너 번씩 대여섯 가지로 눈에다 였지. 진짜 그래서 이렇게 검사한 게 안쪽 안압이는 진짜 높은 건 아니라고 이래 지금 높아가는 추세라 이래더라.
1: 아, 예, 예.
2: 예, 진짜 높은
1: 녹내장 추세다. 예.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눈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이게 여러 이렇게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게 명수병 농약의 눈에 진짜용 좋다면서 이게 개나리 병원에서 수술해라 사람들도 수술하고 이거 아이 먹고 이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그 저도 이것도 해먹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2: 예, 굉장히 지금 눈이 영이 눈이 보이는 게 예, 그건 바다 많이 났습니다.
1: 어, 그렇죠.
2: 났고, 예. 예, 눈물이 바람 맞아서 눈물 나는 것도 났고, 예, 눈이 아리든 증상도 좋고, 자원 여러모로 이 눈이 좀 좋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으려고 좀 배달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1: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임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이 잠시 무슨 눈에 나는 그런 모병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한 세 개 백날 견제하게 되면 눈에 좋다면 간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눈에 이 제품 자체는 상처에 폐가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 심장과 폐도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실 넣고 쓰시면 됩니다. 종합으로 치료해 주니까 눈이 좋아지는 거지 단순 눈에서 눈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 전화번호 501-776에 전화하세요.
2: 501-776에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이 전이 박사하면서 막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난 이 눈이 전이 나빠가지고, 백내가 심하다. 제 길에 너무 억울해서 수술하니까 내 수술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한 달 고일 수가 나게다 여기 백기질로부터 시작한 게 그다음에는 아이 반이 어디로 쓴지 아홉 달 썼습니다 내 명.
1: 그래요? 예.
3: 네, 그래 그 후에 그거 민서방 이렇게 한 달 쓰고서리 전이박사를 같이 쓰가에 야 이 전이박사 써볼까 이만한 소약은 없다고 보시죠. 세상에 없다 해도 과언이 예. 아닙니다. 어째 예. 그러가면 벌써 턱 같이 쓰니까 눈이 그래서 툭툭툭 봐가지고.
1: 그렇죠.
3: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눈 안이 가랗고 눈물이나 이건 같이 쓸까? 제가 이랬을 때가
1: 쓰죠. 여사분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전이 박사 같이 쓰니까 더 빠르죠.
3: 전이 박사 정말 잘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식은 좀 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은 그래서 더 말할 나위 없지. 그래서 예. 나와서 먹으니까 옛날에 비교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억력이 없을 때 몸에서 한두 번이나 한두 가지니까 그래서 언니나 그래서 또 다 찾으려면 시트도 한번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맥이 지나지고 뭔가
1: 그렇죠.
3: 기분도 나쁘고 예. 예. 그 다음에 신경질도 올라온다
1: 바보 같죠 자기 설로 예. 자기가 바보 같아서 실망하죠 예.
3: 예. 성질이 급한데 찾지 못하면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혼자서 그래도 신경질이 누구도 없지겠지 그런 것도 자꾸 신경질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울면 많이 울다 그러면 자꾸 혈압이 어렵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아야 되겠다 이게 기억력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이박사에 정말 정신 와가지고 예. 개인용은 정말 확실하게까 치매 방지는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
1: 전이박사를 쓰게 되면 치매를 막아줍니다.
3: 예,
1: 그 정도 인정해도 됩니다.
3: 종집으로서 예. 아 미술에 있어서 막아지지 기능력이 그것도 척추도 도와주지 돌아보면 한 번만 기내면 네 한 번 고달려서 이런 분이 오후에 내 기내주. 어전에 암기네 건 해보자 우선이 그들의 생각이 다 납니다 오후에
1: 그렇죠
3: 예 굉장히 용서하십니다 예, 좀 젊은 얘기라 오후 이야기 좀 뭐 늙어 그런가 해도 약을 좀 좋은 거 쓰니까 좋은 게 좋은 게라고
1: 그렇죠
3: 오후에 벌써 그것도 어디다 돌아치다니 그것도 처음 치는 전화 뒤에 다 알긴다 말입니다 호마가 그쪼르르
1: 그렇죠
3: 그래 내 어찌 기분이 좋은지 저번에 뭡니까 그 냉수방을 쌓은지 그 전이박사 14강 쌓으면 16강 주니까 그것도 뭐
1: 지금 천이박사는 14가게 싸면 16가게 줍니다. 많이 줍니다. 예.
3: 네, 그런 게 옳구나.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뭡니까? 예. 예. 내 농사에서 같이 쓰다, 가드 쓴다 말다 내가 같이
1: 쓰는 게 같이. 그렇죠.
3: 예, 예. 가드에, 어째 쓰는가 하면 가드에 자꾸 길러놓고 정신 맞지 못하단다. 얼 그리 터분하단다.
1: 내 위치가 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3: 그래서 같이 못 가나 정신 맑아진다, 길내기 도와진다, 모략이 좋다면 둘이 같이 싸다, 그림도.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선생님 도움이라고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전이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이 그 녹음실 무지 심하게 와서 여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아무에 터지는 바사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랬고 난 그저 안딩패를 먹어 무슨 노침패를 먹어 그래도 그거 다 먹어야지 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두구소리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도 며칠 안 먹었는데 예, 빠릅니다.
1: 아, 효과가 빠릅니다.
4: 예, 그만지 심해서 아이 이즘이 어떻게 해봤는데 예, 그래서 빙산 갔다가도 오늘 서고 있다가는 또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그게 경력이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흐분하던 게 좋아지고 머리 그런 터질 게 아프던 게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1: 그렇지.
4: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렇게 이발이 쓰겁던 게 그것도 그래지고 자석이 가터이 나서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게 그것도 인차 잃어버리고 예. 거기다가 또 소비 진해 짜서 그랬는 게 그런 시신 일을 한 대 같이 있을까나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예. 그래 좋아질 때 예. 계속 쓰려고 배달받자 그럽니다.
1: 예, 천희 박사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일단 겐지에서 복용하시겠다면 나 상상 외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는 그 기본상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일단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세시미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5: 네, 우선 이거 한 반년 썼는데요. 어제 이거 쓰는가 하면 저는 이 맹감에 이 선이 좋지 않아서 그런 선 문제인지 이 밤에 소변을 자꾸 본단 말입니다.
1: 예.
5: 예, 그 한 대번 계속 버그려나면 자주
1: 못하고 거마지 해야 그렇습니다. 예, 예. 예.
5: 아, 그래서 이 맹감 밤에 자지 못하지 영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맹감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5: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 뼈가 지내완 다리 어찌나 아픈지 걸다가도 쉬고 걸다가도 쉬고 얇아 본다.
1: 예.
5: 너무 바빴습니다.
1: 예.
5: 그런데 이 스쿠스 다니하고 쓰고 이래도 이 세시미로를 쓴 다음에 확실히 이게 효과가 내가 좀 반년 썼는데 영 좋습니다.
1: 예.
5: 예, 소변 그 차수도 줄어들고 한두 번밖에 안 다닙니다.
1: 아, 정살 돌아왔습니다. 컴파지를 예. 늘어야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세신 1호 콤파츠 다스려주는 데는 제일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5: 네. 그리고

0: 그런 뼈 다리 이렇게 용실이 아픈 거 뒤에 이 맹감 지금은 증기에 가다듬고 쉬고 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난 이 세시미로가 확실히 이 간센 그다음에 이 뼈 이 치료에 영 좋다고 봅니다.

0: 불편하고 소화계통이 불편하고 호흡계통이 불편하고 위장도가 불편하고 종합을 해결해 줄 것.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추위를 타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어서 배달을 네. 받으세요.
1: 501-7766.
0: 예.
1: 네. 고맙습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우리 집에 남편분이 두배나에 노시산에 왔고, 그 다음 심장도 안 좋고, 예. 그때는 목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기억력도 없고, 계속 매였고 감기사도 걸렸댔습니다.
0: 예.
4: 그래서 지금 전이박살 쓰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런데는 이 제품 자체가 예. 확실하게 잘 어울릴 겁니다.
4: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저 심장도 그 심리부치가 심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불안하고 자꾸 가슴에 무슨 떨어지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기 누구 소개를 들으니까 서심이로 하고 전이박살 같이 쓰면 좋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또 예, 그러는 체내시엔도 있습니다.
0: 예,
4: 예. 소변을 이렇게 내리 못 보고 자수가 많고 그러니까 밤에 자꾸 일어나고 아까 잘 쉬지도 못하고 그래 써서 보고 좋으니까 두 가지 더 합해서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0: 네, 예, 잘 문의하셨는데요.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천이박사하고 세신이로 천이박사는 일어나자마자 한봉들이 그 터져와서 이렇게 드시면 만보를 걷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천이박사. 그리고 예. 한 30분 전에서 세신이로 이걸 한각을 식전에 드시나 식후에 드시나 다 가능하게 되는데 식전에 드시는 걸로 하세요. 예, 다 소화도 예.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천이박사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세신이로 드시고 혹은 식후에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없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남성들이 전열선뿐만 아니라 전열선에 대해서 콤팥이 허해지게 되면 마지막에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게 다시 콤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팥 공능이 점점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심장 공능이 약화, 기타 각 오장육부의 기타 공능이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천이박사하고 세신이로 배합이 잘 되니까 남편분이 이 두 가지 제품만 쓰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가 거의 해결받을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오, 참 좋은 따단입니다.
0: 너무 좋은 따단입니다. 예, 예.
4: 예. 예. 그럼,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한 번 더 확인하겠지요.
2: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4: 501-7766에?
2: 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가 혈관성 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성 노화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 생겨서 심근경색이거나 뇌혈전으로 쓰러지거나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너무 굳어 있어서 뇌혈관이 이 좁은 공간에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통에 마주하는 혈액이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우리 뇌졸중 위험에 빠지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이런 걸 관리해주는 제품 자체가 누구냐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CAMP를 하게 되는데요. CAMP 발견에 의해서 인류는 지금 인류의 수명이 보통 100세 100세 하게 되는데 120부터 15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창거로 되게 되어 있다. CAMP 발견을 해내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부터 150까지 가는 이런 그 새로운 발견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저명한 그 과학자 다크 여기에 설명은 제커 조스 다크라고 이렇게 썼는데 외국 사람의 이름도 좀 복잡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인류는 100세 100세 하지만 해도 120까지 120부터 150까지 가는 데는 이 천희 박사 CAMP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건 또 국가 행위에 속합니다. 국가 발전 계획위원회에서 그 고기술 산업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성이 있고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뇌졸중이 있고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을 그러내 찾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는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에 인해 가지고 장수로 가는 장수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니까 경제적원이 오진간하시다면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내가 쓰러지지 않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아도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혹은 또 당전에 여러 번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CAMP가 확실히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여기 이 세신이로는 중국 과학원에서 원사 중에서도 지금 학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 처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1991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서 중국 과학원에서 현지 고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80세, 70대는 젊은이고 80대 중반에 이르는 여기의 분들이 정간 주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을 채집하고 그리고 그때니까 먼저 새기니까 사슴을 그 사람들은 자기절로 이렇게 수습해 갖고 그걸 쪄서 약을 해서 초약하고 같이 드셨는데 90세의 할아버지가 그 30대하고 90세의 그 할아버지 우리 말하면 할아버지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그 혈액을 딱 분리 추출해서 병원에 맡겨서 검사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나이가 어느 게인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좋은 혈액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0대의 이 할아버지가 특자했다는 이것도 논문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약자가 우수약자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노화에서 젊음으로 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용만 하시게 되면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세신이로 예감돼서도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다음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의할 계획이었다. 도도는 소금이 친구는 소중하다고 한 말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박매와 헤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호생이 가장 적합한 중재자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도도는 호생을 여러 차례 찾아갔었지만 너무 오랜 친구이다 보니 호생은 오히려 이 일을 맡아주기를 꺼렸다. 하지만 도도의 간청에 억지로 동의하며 도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랐다. 호생은 박매가 걸어오는 모든 전화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야 하며 태도는 언제나 부드럽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과를 충분히 표현해서 박매가 다시 마음을 돌릴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도는 알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8시경 호생이 다른 전화로 도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호생은 잠시 뒤 박매가 자신에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 정말 박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직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호생은 이런 분노는 그냥 충분히 풀어주면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 후에도 박매는 여러 차례 연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태도가 여전히 원망스러웠지만 차츰 차분해지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는 서글픔만 남게 되었다. 도도는 속으로 호생의 능력에 깊이 감탄하고 말했다. 엄청난 대화 능력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께 밤에는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박매가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기본적으로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도도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정말 좋다고 외쳤다. 그리고 천번 만번 호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10분 뒤에 박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 8시 30분 호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소금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호생은 도도에게 박매가 이미 모든 일에 동의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도도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다. 호생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박매가 이제 울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박매를 잘 알고 있으니 울지 않고 떠들지 않으면 마음을 완전히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정말 호생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호생은 이것은 그냥 변호사로서의 정해진 절차일 뿐이며 오랜 친구로서 마음속으로는 꺼려지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도도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이렇게 호생과의 전화를 끊었다. 소금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로 아래층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문과 창문을 꼭 닫고 방화 및 도둑에 주의하며 돌발 상황을 예방하라는 반복적인 안내 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도도는 소재 탁자의 알람 시계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0: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 박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도도! 도도! 도도!
0: 이 목소리는 매우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전화 신호가 매우 불안정한 것처럼 들렸다. 박매의 목소리는 마치 폐기된 우물 속에 빠진 것처럼 미아리쳤고 주변에는 모래바람이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도도는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박매는 서명했다고 짧게 말했다. 도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박매 보고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박매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아리치며 잡음과 섞여 들렸다. 도도는 감격한 나머지 밖으로 나왔다. 난간이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때 박매는 마치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잘 만났으니 잘 헤어지자. 나 서명했어.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자신도 서명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 박매는 자신은 서명했으니 이제 조용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증명서 발급 위에는 앞으로 도도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이어서 박매는 재산을 다 버리고 이혼하는 남자는 대부분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깊이 자책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매는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가슴에 짊어지고 있던 큰 돌이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도도의 눈에 소금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금은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모기장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기장 커튼은 반쯤 내려지어 있고 소금은 반쯤 안고 반쯤 기댄 자세로 조용히 있었다. 도도는 소금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다.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물든 듯 완전히 조용하고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5시, 소금은 갑자기 몸을 돌려 일어나며 기념으로 몇 글자를 적어 남기겠다고 말했다. 아침 8시 30분, 도도는 길로 나와 1시간 정도 걸어 호생의 사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다다랐다. 그때 도도는 앞에 개 한 마리가 반쯤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한 노인이 종이 한 장을 꺼내 개의 엉덩이 밑에 깔아주고 있었다. 상대방이 고개를 들어 서로 눈이 마주쳤다. 도도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사람이 바로 인생풀이로 유명한 종대사였기 때문이었다. 도도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종대사가 개를 끌고 따라오며 도도를 잠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어이없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종대사는 오랜만이라며 이렇게 급하게 외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도도는 무슨 상관이냐며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 종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도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 오늘은 외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도의 기본 운세가 충돌하고 있으며 결혼은 정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곧 재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도도에게

0: 집으로 돌아가서 박매에게 빌고 빌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도는 정대사에게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코를 막으며 말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급하게 길을 달려갔다. 도도는 호생을 만나 차 한 잔을 마신 뒤 이혼 서명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호생은 민정국에서 증서를 발급받는 날짜를 비롯한 후속 처리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도도의 모습에 놀란 듯 물었다.
1: 아이고 도도야, 너 모습이 완전히 변했네. 몸은 괜찮아?
0: 도도는 아주 괜찮다고 밝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작별을 하고 도도는 호생의 사무실에서 나와 일부러 길을 돌아 가게에 들러 케이크 한 상자를 샀다. 아파트 단지 근처로 돌아온 뒤에는 길가 노점에서 소금이 좋아할 치자와 화분 한 개도 구입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 소금이 복도에 홀로 서서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도는 기쁜 목소리로 이혼 서명을 마쳤다고 소식을 전했다. 소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도가 걱정하며 이유를 물으니 소금은 다가와 케이크를 받고 화분을 놓은 뒤 현관으로 들어와 도도에게 슬리퍼를 신겨주었고 일어나자마자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것이었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었다. 도도는 자연스럽게 소금의 팔을 쓰다듬으며 착한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소금은 마치 노래를 부르듯 조용히 그를 읊었다. 나무에 작은 채 한 쌍이 자고 있는데 누가 나무 아래에서 밀어놓았는지 모르겠네. 깜짝 놀란 새들은 짝을 잃고 한 마리는 나무로 한 마리는 북으로 날아가네. 만약 인연이 날아다니며 다시 짝을 잃은다면. 글이 이어지지 않은 채 끝낸 소금의 목소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도도는 소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소금은 앞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도도는 뒤에서 쫓아갔고 소금은 빠르게 달렸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장히 큰 소리가 울렸다. 도도의 눈앞 모든 모습은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다. 철난간이 끊어지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뒤로는 아래층에서 일련의 파괴적인 충격 소리가 터져나왔다. 온 건물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북적거렸고 도도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소금이 비명을 지르며 부르는 도도! 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집안을 수사했고 도도를 데리고 1층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소금은 4층에서 떨어져 1층 주민의 부속 건물 지붕에 직접 추락했고 기와를 뚫고 들어간 자리에 놓인 철제 침대 틀에 부딪혀 이미 생명 징후가 전혀 없었다. 도도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을 따라 걸어 나왔고 골목길은 온통 구경꾼들로 붐볐다.

이후 도도는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했고 소금의 추락 경위, 두 사람의 감정 상태, 우울증 여부 등 모든 질문에 진실대로 답변했으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술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어와 다시 같은 질문을 했고 도도는 이미 두 번이나 말했다고 답했지만 경찰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도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고 경찰은 방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도도는 그저 장난치며 쫓고 도망치다가 난간에 부딪힌 것일 뿐이며 철난간이 낡았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입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도는 변호사인 호생이 증명해 줄 수 있으며 아침에 이혼 서명을 마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일 뿐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갑자기 조명이 밝게 켜지고 경찰들이 들어왔으며 도도에게 집으로 돌아가 통보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도도는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고 택시를 타고 목욕탕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소금의 고향 가족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도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도도는 소금의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오후가 되어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호생은 크게 놀라며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고 안정시켰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방 열쇠를 건네준 뒤 다시 목욕탕에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과 1층 이웃이 보상 금액을 협상하고 있었고 무럽관리 직원은 난간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존재.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친구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소중한 친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의미 깊어집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과 같은 노래인데요. 남녀가 주고받는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우리 고향 연변은 꽃처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이곳.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꽃동네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그 땅에 깃든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꽃동네, 사랑하는 고향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조려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

0: 위험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

0: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예,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조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 이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쏘신에
0: 네.
1: 지지는 것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떤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폐단들이죠?
1: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0: 네.
1: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수에.
0: 네.
1: 예.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1: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0: 네. 예.
1: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0: 그렇죠.
1: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 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립니다.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족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예. 이런 말저 증세를 보입니다.
0: 네.
1: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궤양이라 할 때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 파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다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네, 수고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1: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비하부터 담봉이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링드랍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체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성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디에 오세요? 예.
4: 예, 어디에 어디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 저 이거 잠 잘 자지 못해서요.
1: 예.
5: 그 저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1: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1: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1: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0: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화가이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예 결태성에 예,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7: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1: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1: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사다 먹었는데 일곱 잡사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1: 예,
7: 얼굴색이
1: 예.
7: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예예. 예,
7: 예.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1: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뒤를 보게 되면, 에, 양똥처럼 이렇게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 모든 원인으로 에, 대장이 말이죠. 조혈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조체인데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이러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예,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0: 네.
1: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예, 썰썰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0: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0: 롯데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1: 네.
0: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네. 어선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아, 예. 연결됐습니까?
1: 예, 예. 어선에. 아, 예.
0: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희 어머니가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지금 일에도 알바쁘고
1: 예.
3: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길태중이 사문 전화지요.
1: 예, 맞습니다.
4: 예. 저도 어머니가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1: 어떤 상황입니까?
4: 어지럽고
1: 예.
4: 그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면 애용맥이 없습니다.
1: 예예.
4: 오늘은 저 뭐니까 여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 선생님께서 좀 예약해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4: 예예. 예, 오전에.
1: 예, 일찍.
4: 알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4: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또 우리 민족 본날 때는 그 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1: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5: 어떨 때는 입안에서도 매운 감이 납니다.
1: 예.
5: 그리고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들 듣고 나는 게 아,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윗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5: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예, 저번에 가서 그 야구 일곱 날 취재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예, 박성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1: 예예.
6: 예.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1: 예.
6: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또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6: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계속해서 남자나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2: 예.
1: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2: 예.
1: 어떤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2: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 원 선생이요.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아, 예. 저는 오늘도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2: 어떤 상황입니까?
3: 아, 어지껜이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2: 예.
3: 그런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뭐,
3: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2: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아,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2: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저는 신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예.
4: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2: 예, 예, 예.
4: 그래, 신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2: 그렇죠, 예.
4: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2: 예, 감사합니다. 예.
4: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2: 예, 고맙습니다.
4: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응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0: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이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거기 집대송인가요?
2: 예, 맞습니다.
5: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2: 예, 말씀 주세요.
5: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님 약 먹고 나니까 많이 허전되고 용서한데.
2: 예, 그래요. 예,
5: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2: 예, 예.
5: 예.
2: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5: 네.
0: 네.
2: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2: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마라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 데 트림을 잘하고 말이죠. 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에,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에, 늘상 말이죠. 에,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당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0: 네.
2: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0: 네.
2: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0: 네.
2: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2: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0: 네.
2: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지가기 때문에
0: 기분이
2: 말이죠.
0: 안 좋죠.
2: 기분이 안 좋지.
0: 네.
2: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6: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 운치 노래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3: 연변 유래 장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2: 연변조 당회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원헌책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그늘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0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조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가지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 새 주목점을 육성하게 됩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조석 조금성,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조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인 리수옥, 부주장 윤조휘, 조정엽 부주석 권대걸,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이며 문화브랜드 평가 측정기술 문화 및 관광부 종점실험실 부주임인 송양양 등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손광진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전성 문화관광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주목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봄철 꽃구경, 여름철 피서, 가을철 자가용 관광, 겨울철 눈놀이를 중심으로 전역 사계절 관광 제품 체계를 구축하고 새 경영 방식, 새 전경, 새 체험을 부단히 만들어냈으며 1년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대상을 알심들에 조성해 관광객 접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성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변을 전성문화관광 배치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연변이 특색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공급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여러가지 경영 방식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문화관광 현대산업체계를 완성해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로 빠르게 도약함으로써 전성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에 더 강한 동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독특한 자연 풍경에 대한 례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에 대한 열정적인 칭송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연변은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의 힘찬 동력을 가지고 질주한 데서 고품질 관광지들이 새롭게 승격되고 다채로운 문체 활동이 잇따라 선보여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적 내포가 깊으며 발전 동력이 넘치는 활기찬 연변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 문화관광 육성 매력 연변, 선전활동,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 문화관광축제 가동식 등 4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고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풍성한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관광상품대회 25개 최종 진출 명단과 10곳의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선정 사례가 공개되고 다수의 여름철 우수 문화관광 로선을 선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관중들의 열렬한 기대 속에서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지도일꾼들과 랩인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진달래꽃에 생동의 물을 부어줬습니다. 진달래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며 진달래꽃 활짝, 연변운치 노래 2026년 연변주 문화관광축제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산지와 기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 중요한 구성 부분인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조선족 전통 예의와 무형문화재 가물을 매개로 몰입형 무대 연출을 통해 현장 관중들이 연변 무형문화재의 살아있는 전승 가치와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감하게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정신 문맥연변 무형문화재 기예쇼는 전통 민속 복식을 핵심 문화 상징으로 전체 공연에 관통시키고 초나초동 사계절을 시간 맥락으로 4개 장을 구성했습니다. 연결 조민 정자부입니다. 무형문화재

0: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회감년과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를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선보인 여름철 정품 관광 노선도 매우 매력적이라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볼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연변, 예술과 함께 군중문의 공연에서는 비상하는 연변,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가모의 고향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드러냈습니다. 문화관광 육성, 매력연변 선전 활동에서 연변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산수, 민속, 생태, 변경 등 우수 자원을 통합해 관광객들에게 알찬 여름 문화관광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영된 진달래꽃 활짝 문화관광 주제 선전 영상은 다차원, 전방위적으로 연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줘 관중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길역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노래 공연으로 연길 주민과 관중들에게 수준 높은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연례 우리 주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문화를 구현하는 발전 초심을 시종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요구를 긴밀히 애워싸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와 경기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해 연변 관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서는 한창 특색이 뚜렷한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에 힘을 쏟으면서 강력한 문화관광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1년의 특색여름철 문화관광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전주 여름철 문화관광시장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고 연변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렵니다.
1: 2026년 연변문화관광축제가 12일에 개막된 가운데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과 조 상무국에서 함께 내온 연변유래 장터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 외곽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장터는 연변 특색 상품,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레저 봉사를 전면 전시해 전주 문화상업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총 44개 특색 전시 부스가 설치된 이번 장터는 문화관광상품, 풍경구 자원, 상업무역 봉사, 금융 부대 시설을 통합해 다원일체의 축제 소비 새 전경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33개 부스를 설치해 관광상품 대회 수상작품 25점과 중점 풍경구 자원 8개를 집중 전시했습니다. 전시 품목은 문화창의 무형문화재, 민속식품, 특색 담배품 등을 포괄했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민속간식, 림하 귀중품, 생태음료 등 우수상품을 모아 연변의 특색 산물과 문화창의 혁신성과를 다각도로 보여줬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주 상무국에서는 특색 커피, 영상 오락, 특색 음식 등 경영 방식을 포함한 9개 상업무역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채로운 전시품들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변 배향 커피 봉사 유한회사 총경기 루려입니다. 이번에 연변 특색 커피 제품과 커피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그중에는 2026 중국 관광상품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도 있습니다. 인삼 커피와 인삼 커피 물광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 풍미를 경험하고 문화상업 관광 융합 가운데서 커피 산업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연변유래 장터는 축제를 통해 발전 동력을 모으고 전시를 통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문화관광, 상업무역, 산업자원 봉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변유래 지역 브랜드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관광 소비시장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주 문화상업관광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위한 튼튼한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0: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활동이 10일 저녁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인기 가요를 부르며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연길의 찬란한 여름밤을 밝혀 도시 문화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일 저녁

0: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효과로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효월로반, 왕혁심, 자시도지, 서예 등 호양림, 서은 총 6명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운치는 국풍 곡목과 서정적인 가곡, 지역 특색이 짙은 장족풍 민요 등 다채로운 곡이 울려 퍼져 관중들의 청춘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청 주민 정천용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연변이 점점 활기차고 번화해지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빈 관광객 양천우입니다. 할빈에서 특별히 고속열차를 타고 연길까지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듣던 노래들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공연 관람 외에도 연길은 민족 특색이 짙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껴 며칠 더 머물며 관광할 계획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매개로 연변의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연결 야간 문화 관광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 의료건강봉사단 설립 및 건은헌책 사업실 현판 제막식이 근일 연변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연변대학, 주위생건강위원회, 연변농업과학원 등 여러 단위 책임자와 업종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의식에서 현판 제막식과 기수 전달식을 시작으로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이 정식 설립됐으며 건은헌책사업실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간부처 처장 시의입니다. 전주 광범한 당외 지식분자들의 전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현지 실정에 맞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실천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기층 일선에서 봉사하고 전문 기술을 밭두렁에 접목시키며 참된 식견을 발전 결책과 융합해 진정으로 당외 인재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연변 지능 발전 에너지를 부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변주 당외 지식분자 향촌진흥봉사단, 의료건강봉사단, 건은헌책사업실이 세워진 후 기층 무료진찰, 농업기술 지원, 자문 및 정책 제안을 일체로 한 통전봉사 새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당위 통전부에서는 인재봉사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당외 인재 자원을 통합하며 플랫폼에 의탁해 정밀화, 상시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진흥, 의료위생 질적 향상 효율 증대에 통전에 새 동력 에너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0: 유캔컵 전국 청소년 배구 초청 경기가 일전 연변대학 체육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학조, 초중조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는데 전국 16개 우수 청소년 배구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체육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청소년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고품질 청소년 배구 경기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연변 육캔 배구 구락부팀이 소학조 우승을 차지하고 장춘 정화 청소년 체육 구락부팀이 초중조 우승을 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깜짝 공연 조제 활동이 일전 개막됐습니다. 몰입식 민속 공연이 도시 야경을 밝히며 여름철 문화 관광 분위기를 후끈 달궜습니다. 이번 깜짝 공연 활동은 상시와 공연 기재로 운영되며 공연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서 고정적으로 문예 공연을 펼치는데 문예로 도시문화 관광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야간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관광객들의 놀이 체험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1: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즐겁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들의 전통 문화 활동 참여 열정을 더 고취하기 위해 도나시에서는 오는 19일 오전 도나시 북산 주변에서 단오 주제 장터를 열게 됩니다.
0: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간 화학요법 봉사를 최적화하며 진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연변대학 부속병원 종양과 주간 화학요법 중심은 원래의 외과 병동 103실에서 내과병동 14층으로 옮겨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연변 용종 커시안팀이 10살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남통지훈팀과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그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율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0: 가지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0: 수술,

최근 다리 꼰채 기동안기 도전이 인터넷에서 유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작정 따라하다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하남성 신양의 한 소녀가 다리 꼰채 기둥안기 동작을 따라했다가 몸이 기둥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원들이 출동을 해서 소녀를 함께 들어올려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철강성 인민병원 성형외과 운동의학과 주임의사 조 씨는 다리를 꼰채 기둥안기 동작은 본질적으로 자가 잠금 장치와 같은 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와 엇갈아 꼬게 되면 관절이 특정 각도에 고정이 되는데 이러면 스스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학적 측면에서 다리를 꼰채 기둥안기 동작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체 구조와 운동 역학 원리에 어긋나며 인체의 명백한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을 비정상적으로 뒤틀게 해주고 또 강한 압박 상태에 빠뜨려 인대나 바늘 상연골판 등 주요 구조에 손상을 입히기 쉽습니다. 관절 잠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장시간 동안 압박으로 근육 경련과 국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은 인대 파열, 관절낭 손상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일부 손상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초신 주임의사는 이 동작은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백해 무익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뼈와 인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성년자는 더욱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 위험한 도전에 아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를 꼰채 기둥 안기 동작은 신체 해롭고 위험한 만큼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식습관이 소구화되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비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홀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변비를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건 물론 다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설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 쉽게 건강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변비란 구경 무엇이며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쉽게 걸릴 수 있는지 또 변비를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조이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색하기 어려운 병인지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의학적으로 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3: 예, 네, 변비라는 것은 그 소화물 찌꺼기가 장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 배배 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와 동시에 그 대상에서 그 소화물 찌꺼기 가운데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해서 건조한 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는 그 기가 약해서 장도의 기가 약해서 그 배배 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해서 변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파변하는 시간이 4날 내지 7날 되게 되면 이것을 변비라고 볼 수

0: 부가 있습니다.
1: 네, 어휴, 이틀도 모르게 너도 나도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변비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에, 주약이 그, 처지 하나는 그, 위장이, 에, 실질적인, 에, 열독으로 인해서 그, 소화물 찌꺼기가 많이 건조돼서 장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한 게 원이고, 그 다음 하나는, 그, 간장과, 그, 비장이,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대로 이렇게 배설 못 하는, 그러니까, 파열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성되는 변이가 오랫동안 장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량이 그 수분이 흡수되고, 또 변이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장기 그, 그러니까 대장이 그 점막에 붙어 있으면서 잘 나아가는, 이게 두 번째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정서가, 불온정해서, 감기가 순통 잘 안 돼서,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그, 논에 들어가서, 그, 혈이 허해지는, 그러니까, 쇠쉬, 예, 허리, 쇠해지면서, 위장도의 그 점막이 그 운행을, 예, 저해하는, 그러니까, 그 진액도 작아지고, 예, 장도의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하니까,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말하듯이 그 피폐가 치수, 그러니까 비장과 폐가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대로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비선 양수, 비장과 신장이 양기가 허해서 한기가 들어 참에서리 장기 운행이가 기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밀어 못 내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렁미라 하는데, 예. 그 다음 하나는, 약물 경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로인들을 보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기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게 되면, 원래 로인에 들어가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진액 많이 빠집니다. 전화기 소변 안 보던 것도 여러 차례 보게 되고, 소변이 물만 마시면 또 인참물로 소화수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게 되면 수분이 인차 빠져나갑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장기가 막 항상 진액이 부족해서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정통편이라든가 쥐통편이라든가 그다음 고혈압을 인해서 그 쓰는 그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장기 운행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음식물 가운데 카피라든가 차라든가 그다음에 매운 음식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기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수분이 체내에서 많이 꼭 빠지기 때문에 장도의 진액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물 찌꺼기가 제대로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주요 원인, 변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증상이 어떻습니까? 변비라고 판단해요. 어떤 증상이?
0: 주하게 그 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이 진액 건조해서 못 나가는 이런 증상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변이 건조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런데 또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변이 건조한 건 역시 양기 그 음기가 허해서 주약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이 건조하진 않지만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중기가 약하고 중치 부주 그다음에 그 비선 양쉬 혹은 에.

0: 피위양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들어가서는 기혈이 약하고 그다음 하나는 그 신장이 약해서 저기 체내의 그 물들을 체내에 배설하기 때문에 장도가 말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1: 변비는 평소 생활 습관과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뭐 쉽게 걸린다고 봅니까?
0: 조악이 보게 되면 그 저기 이거 체질에 따라 다 부동한데 예, 양인들은가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그 소결이 많습니다.
1: 네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장도의 그 진액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위장도에서 그 소화 찌꺼기들을 배설하는데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매운 거 진액 많이 드시지 말고 또 술을 진액 많이 드시지 말고 그다음 하나는 기름에 튀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저기 그 변비가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1: 변비. 그런데 여성이 또 남성에 비해서 변비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이것도?
0: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생리적 구조가 남성보다 다릅니다. 주하게 보게 되면 그 생리 구조상에서 편창이가 좀 남성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궁도 있고 그 다음에 난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대장을 압축해서 공간이 적어지는 이러하기 때문에 변이 많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팔콩하는데 좀 영향이 많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여성으로서 그 여성 호르몬이 높습니다. 처지수가 높다 말인데 처지수가 높게 되면 이 장기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소화물 찌꺼기를 밀어내는데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장기 움직이는 그 운동 상태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 하나는 여성들이 그 비염약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1: 젊은 네. 시절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0: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역시 그 이제 위에서 말하다시피 그 여성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장기 운행을 저해하고 또 그 위장도 기능도 좀 영향이 많습니다.
1: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생활 절주도 남성에 비해서 더 절도적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변비 걸리는 높네요, 확률이.
0: 그렇습니다. 주약의 체질 구조와 그 호르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은 그 소민, 그러니까 찬 체질들. 이러한 체질 분들이 대부분 변비가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소양인들 내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좀 음인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대변을 배설하고 또 소화 기능도 좀 괜찮습니다.
1: 네.
0: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변이 말라서 잘 나아가고 대호민과 소호민 경우에는 변이 마르지 않지만은 장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배설해야 되는 이게 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됩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노인들이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노인들이 변비에 쉽게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0: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체가 노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하게 보게 되면 그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음이가 점점 허해져서 장기가 마르는.
1: 네.
0: 그러니까 대장이가 진액이 부족하고 양기는 승하지만 진액이 음이가 약하다 말이야. 일반적으로 장기 운행할 때는 음양 서로 교체되면서 소화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만시 음이가

0: 약해지면 그 대장에서 그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양기가 약해도 떨어지고 음기가 약해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에 들어가서는 그렇고, 그다음 하나는 그 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몸속에 있는 그 진액들을 느닷없이 그것을 배설만 잘합니다. 다시 흡수해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수화물 가운데 있는 그 수분들을 이렇게 온몸에 분포하는 그 운행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하나는 그 음이가 많이 허해집니다. 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양기도 많이 허해집니다. 예. 논에 들어가서 원래는 소변 전하게 소변 차수가 한 번이면 되던 것이 두 번, 세 번씩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 말합니다. 네, 이래서 진액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 체질, 그, 간단히 말해서 체질 원인을 보게 되면 태양기와 소양기는 음이가 많이 허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양기가 많이 약해서 나타나는 이런 노년성 변비 현상입니다.
1: 노인들의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0: 생활 습관상에서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 가운데는 산스시의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 수분 흡수하고 팽창시켜서 장기 그 운행을 발라시키는 그 다음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중구 그러니까 그 버섯류 호롱고도 좋고 시메디 좋고 샹저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문두문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저기 수분을 많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가 약해서 신장이 특히 신장이가 다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일 1500ml 내지 2000ml의 물을 보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식물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유라든가, 그 다음에 허터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를 연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 매운 음식과 진액 건조한 음식, 깡골레 같은 거 좀 적게 드시고,
1: 가끔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서 올까요, 변비가?
0: 아이들 경우에는 그것도 체질에 따라 좀 부동합니다. 그 태양인과 소양인 가진 체질 아이들은 보게 되면 소결이 심합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탕과 이렇게 우유로 마신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면 속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도에 열이 많이 생겨서 대장이 벽이 항상 말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속이 찬 체질, 그러니까 한한 체질 같은 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변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양기가 약하고 기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도의 그 수화물 지극이를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비가 생깁니다.
1: 그리고 아침에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은 장운동이 뒤로 와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뭐 중청년, 뭐 로인이 이르기까지 물을 자주 이렇게 미지근한 물 40도 좌우에 마시는 걸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단순하게 변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45도로 초과하지 말고 40도로 소화하고 42도 사이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만이 저 위장도에 있는 그 오폐물들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밤새 이렇게 고갈된 그 수분도 많이 보충하고 진액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위장도의 윤활성도 증가되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1: 그렇죠. 아침 공복에 41도 좌우의 물을 마시면 장운동이 유롭다. 변비 개선에도 좋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요구르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죠, 이거.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좋은 면은 보게 되면 그 위장도의 그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키고 운행을 촉진시키니까 변이 잘 나갑니다. 그다음 하나는 수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지방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장도가 유연해집니다. 이래서 변이 나가는데 유리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위가 그 찬 냉한 분들, 그러니까 배가 항상 찬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드시되 꼭 항상 수여해야 됩니다.
1: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죠.
0: 그렇습니다. 규칙적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장이 그 루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오폐물들 배설하는데 유리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변비에 걸리는 증상이 심화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특히 방호실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래 앉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운행이 그래요. 도움이 아야 됩니다. 항상 머무르는 상태가 크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사람마다 식습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기 위주의 식사가 뭐 변비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어때?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 보게 되면 장도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고기를 지내 드시게 되면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장기 운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문두문 드시는 것은 좋고 장기간 조화 안 돼서 많이 드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가 완화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0: 산스생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몸에 들어와서 수분 흡수해서 팽창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극해가지고 소리. 그리고 그 위장도의 윤활성을 또 증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식이섬유, 섬유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도 변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첫째 하나는 그 장도의 그 종류입니다. 암입니다. 혹은 그 지질이 있거나 이야기 되면 장도를 즉 막아놓기 때문에 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원이고.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장도의 혈순환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되면 장도의 그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수화에, 그러니까 뇨두증,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 기능이 선수화에 오게 되면 수분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장도가 수종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당뇨병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혈탄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또 수종도

0: 걔네의 그 면역 반응도 일어나서 위장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고혈압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혈액 고혈압 본세가 본래 인체의 각 부분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 좀 떨어져 있고 그 대신 그 혈압 고혈압 치료를 하느라고 뭐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그 장약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약들을 장기 기능을 억제해 놓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년에 들어가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항상 변을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나 약들 보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비가 심한다든가 오래 뭐 지속된다는 이런 분들은 또 혹시 다른 질병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변비가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잠시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또 치료해서 나서도 괜찮고 네네. 그러나 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장도의 한 부분에 그 변에 생기는 독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나는 그 변비가 생긴 주위에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 세포가 변이가 생겨서 악성 세포로 될 수가 있습니다.
1: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변비가 오래 지속이 되고 엄중한 사람들 변비약을 또한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진짜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0: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약을 써서는 일반적으로 내성 가능성이 좀 적고 서약을 쓰게 되면 무슨 마딩링이라든가 GER춘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G고당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처음 썼을 때는 변이 잘 나갑니다.
1: 네.
0: 그렇지만 오래 쓰게 되면 장기 본 그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 그렇다고 할지인데 변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꼽으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우에서 내 이야기하다시피 그 뭔가에 대한 음식상에서 산소생활가 높은 뭐 진차이라든가 보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호롱구라든가 심해 샹자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보충하고 식물유가 안 되는 그 주스유 지금 시장에 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는 저 조미료 할 때 조금씩 였는데 조금씩 좀 많이 이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허토유 그다음에 매운 음식들을 좀 적게 드시고 그다음에 건조한 음식들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원래 장기가 내시가 들어서 장기 그 진액이 모자란 데다가 건조한 과제라든가 건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 많이 흡수 본인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장기 그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나는 초기는 발변하는 시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내지 20분간의 발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운동 적어도 아침에는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복부 안마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상에서 조류한다거나 수면증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잘 걸립니다. 특히 남쪽의 여성들은 조류증이가 더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남성은 두루두루해서 지내는데 여자들은 여성 그 분들은 보통 저기 생각이 많고 남성보다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고려가 많습니다. 이래야 하기 때문에 비상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약물 경우에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동페인이라든가 취등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약물로 치료한다게 되면 그 GER춘이라든가 DG 고당이라든가 DG 고당

0: 이성진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쓴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고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쇼마의 생외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머사비딘이라든가 반세에는 다황이나 루후 같은 거는 급할 때 쓰는 것이 좋고 장기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기본상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근데 병이 이 변비가 병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변비 상태로 있을 경우에 몸에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지 오랜 변비는 뭐 장 건강에도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0: 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뭐 나갈 때 되면 나가겠지. 사람들이 등한에 하는데. 예, 그래 두면 아이 됩니다. 보통 이틀만 초과해도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 건강에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날 이상 돼야 변비다. 지금 그 학술상에서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날만 저기 변이 잘 나아가도 중실해서
1: 불편하죠.
0: 꼭 처리해야 됩니다. 예.
1: 그러면은 얼마 동안 변을 보지 못하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0: 아, 일반적으로 이틀째, 보통 네 날 이상인데, 이틀 초과해도 변이 나아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오래 두게 되면 장도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 장애도 오고. 예.
1: 거기에 맞는 약을 사서 드신다든가 너무 심할 적에는 병원으로 가야 되죠. 이게.
0: 제때 그 소화 배설물들을 배설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림상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또 어떤 약이 좋은가요, 이거?
0: 그 조약에서 좀 뭔가 서유적 방법을 놓고 말할 때 선토싱요, 예. 보게 되면 루고당이라든가 G2R춘, 예. G2R춘, 예. DG구어당 후허 이성균, 그 다음에 장이루동을 그러니까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머사비디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중량을 놓고 할 때 통뱅완이라든가 마른 른장완이라든가 치롱 른장완이라든가 보중이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땅월요, 그러니까 중간 가운데 한 가지 종류만 써도 배설작용이 있는 그 호마를라든가, 유리를이라든가, 숭주를, 그러니까 송이알, 그 다음에 버즈를이라든가, 우런른청환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논원에 들어가서 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부치른 장하고 하는 건 한약 가운데 황계라든가 당삼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우물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 가운데 보게 되면 쉔선이라든가 마이둥이라든가 성디라든가 그러니까 류월듀왕왕 같은 것에서도 괜찮습니다.
1: 논의원에 들어서면 뭐 한 가지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네 대번 뭐 이 약 저 약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뭐 그 시간도 좀 더 30분 한 시간씩 띄워서 드시고 뭐 나이가 있다 보게 되면 거기가 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 하루 이틀 아니고 뭐 몇 년을 10년 20년을 넘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0: 그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45세 이상 되부터는 그 유전인자가 부분적인 유전인자가 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을 약물로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약 이것저것 드시는데 합리하게 적당한 양 이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노년에 가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40대 좌우 뭐 45세 위좌우에 생긴다면 치료를 잘해야 돼요. 노년에 가서 더 심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가운데 30%가 그 저 의료와 영양물, 그러니까 보건약의 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네. 다 돼가고 있네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마무리를 하면서 평소 식생활 습관에 주의를 돌리면 변비도 능히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0: 여기서 말한 것을 개괄해 말하게 되면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그 물, 그다음에 중구 호롱고라든가 시메이라든가 시앙자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 하나는 적당히 그 운동을 하고 그다음 하나는 적당히 약물로서 변비 현상이 딱이 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약을 골라서 그게 좋습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다 무슨 저기 건조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지 않고 정상적이 돼도 변이 잘 나요.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약들 써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드실 만한 뭐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섭취, 생활 규칙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도 가하고 약물도 자기한테 맞는 제품도 쓰면서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변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변비는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도 내색하기 어려운 병이라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비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숭실을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이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